자, 오늘 첫 곡 이너서클의 Games People Play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목소리 걱정해 주시는 아침 가족들 죄송합니다. 감기 아니고요. 약간 맹꽁? 네, 습해가지고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해놨는데 자다가 그 아무튼 타이밍을 조금 놓쳤더니 예, 좀 온도 차이 때문에 저는 알람을 끄고 또 끄고 계속 하다가 한 시간이 더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요. 근데요, 여기서 소름이 끼치는 게 저는 알람을 끈 기억이 없습니다. 3755님 최하 30대이실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더 들다 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기억도 없이 자는 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각하신 거 곤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715님은 알람 울리기 5분, 어떨 땐 딱 1분 전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오히려 울리기 전에 제가 끄는 그야말로 미라클 모닝이네요. 야, 참 몸이 기억하죠. 강아지들도 밥 먹을 때 기가 막히게 1분도 안 놓치고 딱 그 시간에 네, 밥 달라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한다는데요. 예, 뭐 그렇죠. 2주 정도 진행된다고 하고요. 02로 시작되는 번호, 이건 뭐 서울은 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나? 혹시라도 네, 받게 되신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보이지만 저희가 오늘 문자 이 100단위로 문자가 뭐 100번째 문자, 200번째 문자 이렇게 될 때 커피 또 수제 쿠키를 준비했고요. 1000번째 주인공께는 문자일 경우에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속보여. 근데 이게 너무 이 속보이게 또 문자를 뭐 문자 혹은 점만 딱 찍어서 보내신다던가 너무 단답형 문자는 네, 제외되겠습니다. 뭐 어디서 지금 듣고 계신지 뭐 또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정도 아니면 뭐 자기소개를 해주셔도 좋고요. 자, 앞으로 2주 동안 특별히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0: 재미있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UN난민기구. 지금 UN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백조싱크.
15: 아이고
1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5: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6: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1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5: 좋다.
16: 두루두루 누리라고?
1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하바나 카밀라 카베요와 영덕 바나나 바나나 죄송합니다. 자, 그 번호가요 02로 시작해서 앞번호가 2056이래요 죄송합니다. 형편 되시면 예. 이게 참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 청취율 같은 경우는 또 이 차에서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 말고는 딱히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속보여도 홍보해 주세요. 오래 듣고 싶어요. 아, 1123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좀 늦게 왔는데요. 월요일이라 엄청 막히네요. 뭐 이미 지각이라. 무튼 테일 라디오에서 넘어온 건 거의 처음입니다. 아이고 6710님 뭐 이왕 늦은 거니까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함께 하시다가 네 너무 또 서두르다가 예, 어디 뭐 또 잡음이 일어나진 않기를 응원 드리고 도둑 청취자가 무슨 뜻이죠? 은진이에요. 월요일 마음도 몸도 힘든데 오늘 아침 들으면서 수액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의 뭐 참가 안 하시면서 앤드 원래 라디오 그렇게 듣는 건데요. 5002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게 7386님 불박이라고요. 5월 초에 킥보드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하필 그때 불박 녹화가 안 돼서 겨우 주변 CCTV로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따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문자 기준입니다, 여러분. 네,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자에 불박을 걸어 놓았습니다. 대신 지금 7386님께는 커피 그리고 수제 쿠키 세트를 보내드리죠. 이어지는 곡 에드 시런이에요. Shape of You.

네. 우와 우와. 많이들 따라 하셨나 봐요. 신지현 님. 오와가 오늘 아침 홍보송인가요? 아. 아,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오아윤이니까. 오와 오와. 예.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Shape of You 에드시런. 지금 걷고 있다는 분들인데 집 근처 공원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대요. 비 때문에 땅이 질퍽하지만 뭐 맨발이니까 어릴 때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아요. 2943님. 저는 집 뒷산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 중입니다.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숲속은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운치가 있어서 걷기 좋아요. 매일 아침 운동 친구가 오아윤이에요 라고. 7531님. 네. 요즘엔 비가 어떤, 옛날에는 한번 비 오는 날은 계속 오고 그랬는데 주말에도 계속 막 내리다가 엄청 쏟아지다가 뚝뚝 멈췄다가 지금 또 비가 오네요. 지금 상암 MBC

여기 10층 창문에 네, 물방울들이 흘러내리는 걸 보니까 다들 비 때문에 곤란한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네. 주말에 가족들하고 갤러리 카페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7403님.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살피니까 아픈 곳이 없어요. 아유, 얼굴 안 아픈 곳이 없다고요? 아휴, 어떡하지? 근데 얼굴 안 다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건 참 다행인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어저께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루만 있어보고. 자, 지금 200번째 문자. 라디오 듣는 거 오래됐는데 처음 문자 해봐요. 선물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라고 9912님. 근데 이렇게 초심자의 행운이 네. 새싹 문자. 커피와 수제 쿠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저칼로리 시사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크리스토퍼의 노래입니다. 한 번만 더 아닌가? 그냥 노래 크리스토퍼의 Bad 듣고요. MNN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재난 문자 올 때 깜짝깜짝 놀란 경험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10월부터 대국민 재난 문자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재난 문자 글자 수가 90자, 90자로 제한이 돼 있어서 행동 요령이나 대피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는데 글자 수를 157자로 늘려서 일단 전달력을 높이고요. 또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발송됐던 불필요한 알림을 줄일 계획인데요. 그래서 불필요한 알림은 줄이고 꼭 필요한 정보는 더 알차게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뭐 물론 아이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위탁 운영하기로 했대요.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결과 역시 학교가 따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병원을 직접 부를 수 있고 검진 결과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랍니다. 자, 아이들이 평생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자, 지금까지는 KTX하고 SRT 예매 창구가 달랐죠. 근데 올 하반기부터 KTX SRT를 통합된 하나의 앱으로 예매할 수가 있게 된대요.

아. 자, 10월부터인데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지금은 한 달 전인데요. 두 달 전 예매할 수 있도록 연장이 됩니다. 또 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도 보완되는데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집에 두 명 이상인 차량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10%,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아침 가족들 빼지 말고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오늘의 퀴즈는요, 철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7080 세대라면은 이 만화 영화를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소년 철이와 묘령의 여인 메텔이 우주를 여행하는 이 신비한 기차를, 예, 기차 이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김국환 씨의 힘차게 달려라. 네. 자, 그 만화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그리고 오늘은 다섯 분께 매운 실비김치 세트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거저 드립니다. W라는 팀이 있죠. 은하철도의 밤.

네, 오늘 퀴즈 덕분에 W라는 밴드의 노래 오랜만에 들었어요. Where the story ends,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는 곳이라는

아주 그 애니메이션 덕후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런 곡이 나왔다고 하죠. 은하철도의 밤이었고요. 아, SRT KTX 통합 너무 반갑네요. 여행 계획 짤 때마다 두 개 시간 비교하느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칠 때 됐죠. 3691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정답이 은하철도 999죠. 철이도 그 일본 만화니까 메텔은 이제 메테루였고 철이가 아마 테츠오니까 쇠금자 써가지고 똑바로 이제 번역이 된 거겠죠. 보통 마징가제 틀 때는 쇠돌이였고 아무튼 자 매운 실비 김치 받으실 분들 어릴 때 일요일 아침에 했죠? 맞아요. 네, 제가 그거 보느라고 엄하던 아버지 허락받고 삼남매가 봤던 생각이 납니다. 0609님 그게 은근 그 메텔이 막 혼자 샤워하고 있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삼남매가 보기에 약간 뜨악한 장면이 좀 있었던 기억입니다. 장모혜님 저는 999보다 미래소년 코난이 더 좋았어요. 아, 코난 명작이죠. 뭐 999도 그 나름의 어떤 그 장르적 특징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코난도 그 하야오 감독이 참여하신 작품이잖아요. 자, 0391-4758 차소원님 이거 엄청 더 맵대요. 아무튼 매운 실비 김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00번째 문자는 4897님이고요. 400번은 3916, 500번 4190, 600번 6460님. 일단 900번까지는 커피와 수제 쿠키 준비했고요. 네. 1000번째 주인공에게는 블랙박스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캐스커의 곡 중에서 꼭 이만큼만.

1263-2889님 등 신청해 주셨던 연상 바람에게 캐스커의 꼭 이만큼만에 이어드렸습니다. 야, 요새 뭐 그런 표현 하죠. 전생 같다. 예. 분명히 내가 했는데. 어제 커피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문자가 네. 잠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요. 근데 좋은 노래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라고 0560님 뭐 문자 보낼 내용이 없으시면 자기 소개도 뭐 괜찮아요. 뭐

0: 어디서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정도. 네. 자, 앞에서 놓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앞번호가 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 물론 바쁠 때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형편이 좀 될 때 전화가 오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또 아니 꼭 받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전화 안 오죠. 저 진짜 잘 받을 수 있는데 너무 형편도 되는데 6949님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에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에클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10: 문자에 별로 할 말 안 떠오르시면은 그냥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 자기소개 해주신 분들 많이 오고 계십니다. 9555님은 아, 비오는 오늘 아침 선곡이 참 좋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부천 심곡동에서 부천 반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입니다. 출근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요. 비오는 날은 짬뽕이지. 아, 오늘도 네, 뭐 월요일인데 사실 뭐 지금 이런 음식점은 뭐 주말이 따로 없으실 테니까 손님들로 가득하기를 응원드리고, 중학교 선생님이신 7653님 항상 매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 근처 다른 학교로 수업하러 출장을 가는데, 원래라면 학교에서 근무하느라 못 듣는데요, 출장 가는 길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아유, 7653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클래식화이 그리고 여기에 재현, 김수영이 피처링을 한 노래인데요, Beautiful Thing. 이 노래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11: Let me see if I got this whole thing straight now. You're a writer. Mm-hmm.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4: 동해시 삼화동에는

0: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전국적으로 하늘이 다 좀 꾸물꾸물하죠. 빗방울도 내리고 이런 날 어떤 노래가 좋을까 출근길에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이분은 노래하는 시인이자 소설도 쓰시고요. 실제로 또 음악보다 소설가로서 더 인정을 받으신 부분도 있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의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국내에도 뭐 페이머스 블루 레인코트라든지 아니면 If you wanna love I'm your man 따라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저음을 갖고 계신 레너드 코헨의 보기 우기 예 아니다 보기 스트릿 보기 그럼 우기가 따라와서 분위기 깨서 죄송하고요. 다시 갈게요. 레너드 코헨입니다. 보기 스트릿

함께 노래한 분은요 샌프란시스코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셰론 로빈슨과 함께 노래도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레나드 코엔의 보기 스트리트이셨습니다. 박혜화님이 방금 코엔 흉내 낸 거예요? 아니 흉내보다는 왠지 소개할 때 뭐 그렇게 해보려고. 네. 상디의 부연 설명이 노래 감상을 방해하긴 처음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가나 그것만 듣게 되네.

0: 4572님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부기우기요? 빵 터졌어요. 끝까지 우기시지. 네, 하긴 뭐 우겼어도 예. 부기우기 부기가 이제 뭐 약간 그 리듬의 종류로 뭐 디스코 고 시절 뭐 아니면 약간 그루비한 재즈도 이제 부기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부기만 그러면은 엉덩이를 이제 칭하는 뭐 속어도 되고 그런데요. 아무튼 8455님 네. 자, 오늘 아침 3부가 시작됐고요. 3, 4부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라움스 안마의자, 가마치 통닭,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웨어와 함께 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네, 이현수님의 신청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였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도 엄청 사랑받았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인도를 대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타르라는 인도 전통악기를 전 세계에 알린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라비샹카르의 따님이시죠. 네. 천번째고 만번째고 무엇이 중요한디 노래만 좋으면 장땡이지 라고 기세등등하게 문자 보내지만 현실은 눈치 보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열일 중입니다. 2639님 아직 천번째 제가 다시 한번 요걸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00번대로 돌아왔으니까 네. 블랙박스의 주인공은 아직은 네. 조금 후면 이제 탄생되실 것 같고요. 대학생 때 과사에서 일할 때 엄청 들었던 노래 역시 노래는 그 시절을 소환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와 향기가 그렇죠. 정말 단 몇 초 만에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8282님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속보이지만 일단 문자로 100단위로 100번째, 200번째 주인공들 뭐 이렇게 해서 900번째까지는 커피와 수제 쿠키, 1000번째 문자에 블랙박스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걸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전화 좀 와보면 좋겠다라고 9707님 800번째 주인공이 되셨고요. 저 이제 차에서 내려요. 집에서 나올 준비하고 오늘 생각난 노래까지 듣고 이제 매장 들어갑니다. 네. 아, 헤어 디자이너시구나. 남성 커트 전문점이에요. 라고 900번째 1996님 네. 그러면 이분은 자신이 뽑힌 걸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인디아리 그리고 뮤직 소울 차일드가 함께 해요. 특히 이거 초콜릿 아이들이 먹으면 엄청 하이 되는 거 아시죠? 초콜릿 하이.

0: you.
1: How about that band?
2: 좋아요. 밴드 어떠냐고 해서 베이비 페이스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정말 자신만의 시대를 구축했던 예, 베이비 페이스의 Whip Appeal이라는 곡이었고요. 뉴욕에서 있었던 97년도 언플러그드 라이브 앨범 버전이었습니다. 소리 참 좋으네요. 6351님도 약간 내한 공연 느낌이라고. 아 그나저나 첫 번째 블랙박스의 주인이 나타나셨습니다. 대형차 정비를 하고 계시다는 세종에 살고 계신 1333님. 비가 많이 오네요 하셨는데 아유 네 새싹 청취자분 블랙박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이럴 일인지 그죠? 축하드리고 단가가 좀 세서 자 100분 단위로 수제 커피 아, 커피와 수제 쿠키는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4부에 만나요.
3: 오늘 아침
4: MBC FM for you.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9: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집 앞에 강변 따라 걷기 운동 중이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코스를 걷다 보니 자주 보게 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인지라 눈빛으로는 그쪽 아 오늘도 오셨군요 할지언정 실제 인사를 하진 않죠. 근데 며칠 전에요 저기 멀리서 마치 수컷 공작새 마냥 화려한 운동복 차림의 아저씨 한 분이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오는데 저한테 쓱 주먹을 내미는 거예요. 장난스러운 눈빛이 이것도 인연인데 주먹 인사 한번 하시죠. 딱 그거였어요. 얼떨결에 저도 진짜 소심하게 주먹을 내밀었더니 콩 하고 아저씨의 주먹과 닿았어요. 그러자 파이팅입니다 으쨔 하면서 쿨하게 가시고 저도 작게 파이팅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어우, 걷기 중에 주먹 인사. 그쵸. 그 아저씨는 아마 분명 대문자 이이실 가능성이 큰데, 낯선 아저씨한테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은 4101님이 또 그 행복한 기운을 오아윤에 나눠주셔서 방송 듣는 우리가 모두 흐뭇한 미소를 띠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주먹 대신 음악으로 답장을 전해볼게요. 자, 7월 6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초콜릿 하이부터 굿타임까지 10대 시절 정말 좋아했던 노래들 이번 주도 파이팅 해볼게요 라고 9891님 네 아울시티와 칼리 레이 잽슨의 굿타임 오늘 문득 너에게 사연과 이어들었는데 왜 뭉클하지? 에너지가 필요한 때인 걸까? 저도 주먹 콩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0837님 그쵸 누군가 먼저 그렇게 인사를 전하면 별거 아니지만 왠지 그래 세상은 아직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참 소소한 일상에서 우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주먹 인사는 그래도 할만할 듯 어우 양손 하이파이브면 못해요 한명민님 하이파이브는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먹 콩 정도는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운동하는 달리는 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김유식님은 아침에 너무 급하셨네요. 우산 챙긴다고 급하게 뭘 집어서 나왔는데 텀블러였어요. 결국 비는 다 맞고 아 놔. 텀블러 가져가신 김에 뭐 거기에 따뜻한 음료라도 좀 더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요. 자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가 기다리고 있네요. Emotions.

0230님이 신청하셨던 G.O.D의 하늘색 풍선을 듣는 동안 강혜정님이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선곡이 너무 좋아서 상체는 열일하면서 다리는 둠칫둠칫 리듬 타고 있어요 라고 다행입니다. 혜정님 오늘도 파이팅이고요. 지금 6241님이 월드컵 상황을 전해주셨는데 지금 16강전 하고 있죠. 멕시코랑 잉글랜드. 저는 멕시코가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전반에 잉글랜드가 먼저 두 골을 넣었다고. 근데 아무튼 지금 잉글랜드가 피파 랭킹 4위잖아요. 근데 이게 홈그라운드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전반 끝나기 44분에 멕시코가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 상황이라는데요. 왠지 저는 멕시코를 응원하게 되네요. 네, 축구 잘 모르지만 예,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가 정말 아유 어떻게 또 노르웨이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건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누가 그걸 알겠어요. 네, 브라질 떨어질 줄. 자 그럼 광고 듣고 이어드립니다.

0: 텐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1100번째 문자의 주인공은 0313님인데요 네,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문자 100단위로 커피와 수제 쿠키 선물로 속보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다른 선물 준비하고 있을게요 7865님이 전 동해에서 식당을 하는데 지금 바쁘다가 문자해요 어제 아이들 옷 사러 아울렛 가면서 일찍 서둘러서 윤상씨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거든요 틀자마자 남편이 당신 좋아하는 윤상이다 이러니까 뒤에 있던 아들이 유민상 아저씨가 라디오도 하나 그러더라고요 출발부터 가족들과 웃으며 다녀왔어요 아, 예쁜 옷 많이 사셨길 네. 아 동해 아 난 또 남해로 들어갔고 그러면

당신 좋아하는 윤상이네. 아니야. 강원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 북한 쪽 액센트도 있어야 되고 많이 아파요. 그거 윤상이들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반겨주셔서. 지난주 복직해서 아기 등원시키고 출근하는데요. 아, 비가 와서 오늘 등원 레벨이 너무 높아요. 초보인데 앞은 안 보이고 멘붕이었어요. 아, 그래도 잘 등원시키셨으니까 다행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4782님. 김세라님은 지난 2주 동안 첫째, 둘째가 돌아가면서 폐렴에 걸려서, 아이고, 어리구나. 병원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학교를 갔습니다. 캬오. 지금 상디 목소리 들으면서 콩나물 다듬고 있고요. 평소 같으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인데, 아유, 오늘은 이 콩나물 다듬기가 아주 특별하네요. 열심히 다듬어서 맛있는 콩나물국에 콩나물 무침도 만들게요. 라고 마음고생하셨겠어요. 아이들 아프면. 그죠? 세라님. 한 분 더. 8738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입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올여름 휴가를 맨 마지막 9월 중순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초가을에 아니지 초겨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늦가을 아, 이 정도면 가을 휴가지. 막 화나는데요. 학자금 대출 지급일 문자가 나오네요. 화를 참아봅니다. 아, 일단 입사하셨으면 네 그런 식으로 또 짬이 쌓여가는 거니까 파이팅입니다. 강아지 새벽 산책 마치고 남편 출근시키고 혼자서 또 조금 걸어요. 걷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0822님. 아, 비 오는데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뭐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일단 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는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끝곡으로 유옥주님이 신청하신 015B의 신일류의 사랑 걸어놓았거든요. 자, 이 노래 듣고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데뷔 초 슬럼프나 기복이 찾아올 때마다 무슨 일이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다 먹어치우듯이 소화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죠. 국밥이 뜨겁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수도 없잖아요. 한 숟갈씩 떠먹다 보면 결국 한 그릇을 비우게 되듯 힘든 일도 내 방식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6: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5: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6: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90.

1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얼마만에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36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주고받게 했는데요. 저녁 식사에 누굴 초대하고 싶은지 이런 가벼운 질문부터 마지막으로 남 앞에서 운 게 언제인지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참가자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보다도 대화 상대를 더 가깝게 느꼈다고 해요. 우리는 친해야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속마음을 나누다 보면 금세 가까워지곤 하는데요. 아직 11시가 낯설다면 질문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매일 더 가까워지는 여기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6일 월요일 브런치 카페 활짝 문 열어보겠습니다. 아, 첫 곡 듣고 나니까 뭔가 괜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노래였는데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36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보다 더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해봤잖아요. 네, 저도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자주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한테 비밀이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일상에서 마주치면 좀 민망해서 그런 걸까요? 가끔씩은 때때로는 뭔가 조금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진짜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친한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연락하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들한테 깊은 이야기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 게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털어놓으면은 뭔가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그치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내 사람이다 싶은 그런 사람은요. 언제든 깊은 이야기도 뭐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가벼운 장난도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수년 동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메모장에 적어두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을 편하게 하고 대답을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걸 적어놨었네요. 오늘 했던 이야기랑 조금 결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언제든 깊은 이야기도 또 편한 장난도 이렇게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너튜브 댓글도 환영합니다. 너튜브 원주 MBC 라디오 채널에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채널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 MBC 라디오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 라디오 채널이 개설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알찬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요.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샵 1133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

0: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6: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7: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6: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8: 제주항공 찜.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6일 재난 정보입니다. 폭우가 예보됐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주변 배수구와 빗물바지는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차장이나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또 강풍과 많은 비에 대비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물마기판이나 모래주머니를 미리 준비하면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폭우는 사전 점검과 대비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월 6일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방송 함께 하셨고요. 좋은 사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토이가 불렀습니다.

7562님, 좋은 인연은 좋은 사람들로 이어지는 방송 되시길 응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뭔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네, 김형중의 토이의 좋은 사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뭐 저는 결혼할 상대로 통찰력 있는 질문을 편하게 하고 그걸 정성껏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너튜브에서 이승우님께서 심장이 뛰는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아 당연하죠. 우선 심장이 뛰어야 시작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한 다음에 통찰력 있는 질문을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은님 감사합니다. 네, 문자메시지 계속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2980님 매일 11시 연디의 등장으로 밝은 오전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사실 라디오는 음성으로만 많이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뭔가 제가 아프거나 기분이 조금 안 좋았을 때도 음성으로 예리하게 다들 귀가 밝으셔서 캐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밝은 오전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기분 좋은 방송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7406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튜브로 너튜브로 브런치 카페 보고 계시대요. 지금 이 시간에 너튜브로 재미있는 방송이 뭐가 있을까 하고 우연히 보게 되신 것 같은데 어떤 코너와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들어보신다고. 네, 7406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잠시 후 2부에서 원주 A영화관의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한 스터디 카페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영화 이야기하면서 영화 속 OST도 들어보고 영어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5690님 주말 잘 쉬셨냐고 하시면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일이 많이 꼬이신데요. 그러면서 대체 언제쯤 제대로 일이 진행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난 게, 이게 일이 꼬인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꼬이고, 약간 거기에 신경이 집중돼서 일이 잘 풀리려다가도 잘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뉴스를 맡았던 한 3, 4년 전에요. 이렇게 원주 MBC 오기 전에. 한 오독이 습관이었어요. 긴장이 많이 돼서 뉴스 하다 보면 가끔씩 말을 저는 걸 오독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막 뉴스 할 때마다 오독을 두세 번씩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나는 오독을 하는 사람이야. 오독을 줄여야지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근데 어느 날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뉴스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끝났는데 나왜 오독 안 했지 싶은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휴가 갔던 일주일 동안 까먹고 와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5690님께서도 일이 꼬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일을 우선 훌훌 털어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는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90님의 신청곡 이승기의 되돌리다 띄워드릴게요.

네,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왔습니다. 7397님, 36곡에 해볼까요? 오늘은 스무고개 말고 취미가 어떻게 되시냐고 연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36가지 질문 순서대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나 봐요. 아, 취미 이렇게 뭔가 훅 들어오시면은 조금 갑자기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원래는 집에서 제가 자취한 지 10년 차거든요.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반찬 거창하게 뭐 여러 개 하지는 못하지만 뭐 된장찌개 하나, 뭐 이제 스테이크 솥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그릇 안에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강원도 오고 나서는 조금 비교적 예전보다는 여유가 있었어서 테니스도 배워봤어요. 그리고 제가 강릉 살면서 스쿠버 다이빙도 배워봤습니다. 취미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다한 번씩 찍먹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1995님, 오독이 뭔가요? 아까 제가 뉴스할 때 오독하는 게제 습관이었었다는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독이 뭔가를 이렇게 잘못 말한다는 뜻의 동사인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들끼리는 아, 나 오늘 말 절었다 이런 표현을 할때 오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5님. 2460님께서는 주말에 부산 여행을 다녀오셨나 봐요. 외손녀 지우도 만나고 자갈치 시장에서 회도 먹고 뷰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오셨다고. 아, 부럽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푹 쉬고 온것 같아요. 2460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너튜브에서 이승우님께서 이승우님의 취미는 보이는 라디오 보는 거라고 하시면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사

0: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을,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교환권,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선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스터디 카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이 절반이 흘러갔어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오늘은 이야기로 영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스터디 카페 출발해볼게요. 오늘은요, 원주 A영화학원의 배현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0: 네, 배현민 원장님께서 오늘도 카메라를 향해서 아주 밝게 네. 인사해 주셨는데 저는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갑자기 네. 뜬금 질문인데요. 네. 요즘 날씨가 또 장마철이고 습해졌는데 네, 네, 네. 원장님은 저랑 3월에 뵀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한결같이 이렇게 수트를 멋지게 입고 오시잖아요.
1: 아, 네, 네, 네.
0: 원장님 안 더우세요?
1: 더울 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실내 저는 이제 학원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냉방병에 그런 게 다 하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면 저 나름대로 좀 에티켓을 한다고 해서 이제 예, 슈트를 많이 입는 편입니다.
0: 아, 저도 반성해야겠어요. 저는 겨울에도 그냥 반팔 입고 지금처럼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그냥 패딩 네. 하나 걸치고 다니거든요. 네네. 저 원장님처럼 그 의상 에티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할 때 빼고는 엄청 프리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배현민 원장님과 스터디 카페 함께하고 있고요. 너튜브 보이는 채널로도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한 스터디 카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거나 원주 MBC 라디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실시간으로도 보는 채널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 볼게요. 매주 그 뭔가 반가운 영화들을 하나씩 골라와 주시는데 오늘 어떤 영화 뽑으셨나요?
1: 아, 오늘은 자, 좀 재미있고 즐거운 마블 영화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0: 마블 영화. 네. 네.
1: 많이들 좋아하시죠?
0: 저 너무 좋아해요.
1: 네. 오늘은 이제 2016년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 한 편을 가져왔어요. 실제로 이제 뉴욕의 명성이 있던

0: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강연을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강연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 명성이 있는 그 의사가 두 손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옆에 이제 동료였던 크리스틴 팔머가 정말 극진하게 보살펴줘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이제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남자가 더 중요한 거 이제 이성을 좀 잃고 그냥 오로지 자기가 치료받고 싶은 욕심만 가득해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네팔에 있는 이제 카마르 타지라는 곳을 이제 찾아가 누가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정상처럼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이션트 원이라는 이제 인물을 만나서 마법 을 배우게 돼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마법을 배우면서 점차 자신이 이제 강력한 마법사가 되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돼요.
1: 네. 이 마법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이분이 이 직업을 가진 이분이 사고가 나서 손을 못 쓰게 돼서 이렇게 된 거는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복귀를 해보게 됐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그 이제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제 이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이제 그 옆에 늘 자신만을 사랑했던 전 연인이죠. 그 연인을 조금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결국엔 그 여자가 떠나서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와 있는 그 여자와의 인연서부터 또 실망을 줬던 거, 또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엮어서 나온 노래가 오늘 소개해드릴 When I Was Your Man이라는 노래입니다.
1: 아, 브루노 마스의 노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남자였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나는 지금 어떻게 회상하고 앞으로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 이제 바람을 이제 담은 곡이거든요.
1: 아, 전 연인을 보내주는 그런 노래인가요?
0: 네네네.
1: 아, 이 When I Was Your Man, 브루노 마스의 노래 같이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네네네.
1: 우리 지금 MBC 그 뮤직 시스템에서 이 노래가 지금 재생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브루노 마스의 조금 다른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0: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네. 이제 가사 중에서 이제 나중에 언젠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남자가 이제 후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자 it all just sounds like ooh. 자 모든 뭐 음악과 모든 이야기가 다 우울해요. 예, 우울한 느낌으로 이제 우울하는 표현에 감탄사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too young, too dumb, to realize. 그러니까 너무나 뭐해서 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예, 너무나 내가 어렸고 너무나 바보 같아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
1: 예,
0: 그래서 that I should have bought you flowers. 그러니까 should have PPA 있는 표현으로 쓰면 이제 후회거든요. 너한테 꽃들을 좀 사줬어야 되는데 근데 못 사준 거에 대한 후회. 예, 그다음 held your hand. 네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후회. 그다음에 should have spent my hours 그러면 자 나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when I had chance 내가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후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결국 있을 때 잘해라.
1: 그러니까 후회만 하다 끝나는 노래예요.
0: 네, 그 후회만 하다 끝나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듬뿍 또 행동으로 듬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 그럼 네, When I Was Your Man 이 노래 주인공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하시고 사랑 나누시고 따뜻한 말 하시고 말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원장님 오늘 내주실 퀴즈가 있을까요?
0: 네 오늘 내줄 퀴즈는요. 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사가 되기 전에 과연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1: 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0: 들었을까요?
1: 잘 들으셨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0: 자, 네. 1번 가수 2번 과학자 3번 외과의사
1: 네, 1번 가수 2번 과학자 3번 외과의사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사가 되기 전 직업을 고르시면 되고요. 또 이 정답과 함께 어떤 걸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네, 이제 본인이 후회했던 어떤 순간들, 어땠던 삶들, 경험들을 사연과 함께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본인이 후회가 됐던 사연과 함께 정답 번호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들어봐야 되는데, 이
1: 네네.
0: When I Was Your Man 말고 어떤 노래 들으면
1: 아, 오늘은 이제 브루노 마스하고 레이디 가가가 불렀던 너무나 인기 있던, 정말 인기

0: 네, 브루노 마스와 레이디 가가가 함께 부른 Die with a Smile 듣고 왔습니다. 7406님께서 영화 이야기도 하면서 OST도 듣고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원장님께서 항상 알차게 꾸려오셔가지고 네. 그러신 것 같은데 권희인님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줄 영어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1: 네, 오늘의 한 줄 표현은 후회하는 표현을 조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0: 네, 알려주세요.
1: I should have PP 이를 쓰면 내가 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영화 노래 가사처럼 I should have bought you flower 그러면 너한테 꽃을 사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이제 후회된다.
0: 후회된다. 네.
1: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후회된다. I should have studied more.
0: 공부 더 많이 할 걸.

0: 전대.
1: 네, 그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뭐 주어를 또 바꿔서 또 상대방한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해요.
0: Should have pp요.
1: 네네네.
0: 네, 오늘의 한 줄 영어였습니다.
1: 네.
0: 우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6612님 정답 3번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런 소리만 하셨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봐라 이러지 못해서 후회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살아라 건강 쓰면서 신경 쓰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녀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신 아빠인가요?
1: 잔소리 할 상황은 좀 안 되고요. 많이 이제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좀 이제 위험한 행동을 했었을 때 제일 난처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죠. 무조건 저는 보호해야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위험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걸 되게 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0: 지혜로운 와이프를 두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024님 3번 신경외과 의사 하시면서 후회했던 건 표현이 서툴러서 본심과 다르게 표현하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된다고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었는데 표현을 다 못하셨대요. 네, 원장님.
1: 지금이라도
0: 그러니까요. 네. 여기 우리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실 시간에 저희한테도 문자 주시고 네. 고맙고 죄송했던 분들한테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네, 좋을 것 같아요.
0: 네, 6345님 3번 하시면서 올해로 60이 되셨는데 나름 열심히는 살았다 싶은데 항상 우리는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실패한 삶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대요. 20대 때 좋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찌 됐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작품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 살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겠다고 하셨네요. 6345님.
1: 네.
0: 우리 6345님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1: 이제 기회가 늘 옵니다. 예, 또 이런 후회와 잠깐의 어쨌든 각성을 통해서 또 되게 열심히 무언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후회해서 연연해하는 것보다 지금이 더 오히려 이제 더 도약하기 위한 어쩌면 앞으로 더 찬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0: 네, 6345님 화이팅입니다. 인생은 60부터일 수도 있어요. 7406님 정답 외과 의사 하시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OST 듣고 재밌다고 후회했을 때는 부모님 직장 문제로 외갓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정이 별로 없다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정을 더 많이 쌓아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우선 부모님이 바쁘셔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30년 넘게 사신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 외갓집도 훌륭하셔서 이렇게 7406님을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 효도 지금이라도 하세요. 2607님. 어린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어려운 결혼 생활을 아이를 키우면서 지나오셨대요. 옆에 있는 남편이 큰 저한테 너무 큰 사람이었어서 지금도 감사하고 후회는 없다고 엄청 사랑스러운 딸이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곁에 있어도 표현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마시고 마음껏 표현하시고 배현민 원장님도 항상 감사드린다고 하셨네요. 우리 남편에 대한 감사와 이 원장님에 대한 감사까지 후회 없는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멋진 삶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6852님 신랑이랑 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봤다고 정답 3번인 것 같다 하시면서 친구들과 승진 축하 기념으로 이태원에 있는 한 요리 주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잘생긴 외국인 남자를 보게 돼서 멋스럽게 영어로 인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입이 얼어붙어서 우물쭈물하시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후회된다고 보내셨네요. 그때 잘 됐다면 지금 남편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네, 6852님의 후회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답 다들 3번으로 하셨는데 원장님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0: 네, 우리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 정답 맞추셨는데요. 저희가 노래 듣고 와서 아니 광고 듣고 와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물 보내드릴 분 추첨해서 알려드릴게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0: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원장님부터 한 분 선정해 주시죠.
3: 아, 저는 6345님께 드리고 싶어요.
2: 네. 아, 인생 60부터다.
3: 네네네. 그 지금 선물을 좀 받으시고 다시 한번 예, 찬란한 그 순간들을 앞으로 잘 만드셔서 김나연 이 방송도 오래돼가지고 10년 뒤에 다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은데요. 네. 네, 그럼 원장님께서 뽑아주신 6345님 포함해서 2607님, 7406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두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실까요?
3: 오늘 두 번째 곡은 저 그 음악 OST 안에 실제로 이제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Feel So Good이라는 이제 척 맨지오니의 이제 그 들으실 때는 이제 색스폰 연주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플루겔 혼이라고 하는 다른 악기거든요. 좀 부드럽게
2: 플루겔 혼?
3: 네. 오. 그래서 플루겔 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트럼펫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예, 색스폰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감미롭고 부드럽게 들리는 노래인데 조금 재즈라는 음악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 클래식을 즐겨 듣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그 재즈라는 음악이 사실은 좀 되게 어렵거든요. 음악적으로 좀 많은 걸 들어봐야 되고 뭔가 좀 특별한지.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대중화시키는 인물이라서 오늘 노래 속에 삽입됐던 곡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재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뭔가 반가우실 것 같네요. 그럼 원장님께서 골라주신 이 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장님과도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3: 알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2: 네, Feel So Goo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메뉴 고르실 때 다들 식비 때문에 한숨 푹푹 나오시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혼자 또 배달 한번 시키려니까 배달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 커뮤니티의 앱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아남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름하여 배달음식 공동주문. 이 엽기 땡볶이 나누실 분 구합니다. 뿌링땡 치킨 같이 시켜서 로비에서 나누실 분 하면서 이웃끼리 뭉치는 건데요. 배달 오면 밀폐용기 하나씩 들고 만나서 5분 만에 깔끔하게 소분해서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달비도 아끼고요. 남아서 버리는 음식도 없고 무엇보다도 갓 튀긴 치킨을 딱 먹을 만큼만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일석삼조인 셈이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다 못 먹는 커다란 수박 한 통 사서 반 통씩 나누고 자취방 냉동실 터져나가는 대용량 닭가슴살도 이웃끼리 N분의 1로 칼같이 쪼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 아끼려고 만났다가 잠깐 동네 주민이랑 눈인사 나누고 이 소소한 재미에 중독된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팍팍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역시 우리에겐 나누면 배가 된다. 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심술.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0: 이제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현대.

0: 한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관토이.
1: 한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2: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 주제는요. 요즘에는 이 배달비 또 그리고 식비 때문에 참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던 참에 요즘에는 이 동네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이 배달 음식 공동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그 양이 되게 많이 시켜야지 배달이 오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요게 좀 먹고 싶은데 매운 거 하나 먹고 싶은데 다 먹진 못하고 그렇다고 요거를 점심 저녁으로까지 먹자니 하루 종일 또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누는 거죠. 뭐 떡볶이 나누실 분 구합니다. 뭐 치킨 나눠서 드실 분 요런 글들을 남겨서 이웃끼리 뭉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달이 왔다 그러면은 밀폐용기 하나씩 들고 만나서 소분을 딱딱딱딱딱딱 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배달비도 절반. 또 그리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도 없고 갓 튀긴 치킨을 딱 먹을 만큼만 먹는다. 이 장점만 있긴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MBTI 초면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MBTI I이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눈다? 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MBTI이긴 하지만 저도 이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먹고 남기지 뭐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근데 꼭 남기면 그 처치 곤란이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면서 예전에 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옆집에 누구 사는지 뭐 윗니층에 누구 사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때 당시엔 되게 익숙하게 입 밖으로 뱉었던 단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어지긴 했지만 이 배달음식 공동주문 요 문화가 정착이 좀 되면 다시 동네 이웃, 이웃이란 단어를 좀 입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습니다. 나누면 배가 된다. 또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도 출첵. 또 그리고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이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 이 노래 들으니까 시간이 과거로 가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거든요. 이 노래가 또 2016년 10년 전 노래죠. 201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는 볼빨간 사춘기의 거의 뭐 전성기 아니었나? 틀면은 뭐 항상 음원 차트 1위 아니면 2위였으니까 뭐 우주를 줄게 이런 곡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 안지영 씨 목소리를 들으면 한 10년 전이 확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시면서 소분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소분해서 끼니를 나눠 먹을게요. 후디는 2니까 가능하겠네요. 보내주셨는데 그쵸? 근데 저도 은근 나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치킨 같은 것도 하나 시키면은 거의 다 먹고요. 거의 뭐 1인 1닭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음식을 남기지를 않아요.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은근 대식가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2980번님 저는 아예 안 사요. 나누어 먹는다고 해도

오, 이 배달 음식 너무 비쌉니다. 오늘 너무 덥군요. 여기는 원주입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여름이었다 노래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말 근황 토크, 뭐 출석 체크,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도영의 쏟아져 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라는 노래, 이 Be My Light 라는 노래를 두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요즘에는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 제목도 그렇고 약간 길게 한 문장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도 뭐 엄청 길어서 예, 아, 저게 제목이야? 라고 했었는데 이 도영 씨의 노래도 제목이 좀 기네요. 두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노래 지금 나갑니다.

도영의 쏟아져 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듣고 오셨습니다. 1419번님께서도 그래서 배달 안 시켜요. 웬만하면 해먹습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그러시군요. 이게 배달을 안 드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안 드시는 것 같고 저처럼 1인 가구 요리할 줄 모르는 1인 가구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예. 그래서 저는 점심은 뭐 회사에서 먹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80%는 배달 먹는 것 같거든요. 예, 제 주변에도 요리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친구는 끼리끼리다라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막 붐했을 때는 그때 요리를 좀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새 시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2337번님 배달시키는 분 95% 이상 비대면 배달을 원하는데 야 만나서 소분을 한다는 게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어제 주말 현관 매트 걷고 남은 타일이 있어서 똥손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또 이 현관에 타일 작업도 직접 하시는군요. 손재주가 좋으신데요. 예 이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위 똥손이면 못할 사이즈인데 대단하십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네요. 또 그리고 7811번님 후디 출첵합니다. 습하면서 덥네요. 오늘도 후디 파이팅. 치킨보다는 닭갈비입니다. 거기에 밥 볶아서 먹으면 좋은데 하셨거든요. 그쵸? 또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또 미소가 싹 지어지는데 저도 닭갈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에 밥을 볶을 수 있다는 거. 제일 좋죠. 군침 돕니다. 또 그리고 7269번님께서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하시면서 아지기가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요거 금요일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하나 주셨는데 요거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0948번님께서도 후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셔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고 또 그리고 1189

2904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2904번님께서는 야, 이 후디네 집 앞에서 저녁 장사하면 되겠다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월화수목금은 사갈 확률 높습니다. 예, 이게 운동 끝나고 나면은 종종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가게나 그런데 눈 돌아갈 때 있거든요. 와, 정말 그때 그냥 포장해서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 방금 점심 먹긴 했는데 또 볶음밥 얘기하니까 예, 배고프네요. 자,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준비했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폐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고요. 1부 마지막 곡으로 카더가든의 기다린 만큼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요즘 낮에 길을 걷다 보면 셔츠 차림의 남성 직장인분들의 품에서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촥 펼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남자가 무슨 체면국이게 하던 시대는 지났죠. 실제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남성 쇼핑몰에서 이것의 거래액이 무려 400%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써도 체감 온도가 10도나 뚝 떨어진다니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완벽한 생존 필수템이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글라스, 2번 선캡, 3번 양산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꽃송이가 라는 노래고요. 힌트를 드리면 보통 어머니들이 꽃 모양이 들어간 혹은 레이스가 달린 이것을 쓰시곤 했었거든요. 자, 1번 선글라스, 2번 선캡, 3번 양산.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들으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즘 낮에 길을 걷다 보면 이 셔츠 차림의 남성 직장인 분들의 품에서 이것이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남성 쇼핑몰에서 이것의 거래액이 무려 400%나 폭증했다고 하고요. 이것만 써도 체감온도가 10도나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완벽한 생존 필수템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글라스, 2번 선캡, 3번 양산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힌트송으로 이 꽃송이가 틀어드리면서 이 꽃문양이나 레이스가 달린 이것을 어머님들께서 많이들 쓰시곤 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좀 힌트가 그래도 강력했죠. 그래서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 마마무의 윈드 플라워 준비했고요. 예, 꽃문양 그게 생각보다 예전에는 거의 다 그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검정, 예, 그냥 투박하게 회색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1번 선글라스, 2번 선캡, 3번 양산입니다. 자, 그리고 힌트송 윈드플라워 마마무의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마마무의 윈드플라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양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 남성분들께서 양산을 많이들 착 펼치고 다니신다라는 또 퀴즈였는데 지난 4일에 이 쇼핑 플랫폼인 무신땡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 이 양산 검색량은 전월 대비 93%, 또 우양산은 123%, 양우산은 97%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우산 양산 카테고리 거래액도 같은 기간 102% 증가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 검색한 이의 상당수가 남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양산 열풍,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실제로 또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남성 양산 쓰기 운동이 확산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 환경성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양산 보급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고요. 2019년에는 아버지의 날 선물로 양산을 권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국립국어원 또한 2021년, 5년 전이죠. 양산의 사전적 의미에서 주로 여성들이 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요. 그래서 양산이 더는 여성의 또 전유물이 아닌 현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양산 디자인도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꽃무늬, 레이스 이런 장식이 주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검은색, 회색, 또 접이식 형태의 우양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 구매자를 고려해서 좀 깔끔하고 남성용 요 단어를 강조한 제품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간혹 우산을 그냥 양산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 목적이라면 일반 우산보다 양산을 권한다고 하고요. 이 국내 안전 품질 표시 기준상 양산은 자외선을 85% 이상 차단해야 하는 반면 일반 우산에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 결국에는 양산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우산 대용으로 뭐 물론 얼굴을 어느 정도 이 볕으로부터 가릴 수는 있겠지만 이왕 쓰시는 거 예, 자외선 차단 기능이 확실하게 있는 양산 쓰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904번님 처음에는 선캡 그리고 선글라스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에 에이 다 틀렸네. 예, 보기가 세 개인데 두 번 시도하셔서 다 틀렸네요. 예,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9409번님 노래 선곡이 아, 이 몽골몽골한 얼마 전에 끝난 짝사랑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서른 나이 먹고 정말 몇 년 만에 해보는 그런 설렘이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아직 젊다는 걸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후디에게도 그런 짝사랑이 있었나요? 그리고 정답은 3번 양산입니다. 보내주셨는데 그러시군요. 서른 나이 먹고 예. 설렘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경험을 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쉬움이 좀 남는 결과였지만 그러시군요. 물론 서른이 넘으셨다고 하니까 이 사랑이 내 맘처럼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쿨하게 순응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짝사랑 저도 이게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짝사랑? 와, 기억 안 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예,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감정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심지어 혼자 쌍방도 아니고, 혼자서 좋아하고 있는 그 상황. 와, 기억 안 나는데요? 부럽습니다. 예. 짝사랑. 참, 설레고 몽글몽글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예, 2904번님 기억이 왜 안 나요? 그게 무슨 첫사랑이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은근

0: 짝사랑 그냥 혼자서 일방 통행인 사랑이 요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드는 것 자체도 굉장한 축복이죠. 예,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이 안 나서 할 말이 없네요. 2018번님 정답은 양산입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후디 하셨고, 그리고 3606번님 8893번님께서도 전 남친일 땐 들어주던 양산 남편 되니까 우산도 안 씌워주네요 히히 보내주셨거든요. 아,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정말 한번 토론을 벌이고 싶어요. 왜 사랑은 형태가 변하는 것인가? 예, 물론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이런 쇼맨십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쉽네요. 퍼포먼스가 중요하긴 한데. 예, 또 7562번님 저 양산 사보려고요. 라디오 듣고 용기 내서 사보려고 합니다. 햇살이 너무 강해서요. 정답은 양산이겠죠? 하셨는데요. 예, 한번 구매해 보시죠. 요즘에는 뭐 디자인도 괜찮다고 하고, 또 그런데 집에 있는 우산 그냥 들고 나가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양산을 하나 구매하시는 게 더 가볍기도 하고 좋지 않을까. 그 기능을 해주니까. 우양산은, 우양산과 양우산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양산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양산 기능을 갖춘 우산. 그러니까 이 존재 태어난 이유 자체는 우산이 더 큰 거죠. 근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고, 양우산은 우산으로도 쓸 수 있는 양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태어나기를 양산으로 태어났는데 우산도 겸해서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2386번님도 정답은 3번입니다. 저는 그냥 우산 꺼내 쓰고 다닙니다. 우산만 써도 이 햇살의 뜨거움을 많이 가려주거든요. 남자가 비도 안 오는데 이런 걸 쓰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며 스스로 부끄럽고 쑥스러워지긴 하지만 조금만 뻔뻔해지면 됩니다 하시면서, 이미 쓰고 계셨군요. 우산을, 예, 쓰고 계셨군요. 또 그리고 7269번님 남성들도 양산을 쓴다고요? 와, 그렇군요. 그래도 꽃무늬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하 하셨는데, 그쵸? 저도 약간 그 어렸을 때 이게 그 사회가 만든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핑크, 이런 분홍색 이런 것들은 뭔가 저 초등학생 때만 해도 그거 여자 색깔이야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 입으면 뭐 상관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첫 인식이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꽃무늬나 레이스는 처음에 시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검정이나 회색 추천을 드리겠고,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 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 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런치 퀴즈 많이들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2392번님께서는 오늘 처음 보내주시면서 우리 아들도 요즘 양산 쓰고 다니네요. 남사스럽다 그러면은 내 피부는 소중해 라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요즘에는 그 중학생 때부터 이 피부 관리를 하는 또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외선 꼭 요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리를 그렇게부터 합니다. 양산. 또 그리고 5087번님께서도 저희 남편도 최근에 꽃무늬 양산을 하나 구매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제가 왜 창피한지 히히 관리하는 남자랍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2019번님께서도 이번 여름에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또 5525번님은 아이고 상상이 안 갑니다. 2099번님 영월 주천 사과숲 농원에서 열매 솎아내기 하면서 보냅니다. 사과숲 농원지기 하시면서 또 처음 보내주셨네요. 자 당첨자 두 분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요 7915번님 그리고 037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김범수의 사랑해요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월요일 코너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너의 곡소리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임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7: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9: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9: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아우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서 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에 청취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1부, 2부 간에도 신청곡들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7269번님께서 후디 서울 드디어 비와요. 비오면 신청한다고 했었던 재즈 한 곡 부탁드릴게요 하시면서 조시아 레드맨의 Where Are You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Where Are You 이 노래가 없어요. 조시아 레드맨 이분의 노래 다른 노래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Where Are You가 없거든요. 혹시 신곡인가요? 그러면 없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노래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4번님도 아 오늘 노래 신청하는 날이구나 보내주셨는데 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날씨와 이렇게 어울리는 노래 좀 센치한 노래들 보내주시면 예 틈틈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곡소리 4923번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3부를 출발해 보려고 하고요. 이홍기 유해승의 사랑했었다 그리고 부제가 Still Love You라는 노래입니다. 한국말 가사는 사랑했었다 과거형인데 부제는 아직도 널 사랑해거든요. 아,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4923번님의 곡소리, 예, 신청곡 이홍기 유해승의 사랑했었다, Still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영어 부제가 이 Still Love You라는 걸 저도 지금 알았는데, 와 이렇게 들으니까 더 슬프네요. 이 한국말 가사는 사랑했었다, 뭔가 과거형이어서 그래도 이렇게 순응하고 그래도 떨쳐내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영어 부제는 Still Love You, 아직도 널 사랑한다. 아 슬프네요. 3521번님도 하 이거 이별하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보내주셨고, 2138번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운전하자마자 딱, 요즘 몸이 자꾸 아파요. 갱년기가 오는 건지 힘드네요. 애 넷 낳은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요.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 출산 후에는 정말 이 몸 조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뭐 주변에 아직 그런 친구가 없기도 하고 잘 모르긴 하지만, 몸 관리, 예, 건강 관리 1순위입니다. 아니요, 0순위입니다. 잘하시길 바라겠고, 예,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예, 사랑했었다.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문자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또 그리고 신청곡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9409번님께서 저희 월요일을 시작하는 노래로는 코르티즈의 레드 레드라는 노래입니다. 주말이 끝나면 축 처지지만 그 노래를 듣고 일주일을 시작하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달리는 것 같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영크크들이 왜 이 노래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후디도 영크크라서 좋아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영크크로 인정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뭐 나이가 어리다 많다로 인해서 영크크가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냥 그 사람의 취향, 예, 그리고 트렌디함, 이게 중요한 것 같던데, 저는 거의 뭐 조선시대 갓 쓰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는 밴드 아가미의 러브버그라는 노래 있나요? 신곡이라 없나요? 아 그럼 같은 밴드의 이 브리스 있을까요? 배우 김민성님이 보컬로 활동하는 밴드예요. 신기하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배우 김민석 씨는 알죠. 예, 드라마 기억이 나는데, 이번 생은 처음이라였나요? 예, 그 이민기 씨 나온 드라마. 예, 그 드라마 기억, 아 맞는 것 같은데. 예. 또 밴드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러브버그는 노래가 없고요. 브리스 이 노래가 있어서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 또 그리고 5242번님 후디 제가 드디어 주말에 데이식스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즐기다 왔어요.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만 이 프리하게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와 데이식스 콘서트 너무 좋으셨겠다. 저도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호불호가 그래도 갈리지 않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근데 데이식스의 노래가 이렇게 탁 뜬다?

그러면 주저없이 리스트에 넣기는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시는 또 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 세 곡을 제가 지금 한 번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르티즈의 레드 레드 그리고 아가미의 브리드 데이식스의 프리하게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5242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프리하게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과 함께하는

시간 예 너의 곡소리 3부 함께 하셨고요. 3부 마지막 곡으로는 0157번님의 신청곡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 4부로 좋은 노래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이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 첫 곡으로는 8631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거든요. 예, 로꼬 그리고 펀치가 함께 부른 Say Yes라는 또 드라마 OST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곡을 또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신청곡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이용료고요. 길게 쓰시면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974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는데 코르티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친구들도 못 빼죠. 르세라핌, 아일릿, 캐치아이,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듣고 싶어요 하면서 또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 근데 이 노래가 제가 또 찾아보니까 프로그램상 금지곡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뭐 이렇게 명품 브랜드 명이나 뭐 혹은 뭐 비속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으면은 금지곡으로 또 심의가 분류가 되거든요. 아, 요 곡 말고 뭐 다른 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로코펀치의 CES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8631번님의 신청곡 로꼬펀치의 Say Yes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코너 너의 곡소리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3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018번님 후디 월요일에 이 노래 신청 가능할까요? 싸이의 나팔바지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2794번님께서는 세븐틴의 만세 또 그리고 6308번님께서는 오늘 사랑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네요. 사랑하면 저는 이 노래가 가장 슬프고 바로 옛사랑이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윤종신의 존니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 또 요게 그 찌질함의 대명사 같은 곡이죠. 존니. 예, 세 번째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018번님의 신청곡 싸이 나팔바지 들려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또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6308번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존니까지 들으셨는데 1582번님의 또 곡소리도 준비를 해뒀거든요. 5050의 큐피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살짝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1582번님의 신청곡 5050의 큐피드까지 들으셨습니다. 전국의 희망곡 또 7월 6일 월요일에 또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9410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조용필 선생님의 또 모나리자 보내주셨거든요. 이 노래가 오늘 또 방송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데이트 저예요. 여러분 목소리 듣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죠 하는 분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전 누굴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 노래예요. 가수예요. 그리고 머리 짧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댕댕이 강아지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사람 맞을지 첫 곡 듣고 정답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들어요. 제 노래 들을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7월 6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저 누굴까요?

이러면 노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아, 이 노래는 데이트였어요. 저는 따란. 아이고 쑥스러워라. 이소라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그냥 데이트 아니고 진짜 2시에 데이트였어요. 이소라의 데이트 첫 곡으로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했습니다. 봐. 아, 우리 작가가 벌써 이렇게 썼다. 언니 시작할 때 여기 문자는 하루에 몇 개 나와? 100개 정도는 와? 그랬는데 언니 벌써 정답 문자만 164명이에요. 여기 아유, 아, 나 이거 보고 너무 웃었다. 여기 뭐야? 010-2739 아이고 번호 다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아이고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어. 언니 제가 알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에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하셨거든요. 아이고 이름 써주세요. 그럼 제가 이름 불러드리잖아요. 별명이나 이름 좀 쓰기 그러시면은 그러면 제가 문자로 오거나 미니로 온 사연들 다 이름이나 별명 불러드리면서 오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문세호 오라버니가 또 열일하셨군요. 어? 아침 방송에서 벌써 저 온다고 힌트 다 주시고 그랬대요. 오빠 저 여기서 큰절 한번 올립니다. 올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가

0: 하나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아마 지금 보일 텐데 오빠 감사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오늘 왔다고 막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 어떻게 맨 처음에 2시에 데이트? 저예요. 그럴 때 그때 전집 바로 아셨어요? 아니면 조금 목소리 듣다가 아셨어요? 맨 처음에 우리 김민다 PD 저예요 할 때까지는 김민다 PD도 모르겠는데요? 막 이랬거든요. 저 오늘 약간 신났어요. 여러분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저 왔다고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신났고 자 지금 문자도 오고 미니도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연 보내실 거면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우리 안영미 씨가 우윤주님이 아니 영미 씨랑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두대 섭외력 무엇? 하셨던데 두대 섭외력 없어요. 제가 그때 오빠 문세 오빠 방송 나오면서 우리 빈다 PD한테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영업 엄청 하고 갔거든요. 혹시 뭐 우리 DJ를 어디 가고 그러면은 그냥 MBC는 생각할 것도 없이 저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왔어요. 안영미 씨 예쁘게 아이 낳고 오실 동안 제가 2주 동안 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무진 씨와 함께 하셨죠? 이무진 씨도 수고하셨고 저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자 오늘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하고 갑니다. 올폼, 알레스 아우토, 3일제약,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있는 백화스 토익은 해클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자, This is me. 케알라 세틀 그리고 영화 위대한 쇼맨 출연진들이 다 함께 부른 노래였어요. 진짜 다 함께 부른 노래 같죠? 막 엄청 와 힘나는데요. 날씨가 오락가락 비 그렇고 바람도 막 불고 그런다고 또 날씨가 시원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막 뭔가 꿉꿉하고 이런데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힘 좀 내시고 할 일 하셔야죠. 집안일도 하시고 회사일도 그렇고 힘내서 해야지 오늘 그러시라고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런 노래들 여러분도 신청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곡으로 꾸며지는 두 대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기훈님 우리 소라 누나는 어쩜 이렇게 광고주님들도 감미롭게 소개하실까요? 방탄꼭지 광고가 이렇게 감미로운 건 처음이에요. 방탄꼭지 이렇게 써. 나 또 왜 그렇게 읽었니? 나 몰랐어. 몰랐어. 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아요. 예, 좋아요. 배윤겸님. 두 대 조롱방송인데 언니 와서 두 댕이들 다들 칭찬만 하고 있는 거 보여요? 잘한다. 언니 오늘 키 좀 살려줘야지. 처음 왔는데. 여러분이 사연 좀 많이 보내주셔야 제가 폼도 좀 나고 기도 살고 그렇죠. 홍혜진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언니가 진행하던 음악도시와 항상 함께였는데 아이고 지금 6살 아이 키우는 아줌마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언니 목소리 들으니 그 시절 중고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런데 새벽 2시 아니고 오후 2시라니 언니 컨디션 괜찮아요? 언니 아침 7시에 일어나 언니 지금 제일 기운 좋을 때예요.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막 화장도 얼마나 일찍 했는지 몰라 여기 온다고 기분 다 살리고 왔으니까 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괜찮아. 봐라. 그리고 여기 별명 써주세요. 2832님 남자분인 것 같은데 누나 방송 들으면서 일하다가 방명록 작성 중에 제 이름 안 적고 누나 이름 적었어요. 다시 적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꺄! 2시에 소라 언니라니 너무 반가워요. 5146님,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뭐, 아유, 길다. 짧게 보내신 분들도 많은데, 긴 글도 많은데요. 이러면은 100원이라 그랬죠. 고생하세요. 생각하시고 돈 아까우신 분들은 미니 까세요. 미니 뭐 어플 깔면은 그냥 라디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공짜로 글도 마음대로 올리실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거 제 얼굴 지금 보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글 올라온 거 보니까 근데 아이고 언니 머리도 많이 길고 더 예뻐지셨어요 그랬던데 뭐야 이거 우리 두댕이들 조롱 방송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도 조롱인가? 조롱인가? 아니 누나가 왜 여기서 나와? 신기하네. 제가 아는 그 소라 누나 맞는 거죠? 7721님 맞아요. 이소라입니다. 네. 성대모사라고 해서 저는 진짜 무슨 누구 개그맨인가 했는데 진짜 소라 언니 나오셨네. 5922님 저 진짜 이소라예요. 앞으로 2주 동안 출산휴가 떠나신 우리 안영미님 예, 아이고 예쁘게 잘 나으셔야 돼요. 대신해서 2주 동안 DJ 여기서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소라입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누굴지 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시고 그거에 맞는 신청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럴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문자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술 그만 줘.
1: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의 노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소라입니다. 7570님 깜빡했어요. 저 전직 꽃순이 7살 아들 뒀어요. 엄마 되니 이름 쓰는 거 깜빡. 제 이름은 박이령이에요 하셨어요. 이령님 너무 고마워요. 김경태님은 저는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잘한다. 소라누님께서 영미님이 진행하셨던 코너들까지 쭉 하시나요? 그럼요. 안영미 씨가 하시던 거 그대로 제가 다 할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코너도 다 있고요. 내일도 초대 손님 오실 거고, 내일도 또 보이는 라디오 할 거고요. 예. 저 매일 화장하고 와야 돼요. 3611님, 저는 지금 소라 누나 오신다는 소식에 출장 중에 몰래 화장실, 왜 이렇게 다들 우리 남자분들 왜 이렇게 몰래 듣고 있어? 화장실 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순수의 시절이랑 안녕 들으면서 출장지 왔거든요. 예상치도 못한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하셨고, 0504님이, 언니인 거 몰랐어요. 근데 이유가 목소리가 젊어지셨어요. 아이고 나이는 또 나만 먹지. 여기는 대전인데 비가 오고 있어요. 일이 끝나서 귀가하는 40대 여자입니다. 라디오에서 간만에 만나니 넘나 반갑습니다. 이분들 아니 추첨을 통한 우리 오늘 몇 분께 드릴 수 있어. 다 들고 싶은데 진짜. 오늘 좀 많이 풀자. 그래. 이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이름 불러드린 분들 다 보내드릴 거고요. 김민경님, 이선희님, 허윤정님, 강영주님, 최보현, 박선홍, 이은정, 황지혜, 최우민, 박준성님, 임지연님, 이주연님. 제가 여기 미니 한 페이지에 있는 이름 쫙 다 읽은 거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2시에 데이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사연 보내고 저한테 관심 보여주시는 분들을 우대하는 거 아시죠? 옛날부터 우리 꽃순이, 꽃돌이, 두댕이들 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들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자,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 소개와 함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선물도 드리고요. V8 싱어송 들려드릴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에 데이트 저 이소라입니다. 아이 참. 2시에 데이트 2부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제가 평소엔 안 듣는데 채널 옮기다 소라님 목소리 같아서 멈칫 주저앉았네요. 아 진짜 이렇게 주저앉으셨어요? 6230님. 아 제가 닉네임 아니면 이름 써달라고 부탁드렸죠? 이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름 부르면서 예쁘게 불러드릴게요. 9668님. 33개 아기 데리러 가고 있어요. 33개 뭔가요? 이것도 무슨 요즘 유행어인가요? 33개 뭘까요? 제가 있는 포항은 찜통 더위예요. 아, 33개월. 아, 그래. 제가 있는 포항은 찜통 더위예요. 그래도 설아 언니 목소리 덕에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 33개월 됐구나. 건강해라. 이름도 적어주시지. 8169님은 전 비닐하우스에서 방토 따면서 들어요. 솔직하게 다른 방송도

웃다가 그 프로 없어져서 넘어왔는데 소라님이 오시다니 선물 받았네요. 아이고, 아니 뭔데 없어졌어 프로그램이? 어쩌다가 없어진 거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9106님, 누나 두 대에서 뵙다니. 저는 내일 밴드 공연 연습하러 가는 중이에요. 저는 베이스 치는 재현입니다. 소라 누나 사랑해요. 좋아. 아이고 좋아라. 4277님, 아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누나 왜 이렇게 많아? 소라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인 택시 시작한 지 3개월 된 초보 이수민 47세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누나 잘 있어. 누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와서 기분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하트 쓰셨고. 9203님. 소라 언니, 전 듣자마자 언니인 줄 알았어요. 웰컴. 10개월 아기 우진이랑 짝짝꿍 하면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우진이 사진 언니 봤어. 아들이죠. 이럴 때 딸이면 이거는 아들이죠. 이쁜데. 제가 우리 선물 중에 우진이한테 필요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현재까지는 10개월 우진이가 최연소 우리 청취자 같은데 혹시 더 어린 친구들도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선물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제가 우리 안영미 씨 아기 낳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여기 지킬게요 했는데 벌써 나으셨대. 어떻게 벌써 낳았구나. 그래서 우리 김빛나 PD가 저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아기는 정말 너무 조그맣고 달그스름해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안영미 씨는 얼굴 너무 웃겨. 진짜 웃겨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 자,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누구예요? 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자 보고 그러면은 앞에 문자 번호 앞에 새싹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엄청 많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 오늘 진짜 기 좀 살려주시는데요. 0365님. 저 아직 점심 끼니도 못 때우고 배송일하는 40대 두댕이 이중입니다. 한 군데 배송만 마치고 밥 먹고 다음 배송 가야겠어요.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조금은 지치는 오후 시간인데 제 신청곡 한 번만 틀어주시면 김빛나 PD님 요거 틀어주세요. 에픽하이 플라이 요거 해주실래요? 그거 찾아주세요. 제 신청곡 한 번만 틀어주시면 기운내서 오늘 하루 달려보겠습니다. 신청곡 에픽하이의 플라이예요 쓰셨거든요. 들려드릴게요. 문자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 들려주세요.

지드래곤 투배드 이 노래 신청하신 분 아시죠? 지금 6001님 소라님 반가워 용 용 지드래곤 용 며칠 동안 비가 오락가락한 날씨 핑계로 집에만 콕 박혀있다가 간만에 동네 저수지 산책하며 듣고 있는 울산 사는 아줌마예요. 너무 더운데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아들이 좋아하는 지드래곤 투배드 신청해봅니다. 바로 들려드렸어 영 영영영 2407님 아 야 지금 보고 계세요? 어 언니 역시 경력직 DJ이시네요. 글 읽을 때 A4 종이로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 얼굴 안 보여요. 반가워요. 몰래 듣는 이현정. 우리 현정이 언니 얼굴 보고 싶었구나. 어? 얼굴 왜 언니 노안이라서 그래 이렇게 들고 약간 멀리 떨어뜨려서 투 배드 지 드래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언니 이해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2428님 언닝 뭔 다 엉닝 영영. 저는 41살 3남매 키우는 주애교입니다. 진짜 이름이에요? 닉네임이에요? 주애교님. 문자하고 싶은데 운전 중이라 참다가 이제야 문자 보내요. 너무 반가워요. 지금은 5학년 첫째 아들 픽업

3남매 키우는데 첫째 픽업하러 나왔어요. 4시에는 둘째 픽업, 5시는 셋째 픽업. 힘내라고 해주세요. 아자 아자 그러면서 김빛나님이 자기가 본인이 아자 아자 하고 다 했어. 아자 아자 힘내세요. 지금이 본격 픽업 진짜 그 시간이군요. 오, 아유 우리 아이들 뭘 하는지 다 잘했으면 좋겠다. 1203님 아 그리고 픽업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 다 애쓰고 계시고 너무 고마워요. 언니 반가워요. 저는 예동이에요. 제 애칭 언니가 불러주시면 힘든 월요일 힘날 것 같아요. 저는 물고기들이랑 집에서 재택근무 중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습해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니 마음은 산뜻 하셨어요. 아이고 아니 그 물고기들이랑 있다는 건 그러니까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운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요거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귀찮아서 저는 예전엔 좀 키우다가 지금은 그 매번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그래가지고 손은 안 대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0500님 이름 써주셨다. 저는 누나를 사랑하는 최우민이에요. 자영업자라 요리하며 듣고 있어요. 누나 덕에 불쾌지수 0%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하셨고 에휴 우민님 고맙습니다. 보자. 습하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1493님 문세 오라버니 방송에서 두대 이야기 하실 때 오늘 왠지 이소라 씨 올 것 같았어요. 환영합니다. 에어컨 없는 집이라 언니 목소리로 더위 날려보내 볼게 용 우주의 드라우닝 신청해요 하셨던데 우리 다음 노래는 어떤 거 드라우닝 이거 나가나요? 야 생방 티 엄청 나네요. 네 드라우닝 우주의 노래.

이 노래 우즈의 드라우닝이거든요. 저 오늘 처음 들어요. 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집에서 정말 한때 정말 아무것도 보고 듣지도 않고 집에서 정말 그때 진짜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누워서 잠만 자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았었어.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즈 멋있는데 이 노래 잘생겼나요? 심지어 잘생겼어? 아, 요즘 좋은 노래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2주 동안 여기서 많이 배워갈게요. 많이 듣고. 자, 여기 최은섭 님이 여기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제 얼굴이 보시는 분 꽤 있구나. 최은섭 님, 그런데 언니 쌍수 다시 하신 건가요? 언니 쌍꺼풀 수술 안 했어. 언니 이거 언니 눈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눈이 저 이거 고민이에요. 없애고 싶은 게 제 고민이에요. 진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하고 싶은 게 요즘에 제 고민인데 너무 짙어가지고 눈 화장도 못해. 더 진하게 보일까봐. 언니 오늘 그 별로 이렇게 뭐 한 건 없어요. 그냥 약간 파운데이션 바르고 얼굴만 깨끗하게 하고 왔어요. 수술한 데는 없어요. 제 얼굴 중에. 예, 피부과는 자주 다녀요. 피부과는 자주 다니고. 아 근데 오늘 이거 신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노래를 제 노래를 첫 곡으로 들었는데 또 이 노래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빛나 PD가 요즘에는 두 시간 동안 두 번도 나오고 세 번도 한 사람 노래 그렇게 나온다고 당당하게 듣자 그래가지고 언니 노래 신청곡 듣고 싶어하는 과거 꽃순이 꽃돌이들 많은데 틀어주실 거죠? 하셔가지고 오정희님 고맙습니다. 9845님 0142님 1196 성정은 김은혜 박미진님 신청하신 노래 제가 불렀고요. 슈가가 피처링 해준 노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탑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느껴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머나 세상에, 저는 75세인데도 우주 알고 있어요. 조성현님, 아, 뭐예요? 왜 그래요? 정영진님, 언니 우주 노래 처음인 거 너무 웃겨요. 언니한테 요즘 핫한 새로운 문명 알려주기 이런 코너 하면 재밌을 듯. 진짜요? 진짜 그럴까요? 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보내주세요. 미니로 올려주시면 제가 저 모르는지 뭐 모르는지 좀 확인해보고 여러분께 제가 저 얼마나 어떤 앤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 좀 알려주세요. 3부에 뵐게요.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0: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화장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이제 3부부터 두 대 조롱 방송 되는 건가요? 저 엄청 조롱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 중이시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DJ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 좀 모른다고 티 좀 냈더니 언니 뭐는 알아요? 뭐는 알아요? 뭐 이러면서 지금 엄청 저 조롱하고 있는데 2196님이 언니 왁부볼 알아요? 언니 몰라. 언니 모른다. 강수정님, 언니 때문에 미니 로그인 했어요. 언니, 영크크, 늘크크 알아요? 언니 몰라. 언니 몰라. 다들 알고 보내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알고는 보내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거 다 한번 흡수해 볼게요. 오늘 다 알고 간다. 정영진님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가봅니다. 정영진님? 우주도 못 이루는 이소라에게 가르쳐주마. 아, 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요즘 유행하는 말, 많이 듣는 노래, 다들 보는 콘텐츠, 또 챌린지 등등등 이소라 모르는 거. 여러분이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노래

0: 노래도 들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럴게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요거 까셔서 한번 올려보세요. 글도 올리시고 라디오도 들으시고 MBC 라디오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광고 듣고 한번 저 배워보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나를 안아봐.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아이고 참. 아, 일단 저 이소라입니다. 네, 이소라예요. 아이오아이 맞죠? 갑자기 한정우님 소라 언니 아이오아이 모른다의 한 표. 정말 나 오늘 큰일 났네. 임지연님 아이오

아이 갑자기 소라 언니 지금 처음 들었다에 한 표. 왜 그래요? 왜 그래? 언니 몰랐어. 홍원주님, 언니 이걸 어디부터 알려드려야 되나 하셨어요. 우주도 모르는 이소라에게 가르쳐주마. 5401님, 언니 아샤 밤샤 알아요? 언니는 어느 쪽인가요? 언니 이 정도는 알아요. 아침에 샤워해요? 밤에 샤워해요? 이거죠. 언니 밤샤. 깔끔하게 잠들어야 되기 때문에 밤샤. 나 이거 너무 해. 저 볼펜 지금 다섯 번째인가 떨어뜨렸어요. 5455님, 누나 혹시 물냉 비냉은 알아요? 떼쭈! 너무하다. 물냉 비냉은 알고. 최은숙님, 언니 MBTI는 아시겠죠? 언니 MBTI가 궁금합니다. 언니 인프제. 아니 인프제. 곰상공유님, 누나 유행은 한참 전에 지나갔지만 저 제 수준에 맞춰서 지금 사연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두쩡쿠는 드셔보셨나요? 하셨던데 제가 버터떡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한 번씩은 먹어봤어요. 왜 이러세요? 두쩡쿠 다음이 버터떡이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알고요. 0049님이 언니 이것도 조롱인가요? 요즘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요즘 가장 핫한 노래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들어보셨어요? 이것만 알아도 트렌드 아는 거예요, 언니. 언니, 트렌드 모르는 거야. 언니, 몰라. 한지연 님이 신문명 하나 더 알려드리고파요. 리센느의 거제야호, 두대야호 쓰셨던데. 이거는 우리 김빛나 PD가 직접 몸으로 예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알았어요. 거제도 가가지고 야호 이렇게 했다면서요. 리센느가 너 섹시하게 야호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섹시 거제도에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작가들이 언니 거제도에서 한 건 아니에요. 안 되겠네요. 노래 들으면서 제대로 배워볼게요. 우리 작가들 난리 났다 지금. 우리 빛나 부장님도 나이가 좀 있어요. 우리 둘이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알려준다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리센네 러브 어택 드릴 거예요 지금. 에이구

리센의 러버택이었습니다. 저 웬만하면 DJ 깔끔하게 하거든요. 무슨 아이 참 아, 뭐 이런 거 안 해요. 잘 그냥 웃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연에. 근데 이런 잔 그런 표현들 많이 안 하는데 큰일 났네 오늘. 나 완전 저런 건데. 장선우님이 아니 리센네가 야호를 언제 두 손으로 했대? 야호 그거는 산에서 하는 거예요. 최송화님 아니 아니 그 야호 아니에요. 1103님 거제 야호 그거 억양이 중요해요. 약간 콧소리 놓고 뒤로 갈수록 힘 빠진 느낌으로 거제 야호 이거 할 때 V까지 거꾸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누나 할 수 있겠어요? 누나 V를 이렇게 거제 야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누나 콧소리 어떻게 할 거야? 누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거 이렇게까지는 했어. V 거꾸로 하는 거. 야호. 에휴 참. 김영수님. 소라누님. 야르.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 자주 쓰는 감탄사요. 야르는 좋다. 오케이. 이런 의미죠. 저를 진짜 가르치시는데요. 야르. 아이 좋아. 아이 야르. 1203님. 언니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좀 배워갑니다. 지금 나온 거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그지? 그죠?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남미연님. 오늘 두 대 조롱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이수진님 대사는 아실런지. 어떻게... 난리도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어떻게 맞아요? 우리 작가 저 얼굴 작가 난리도 아니야 이거예요? 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더해? 내가 지금 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제가 뭐 좀 듣고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DJ도 좀 오래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못하지는 않는데. 아, 이수진님 미안해요. 여기서 문득 궁금한 우리 언니가 아는 요즘 아이돌은 누구일까요? 언니 알려주세요. 4931님. 4931님 이름 왜 안 적으셨어요? 언니가 이름 불러주려 했는데. 4931님 언니 요즘 아는 아이돌 몰라. 언니 최근에 가장 듣고 제일 젊은 뮤지션으로 그러면 하나 지금 노래 들려드려야 되겠다. 저 악뮤 소문의 낙원 아이돌인가?

BTS 우리 방탄소년단 소임 들려드렸습니다. BTS 지금 월드 투어 중이래요. 야호. BTS 야호. 어떻게 해야 되나. 7644님 고깃집 하는데 점심 장사 끝나고 수영장 갑니다. 사장님이랑 같이 시간 쪼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BTS의 수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요. 저 이런 거 소화 잘하죠. 이런 건 진짜 잘하죠. 편안하게. 제가 새로운 건 몰라도 여러분 사연 편하게 읽어드리는 건 진짜 자신 있거든요. 7644님 노래 들려드렸고요. 수영장 가셔서 수영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또 샤워하고 예 와서 또 일해야죠. 우리 그러고 살아야죠. 어떡하겠어요. 매일매일 새로 힘 받으면서 어떤 거든지 자기가 만들어야 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뭔가 제가 자신감 있게 사연 읽어드리는 거 하려고 그러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 3399님 누나 BTS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했대요. 2020년에 했다면서. 누나 놀리는 거예요. 이거 수임 이것도 1위 일곱 번째인가로 했고. 야호. 7379님 소라언니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충분히 조롱받고 계시니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으흐가 이런 거야. 아이 참나. 김규리님이 뭐 저도 요즘 아이돌 몰라요. 그래도 에스파까지는 알고 그 다음은 점점점 하셨던데. 그래 뭐 에스파는 누군가요? 그죠? 내가 이 정도야. 너무 관심이 너무 없구나 이런 거에. 아 이제 유명한 그룹이죠. 그룹이에요? 예, 아이돌이죠? 예, 아 그래요? 그래. 아 어떡하지? 3514님 누나 이미지가 차갑고 조용하고 무서운가 했는데 생각보다 조롱을 밝게 잘 수용해 주시네요. 2주 동안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민트라떼님 오늘 알려드리고 마지막 날 기억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왜 드리래요 진짜. 왜 이래요. 신지연님. 소라언니 최예나 캐치캐치 이 노래는 알죠. 엠블랙 이준님이 춤춰서 유명해진 거예요. 어떡하나. 안정원님. 여러분들 우리 언니 바보 아니에요. 오는 말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언니 더 불쌍하게 만드는구나. 어쩌려고 그래 지금. 우리 다음 노래는 뭐 어떻게 할까요? 레드레드 이거 들을까요? 네, 그래. 아까 0049님이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알면은 트렌드 아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언니 이제 이 노래 듣고 알 거다.

0: 2026년 5월 4일에 발표된 코르티스의 노래였습니다. 레드 레드 들려드렸어요. 우리 작가도 저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언니한테 지금 완전 어떡해. 이거 다 적어줬어. 글씨 한 글자. 가사 보니까 따바라 한 모금 10 뭐 이렇게 돼 있더라. 못 알아들었지. 우리 작가가 써준 거죠. 따바라가 뭐야? 그랬더니 따뜻한 바닐라 라떼. 아, 오늘 소라 진짜 많이 알고 간다. 장선우님, 소라 언니 야호 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언니 잘했어요? 아유, 오늘 두 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사연도 많이 받고 이런 거 새로운 것도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너무 신나요. 조금 있다가 금방 다시 올게요.
1: MBC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0: 안영미 씨 자리 비우셨지만 지금 우리 두대 청취자들이 저 조롱하고 신나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아까보다 더 들어오셨어. 저는 뭐 그렇다면 제 한 몸 다 바쳐서 조롱받을 그런 의지가 있고요. 아, 제가 아까 이 사연 이거 꼭 읽어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 뽑아놨었거든요. 저 조롱당하느라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 제가 정신 차렸어요. 3699님.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좋은 사람 만난 지 1년 넘었어요. 최근이 많이 많이 사랑해. 꼭 읽어주세요. 최근이님 좋으시겠어요. 세상에 남자친구가 또 든든하게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서 제가 또 예쁜 목소리로 제가 대신 말씀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특별한 예 괜찮잖아요. 최근이님 이현주님이 많이 사랑하신대요. 이건 또 조금 다른 기분이실 것 같아요. 들으면은 네. 두 분 서로 잘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 뭐야 날씨 막 그러니까는 또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막 힘들고 그러셔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죠. 제가 노래 좋은 거 들려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고 그럴게요. 앞으로 2주 동안 안영미 씨 대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안영미 씨는 건강 잘 회복해서 돌아오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분한테 노래를 부탁했어요. 제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이분한테 곡을 부탁했더니 금방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가사도 공연 끝나고 금방 쓰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는 지금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잔나비의 최정훈 씨한테 노래를 받았거든요. 잔나비 노래는 지금 들려드릴 수 있겠네요. 고마운 마음 담아서 잔나비의 쉬.

이 노래가 잔나비의 휘였어요. 아, 이 정도로 멋있어요. 제가 받은 새 노래. 네. 에이.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최정훈 씨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노래를 받았는데 곡비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지 보냈어요. 아, 그럴 순 없다고. 뭔가 예쁜 선물이라도 사서 보내드릴 거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 에이구. 최성우님. 소라언니 누구랑 인사하신 거예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다 보셨군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 씨랑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 롤러코스터로 멤버로 이제 뵀었거든요. 근데 진짜 몇십 년 전이에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인사를 하셨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인사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3312님. MBC 개편으로 FM 유목민 되어 아직도 헤매고 있는 50대 후반 아짐입니다. 아이고 아짐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소라님 목소리에 오늘은 여기 안착했는데 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에휴. 아, 하이루. 반가 반가. 이거 딸랑딸랑. 띠리리리리리.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어쨌건 뭐, 예. 괜찮아요. 예.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 요 2시에 데이트 오셔서 들으세요. 그럼 편안하게, 예.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그건 자신 있어요. 제가 편안하게 해드린 거 제가 진짜 제가 일품이에요. 일품. 2199님. 소라 누나 반갑습니다. 제 청춘의 한 페이지에 음악도시가 새겨져 있는 꽃돌이 윤원주입니다. 아유 우리 꽃돌이 안녕. 고마워요. 누나 나오는 방송이라서 또 사연도 또 보내줬구나. 누나 에스파 모른다고 하셨는데 혹시 에스파파는 아시는지요? 그러면서 이거 조롱이잖아. 당연히 모를 거야. 에스파파 뭐, 누구죠? 그러면 그 끝에 늘 항상 응원합니다. 뭘 응원해 지금. 누나 놀리면서. 에이 참. 아 탁재훈 씨 활동명 에스파파. 그러면은 탁재훈 씨 참 다행이야 들으면서 가볼까요? 예, 참 다행이야 듣죠.

에스파파 탁재훈 씨 참 다행이야 였습니다. 와, 왜 이리 좋은 거예요 노래가. 에스파에서 에스파파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 9071님이 와, 왜 이리 좋은 거예요 노래가 쓰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 하고 배우고 있어요. 제가 아까 반가 반가 했더니 이경님하고 조혜민님이 그거 너무 재밌었나 봐. 저 또 놀리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5357님 BP에서 풀 뽑고 있는 농민 이재호입니다. 모두 누나 언니만 있네요. 나는 소라씨보다 오빠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더울 때 이게 날씨가 습해가지고 일하시기가 뭐 입고 일하시나 모르겠다. 얼른 일하시고 하실 때까지 하시고요. 들어가셔서 목욕 깨끗하게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잘 마무리하셔야죠. 이재호님 오빠 이런 건 잘하는데 오빠 장마 시작이에요. 쉬엄쉬엄 하셔야 돼요. 9275님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언니 너무 힘들다. 이거 듣기 조롱 그만해. 이제 새로운 거 이제 됐어. 그래서 사연 읽을게요. 9275님 안녕하세요. 전 부산 해운대에서 막 6개월 된 딸 지유와 함께 듣고 있어요. 아이랑 있으면 TV를 못 보다 보니 라디오를 들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라디오 켰더니 소라 언니라뇨. 어제 남편이랑 이소라의 프로포즈 얘기도 나눴는데 신기해요. 아이 저도 신기해요. 사연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시고 이렇게 글 올려주시면 저 너무 신기해요. 오, 이렇게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방송하면은 기억해주시고 또 사연을 올려주시네 이런 마음. 예, 놀라워요. 정말 오늘 사연 많이 왔어요. 문자도 800개 넘게 900개 정도 왔고요. 미니로도 글 엄청 올라왔고 여러분이 저 귀 좀 살려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8094님, 상사한테 별거 아닌 걸로 한 소리 듣고 의욕도 사라지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언니 목소리 들으며 마음 치료하고 있어요. 선물 같은 소라 언니.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할 때나 방송할 때 여러분한테 선물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 되는 그런 사람. 제 목소리 들으면. 8094님, 사연 앞으로도 살짝살짝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올려주세요. 오늘은 이 얘기만 올리셨던데 힘내고 그래 토닥토닥. 유나님 노래 들을까요? 야, 유나님이 신청하신 노래 제가 들려드리려고. 언니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반가워요. 청소한다고 이제 글 남겨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0: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아, 이제 이상순 씨와 함께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 씨 잠시 건강 회복하러 가신 동안 온 이소라입니다.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2766님, 아, 이제야 소식 듣고 늦게 왔어요. 너무 좋아요. DJ 하시는 동안 매일 들으러 올게요. 사랑해요. 하셨고요. 8031님, 너무 오랜만에 소라 씨 목소리 듣고 급하게 미니 앱까지 깔고 들어갔다가 확인 후 지금은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8031님, 1000번째 문자 보내신 분이거든요. 오늘 1000통이 넘게 왔어요, 문자가. 베이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8031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이름 적어주셔야 돼요. 저 내일도 생방 할 거거든요. 저 생방 많이 할 거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더 힘나죠. 네. 장선우 님이 언니 퇴근할 때 빗길 조심하라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하셨거든요. 지금 비 너무 많이 와서 난리도 아니야 쓰셨고. 언니 오늘 몇 개 배웠다. 오늘 여러분 환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 내일 다시 올 텐데. 이 노래는 포레스텔라의 In Un Altra Vita입니다. 또 다른 삶에서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봐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고

0: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6: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5: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6: 뭐 하는 거야?
5: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6: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5: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신발끈이 풀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숙여 앉아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대로 걷다가는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풀어진 끈을 단단하게 다시 메고 일어서면 신기하게도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곤 하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작정 달리기보다 조금은 느슨해진 마음을 가볍게 매만질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고 해서 누구도 늦었다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남은 하루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쉼표를 찍어볼까요?

아, 첫 곡 너무 좋죠. 와이즈라이프님 페퍼톤스 최고 하셨습니다. Ready, Get Set, Go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첫 곡은 우리 유지원 작가의 추천곡이었습니다. 뭔가 그 신발끈이 풀려서 잠시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하나, 둘, 셋 하는 그 느낌이 딱 살지 않나요? 페퍼톤스 Ready, Get Set, Go 월요일 한 주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낙화님 너무 다행이다. 오발 들으면서 에너지 회복 중이시라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아르셨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감기, 예. 한여름 감기가 이렇게나 지독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우의 여신님, 리디, 저는 그래서 끈 있는 거 안 신어요. 그래도 쉼표 찍어가며 한 주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끈 없는 신발 신으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오늘 끈이 없어요. 끈이 없는 샌들을 신었네. 끈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신었다 벗을 수 있는, 예, 원터치 신발도 원터치. 요에게 가장 편하다. 어찌됐건, 예, 그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신발 끈이 있는 뭐 구두든 운동화든 끈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보면 이 발등을 누르는 텐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끈이 풀린다. 어느 순간 텐션이 평소랑 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이 텐션의 강도가 달라진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끈이 풀리면 우리가 주저앉아서 다시 끈을 묶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텐션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뭔가 새롭게 내 에너지도 장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느낌이 좋아서 괜히 그 신발끈을 다시 묶으면 좀 폴짝폴짝 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 월요일 출발하는 마음, 한 주를 출발하는 마음이 이렇게 폴짝폴짝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야 또 이러지 말고 우리, 네, 한 주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구나. 아,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까? 신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노마드님 어디 다녀오신, 리디 진짜 보자 하니까 조금 보고 싶었다요. 오랜만에 빗소리 반, 리디 목소리 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축축한 날씨를 촉촉하게 바꿔주는 오발. 영원하라! 네, 고맙습니다, 노마드님. 아, 뭔가 또 이렇게 여기도 쉼표네. 노마드님도 쉼표를 찍고 오시니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발의 소중함을 아주 크게

0: 느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뭔가 촉촉하게 2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방송 직전에 네, 조금 일찍 열리긴 합니다. 네, 매일매일 좀 다르다. 네, 제 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 이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유튜브 상에서도 함께 2시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도 2시간 함께 해볼게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오바리들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1: 티켓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 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5: 와인 비니거
4: 굿,
5: 레드 와인 비니거
4: 페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4: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2: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최순정님 잘 오셨습니다. 리디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 오발에서 달려볼게요. 아, 오발에서는 약간 출발 직전에 이렇게 심호흡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신발끈 우리 다시 메고 준비해서 출발해보자고요. 이번 주도. 자, 오늘은 역시 대전 오바리님께서 새벽 출근을 하시며 이른 아침 출근을 하시며 문자창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오바리님. 탱크님께서도 월요일 아침 오발 문자로 출발을 해주셨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 해서 아침 출근해서 루틴을 마치고 와, 직장 주변 배수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한숨을 이제 돌리며 오발과 함께 하신다는 탱크님. 예, 회사에 이런 분들이 계셔야 진짜 든든합니다. 예. 아, 땡큐 탱크님. 월요일 너무 바쁘시죠, 짱짱님.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리디? 축제는 안전하게 잘 즐기셨고요. 벌써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오늘은 아아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너무 후텁지근한 거예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에어컨을 켜고 잘까 말까 켜고 잘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끄고 잤어요. 네, 그래 덥고 말자. 안 그럼 저도 여러분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예 참았습니다. 꿉꿉하고 말자.

하지만 그래도 아는 아침 빈속에는 좀 참자 짱짱님. 우리 이제 좀 조절할 때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출석 체크 완료됐고요. 차로비아님은 고향 가셨나봐요. 어머님과 사진 한 컷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동네방네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땅콩님 그 주신 노래가 없던데 저희 뮤직뱅크에는. 네, 제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없어요. 네, 아유 아쉽습니다. 제가 따로 들어볼게요. 하하호호님도 일찍 오셨고요. 유재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골드마운틴님은 주말에 밭에서 작업하시다가 더위를 먹었다고? 아, 이게 쉬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의 그 오프닝에서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쉼표. 물 많이 드시고 오늘은 좀 푹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님 오늘 진부에 계시군요. 진부에 어쩐 일로. 지기님은 녹초가 됐다. 감자 4톤을 수확하셨대요. 오! 아, 제가 주말에 두백 감자라는 걸 먹었거든요. 오! 너무 맛있던데? 두백이? 와, 이게 품종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껏 먹어봤던 감자들 중에서 가장 포슬포슬했다. 감자니까 또 생각나서. 예. 까만김은 주말에 너무 열심히 놀았더니 피곤해서 아니, 일을 거르실 정도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세상에나. 어떻게 노셨길래. 근데 안 나가도 되는 일을 하시다니 너무 좋겠다. 아, 다들 지금 주말 동안 너무 신났다는 이야기들을 주시네요. 정집사님, 리디 이번에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 해신탕에 어울리는 그 화이트 와인 서로 챙겨와서 그 등수 매기는 거 하셨잖아요. 정집사님이 1등 하셨대요. 와인 사진은 없고 해신탕 사진만 가득합니다. 잘 어울리겠는데요. 이 문어를 보니까 갑자기 화이트 와인이 상당히 잘 어울리겠다. 아, 전복에 바닷가재까지. 노래 듣습니다. 거북이 빙고 유재범님 신청곡이에요.

다들 많이 피곤해하셔서 좀 신나는 노래 한 곡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스맘님, 리디 출첵해요. 점심 먹고 나니까 계속 졸고 있습니다. 이 졸음을 어찌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리디, 댄스 한번 보여줘요. 안 보이세요? 저 엉덩이 지금 흔들고 있는데? 조금 멀리서 보셔야 돼요. 자, 부석순 이영지 함께했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대전 우발이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아, 숨차네요. 아니, 노래 파이팅 해야지 소개에도 주식 얘기가 나왔네.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들린 느낌인데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처럼 이런 가사가 훅 하고 마음을 휘젓네요. 예. 자,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 이영지 함께 했습니다. 해바라기 투님 오셨어요. 지각 출첵입니다. 몸에서 물이 나올 것 같아 제습하고 있어요. 간식으로 다진 새우넣 호박채전 부치려고 준비하면서 빙고 드리니 너무 신납니다. 이거는 너무 좋다. 네. 제습 중에 이제 약간 습기도 막 빨려 나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진 새우 넣은 호박채전이라니 너무 행복합니다. 해바라기 투님. 우리 또 호박 애호박 우리 지난주에 또 배웠었잖아요.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예. 또 호박채전 좋다. 예, 새우 넣고 고소하게 맛있게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암묵항 JH님. 브라보를 외쳐주셨어요. 선스타님 오셨는데 주말에 주문진에 아들 바위 쪽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바다 물놀이를 한 우리 자매들. 바닷물 맛이 신기한지 계속 찍어먹는 큰딸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 맛이 맞아? 그러면서 그만큼 깨끗하죠 또. 그리고 여름에님 엉덩이 실룩실룩 하셨나요? 예. 신나는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2980번님께서 남겨주신 노래인데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Life is Cool 만나봅니다.

조조의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Too little, too late.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너글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2, 3, 4.

어우, 노마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주 분위기 있는데요. 터미쉬, 델라 소울 함께했습니다. It Runs Through Me 2부 첫 곡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 조조의 곡이었죠. Too Little, Too Late. 6047번님. 어머머,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이다. 수시적에 팝송 좋아하던 시절 MP3 세상에나 얘 담아두고 내내 질리도록 들었는데 추억은 방울방울 급 과거 여행 중입니다. 역시 오발은 귀하다 귀해. 아, 저도 너무 오랜만에 어머. 네. 약간 이제 우연히 얻어걸린다고 하잖아요. 다른 노래를 이렇게 좀 찾아서 듣다가 어머나 어머나. 네. 아주 오랜만에 띄워드렸습니다. 조조의 노래까지. 네. 함께 하셨고요. 땅콩님 오셨네요. 오, 비 엄청 내려요. 장마 시작이구만요 하시며 찾아주셨는데 그 남겨주신 노래가요 땅콩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일단은 저희 뮤직뱅크 상에는 음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 감정을 제가 집에 가서 혼자 들어볼게요. 방송에서는 당분간은 좀 어려우실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쿰팡님 이제 온전히 쉬시는 거예요? 집이 제일이죠 진짜. 아유 우리 다다들 얼마나 또 엄마한테 앵겨가지고 엄마 어디 갔다 왔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달콤설탕님 월요병도 치료해주는 오발 출첵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다 그쳤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외출도 귀찮아서 확실히 제철이긴 합니다만 제철이긴 한가 봐요. 애호박전 부쳐서 막걸리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라는 너무 좋다. 이거 막걸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호박전에 대한 얘기예요. 네, 아까도 우리 호박채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름을 좋아할까? 기름 들어간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달콤설탕님. 그리고 밤새한용님, 비만 와야 생각이 나나요? 아,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리디님 하셨는데 아, 이건 이제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조금 밤새한용님 어떤 반응을 예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조금 서운해. 네. 조금 서운해. 왜 요즘에 또 잘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해. 예. 그렇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아, 이천땡님은 차분히 목욕 재개하고 우리 오바를 가슴 졸이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출첵해 주셨는데 너무 꿉꿉해서 사실 목욕 재개가 필요하다. 네, 잘하셨다 이천땡님. 보송보송하게 오늘은 좀 함께 할게요. 그리고 문자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0423번님께서 주말에 사천에서 하는 밤바다 축제를 다녀오셨대요. 과학축제. 예, 라는 게 있었나 봐요. 버려지는 유리를 재활용해서 만든 마그넷인데 너무 귀엽죠.

하시면서 아, 요즘 이런 거 왜 그 자. 업사이클링으로 해서 버려지는 자원들을 이렇게 다시 일상생활에 쓸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게또 유행 아닌 유행이잖아요.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비가 그렇게 온다는데 강릉은 또 파란 하늘이네요. 와, 다른 나라 강릉 좋다 좋아 하셨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선배랑 얘기하다가 날씨가 분명히 다른 데는 엄청 더운데 왜 강릉은 시원하지?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이제 주말에도 막 다들 강원도 오실 때 서울 가는 방향 쪽에서는 차가 이제 뻥뻥 뚫리는 그 맛이 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다른 나라 진짜 영동 지역입니다. 독특한 우리만의 색깔이 있는. 정집사님께서 사진을 다시 주셨네. 아까 해신탕만 있어서 조금 아쉬웠단 말이죠. 예. 분명히 이제 와인 경연대회였는데 페어링 경연대회.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블라인드 테스팅인가요? 아니 누가 번호 붙이지 그러면 블라인드인데. 예, 어쨌든 1등 하신 우리 정집사님. 저는 뭐 사실 사진 주셔도 몰라요. 예, 그냥 이게 저기인가요? 등수인가요? 넘버 1, 2, 3, 4가? 근데 이게 약간 객관적인 수치나 막 전문가들의 평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날의 맛과 습도와 온도와 분위기에 맞는 그리고 그 해신탕과 잘 어울리는지 이게 아마 좀 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1등한테 또 선물이 있어야죠. 예, 부산 갑니다, 정집사님. 그날 그치. 식사값 면제였는데 저희도 또 이제 선물 하나 얹어야죠, 정집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지난번 또 파티 때도 수고 많으셨고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상큼한 목소리 듣고 올까요? 서영은이 부른 좋아 좋아 탱크님 신청곡입니다.

아, 어쩜 이렇게 참 기분 좋아지게 하는 목소리를 가졌을까요? 진짜 복입니다. 서영은 씨가 부른 좋아 좋아였어요. 아, 저 진짜 우리 오바리들 너무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밤사녀님께서 비가 오면 생각나느리 이런 느낌으로 문자 주셨는데 내가 이제 약간

아이 참 이런 얘기 해놓고 제 입으로도 이런 문자를 소개하려니까 행복하잖아요. 사시사철 떠오르는 리디. 꿈속에도 나타나는 리디. 아, 좀 무서운데? 제가 그렇게 너무 질적댔나? 꿈속에도 나타나는 리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쨌든 매일 생각나는 리디. 아. 제가 좀 민망하니까요. 요세 분께는 제가 닉네임 말씀드리지 않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호표 보시면 뭐다 확인되시겠지만. 아, 나다. 그 문자 내가 보냈다 하시는 분. 예. 약간 그 뭐죠?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우리 군인들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이 엄마가 나 우리 엄마다. 왜 갑자기 프로그램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그 것처럼 이 문자가 나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 성함 주세요. 성우표 방에 올라가지만 방송 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선물 갈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바리들 세 분. 진짜 너무 천사다. 네. 아, 지금 아까 감자에 이어서 옥수수 이야기도 이거 만수님 이거 다 드시나요? 아, 사오셨어요? 사오신 것 같은데 느낌이? 검은 봉투에 담겨 있는 걸 보니까 사오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께서 역시 옥수수는 이렇게 뭐 파는 어디서 파는 것보다 이렇게 가판대에서 파는 옥수수가 최고다라는. 아, 이게 새로운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고 듬뿍 들어가고 소금도 살짝 들어가서 간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또 판매하는 옥수수는 기가 막히다. 아, 우정의 무대 고맙습니다. 예, 아, 우정의 무대 생각이 안 났지? 제 시절이 아니어서. 네, 요거는 뭐 선물은 없습니다. 예, 말씀 주신 우드로님과 탱크님 너무 감사하다. 탱크님의 어떤 그 본업 바이브인데. 예. 어쨌든 오징어가 아니라 뭐였죠? 옥수수. 옥수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금 강원도는 햇옥수수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마트에서 파는 거 먹었는데. 예. 햇옥수수 아니에요? 맞죠? 예, 햇옥수수일 겁니다. 아주 싱싱했거든요. 오드러님, 강원도 옥수수가 드시고 싶을 땐 강원도로 오십시오. 지금 햇옥수수가 예. 넘치고 있습니다. 자랑 좀 해봤고요. 예. 송길이 농부님, 월모닝입니다. 너무 귀엽다. 월모닝. 월모닝. 뭔가 되게 기분, 막 이렇게 뭐랄까, 막 파이팅! 이런 거보다 그냥 기분이 딱 좋아지는 월모닝.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월요일 오후 출첵합니다.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송길이 농부님. 이번 한 주도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요. 홍대광 노래 준비했습니다. 비처럼 달콤 설탕님 신청곡 만나볼게요.

0: 땅콩님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달콤 설탕 김신정국 홍대광의 비처럼이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하니하니님 리디 주말에 알차게 보내고 왔어요. 맛있는 거 먹고 숲속도 걷고 일요일에는 아 그러셨구나. 다정한 지인분 덕분에 좋은 구경도 신나게 했다. 아 콘서트를 다녀오셨어요. 다들 주말 너무 신나게 보내서 출근하기 싫다고. 하지만 저는 백조라 발가락을 까딱까딱하며 리디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한현이님. 이제 또 새롭게 우리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4815번님께서 아 한 주가 또 시작이군요. 날씨도 참 변덕이 심하고 변덕쟁이 날씨. 그래서 심신의 욕심장이 툭 떨궈놓습니다. 약간 이제 요 노래 듣고 싶으셔서 남겨주신 문자가 아닌가. 요거 2부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신나게 좀 듣죠. 그리고 휴남매님 새 차 맡기셨어요? 차가 너무 더러워서 비가 오지만 새차 맡겼습니다. 다행히 끝나니까 비가 그쳤네요. 이제 깨끗해진 차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고민했거든요.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맡길까 말까. 네, 이제 저 같은 생각. 비가 오더라도 이거는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했는데 못 갔어요. 네. 게으름이 이겼습니다. 예, 어쨌든 잘하셨다. 예, 깨끗해진 차로 오늘 오후 마무리하시고요. 낙화님께서 여러분 아드님이 이제 군대에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오바리들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드님 군대 보내시는 분들 사연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 리디 아들이 어제 휴가 나왔습니다. 상병 달고요. 오자마자 할머님이랑 갈비 먹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사라졌어요. 이틀 자고 온대요. 아니 어디서 밖에서 잠을 집에서 자야지 잠을. 네. 정말 엄청 탄탄한 근육질의 팔을 누나가 손가락으로 찔러보더라고요. 씩씩한 모습은 좋은데 휴가 나와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식당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몰래 우리 아들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혼자 보고 싶을 때 사진 보려고요. 엄마들 마음이구나. 군에 아들 보내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저처럼 될 겁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외사랑 아닙니까? 이틀씩이나 근데 허락하셨어요? 네, 약간 이건 허락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다녀올게요. 이틀 후에 봬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엄마에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니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아들. 낙하님. 좋아요. 자, 오후에 뵈게 성슬입니다. 함께 오 계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0: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2부 끝곡 4815번님 신청곡입니다. 심신 욕심장애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가지 들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승철의 말리꽃 3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지금 이제 비가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 크, 에이, 기가 막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주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철톡톡 3, 4부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식재료는 가지이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요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창 여시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지금 현재 생방 중인 스튜디오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재료 가지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죄송해요. 남겨주셨는데 광고 듣고 와서 선생님 만나 뵙고 같이 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우리 오바리도 오늘도 메뉴 검색창을 열었나요? 제철이 낙낙 해결하러 왔습니다. 임주현의
1: 제철 톡톡.
0: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0: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보냈습니다. 네,
0: 굉장히 꿉꿉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은.
1: 습하고,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비가 오고 있다 그래서 네. 아, 이게 좀 진짜 이 중간에 우리 그 산이 네. 참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날씨에 정말 다양함을 느끼고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 그 그 시류에 편승해 가지 않는 지역이다.
1: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어제 사실 친척들이 이제 만나서 거기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더울 때는 오히려 약간 시원하고 맞아요. 추울 때는 오히려 좀 따뜻해서 네. 너무 좋다. 네. 와라.
0: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자, 오늘 우리 임주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철 톡톡. 제가 오늘 식재료 가지라고 네. 이제 미리 공개를 해드렸는데 네. 여러 이야기들이 왔어요.
1: 네.
0: 노마드님, 어릴 때 물컹한 느낌 싫어서 안 먹었는데 이젠 없어서 못 먹죠. 어향 가지 너무 좋죠, 진짜.
1: 제가 그 정말 이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하지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지금 약간 닭살도 났거든요. 저도 네. 어렸을 때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리디? 좋아하셨어요?
0: 되게 좋아요. 엄마가 이제 가지 무침 해주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1: 어렸을 때부터 네. 세상에 네. 역시 살아있는 인간. 네.
0: 먹는 걸 좋아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물컹거리고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콧물 같았거든요.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이제 밥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싫어했었던 게 있는데 이 어향가지를 네.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세상에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그때부터 이제 가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0: 약간 어향가지는 진짜 네. 이 가지만이 줄 수 있는 그 식감으로 그 재료, 그
1: 맞아요.
0: 뭐랄까 양념의 맛과 튀김을 이렇게 같이 맞아요. 버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 어향가지를 이렇게 좀 그 중식 가면은 항상 먹고 싶은 메뉴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네, 그래서 조금 비싸서 이렇게 네,
0: 맞아요,
1: 네, 요리로 맞아요. 이렇게 시켜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향가지의 시작이 저의 이제 가지의 호의. 예, 그런 시작이었다.
0: 아니, 지난 네. 얼마 전에 네. 이제 중식을 저녁으로 이제 같이 먹는 자리였는데 네. 가지를 안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1: 그렇죠. 그랬었죠.
0: 네, 진짜 네네네. 가지를 정말 안 먹는다. 근데 하필 그분이 늦게 오신 거죠.
1: 네.
0: 그래가지고 그냥 미리 시켰어요. 시키고 네. 다른 분들끼리 이제 우리는 네. 가지를 먹는 분들끼리는 다른 거 있으니까 먹자. 네.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이제 시켰죠. 역시나 맛있었다. 어향가지는.
1: 그렇죠. 네. 그분은 드셨나요? 그러면 네, 못 드신 건가요?
0: 저희가 한번 꼭 먹어봐라.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사실 먹는 거 가지고 강요하면 안 되는데.
1: 맞아요.
0: 네. 근데 한번 이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지?

0: 이제 좀 회유를 해서 입에 네. 한번 넣었지만 네. 그게 끝이었다.
1: 아 진짜요? 네. 오, 그렇군요.
0: 에이, 쉽지 않더라고요. 돌리기가.
1: 쉽지 않군요. 아,
0: 네. 오늘 이제 약간 그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는데 네.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맞추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1: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요리들 세 가지 준비했는데 그중에 하나도 오양가지가 없군요. 아, 미리 그 말씀드려도 되는지. 근데 나머지 이제 두 개도 가지를 좀 싫어하셨다면 요거를 드시면 조금 가지에 대한 색다른 또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좀 제안을 드려보려 했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네. 철부지맘님께서 네. 가지 요리를 싫어하는 우리 딸 가지 튀김은 좋아한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좀 이제 결이 바뀔 수가 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네.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 국정쌤께서는 아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네, 때 급식 네. 모니터링을 가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가지 볶음을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같이 급식을 먹으니까 그쵸. 처음으로 맛을 보셨는데 도대체가 네. 맛을 모르겠다.
1: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식 어떤 가지 볶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또 이 가지라는 게 어쨌든 간에 맛이 이렇게 특이하게 달거나 뭔가 또 식감이 또 뭐 이렇게 새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밋밋하게 그렇게 깔아주는데 사실 여기에 양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지 맛이 정말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어서 근데 곧 맛을 모르겠다고
0: 하시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1: 네, 안타깝습니다.
0: 그리고 일단 네. 오늘 가지 튀김 네. 바삭하게 만드는 비법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요 얘기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1: 맞습니다.
0: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네. 우리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네, 가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른 채소들 여름에 특히 나오는 이제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마트에 가면은 어디서나 이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채소를 얘기할 때 원산지가 어디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네. 것은 그 이제 원물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고 맛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 같은 경우에 그 뿌리를 이렇게 또 원산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인도, 그다음에 미얀마. 그다음에 중국의 남쪽, 그러니까 굉장히 덥고 아열대 지역이나 아니면 열대 지역, 그리고 약간 습한, 그 지금 딱 날씨가 고온의 습한 그런 기후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가장 잘 자라고 그게 원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그러니까 저기 뭐지, 1년 동안 내내 그런 기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게 가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자라고 네네. 이제 지면은 뿌리를 이제 빼서 또 다음 이듬해 또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산지 가면 그 가지가 그냥 1년이 아니라 그냥 쭉 가는 단연생. 네, 식물로 약간 나무처럼 크게 자라난다고 해요.
0: 오, 너무 신기하다.
1: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꽃이 계속 피면서 열매가 계속 열리고 그냥 그게 사계절 내내 아니 그러니까 쭉 네. 평생 동안 그렇게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가지의 생김새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가지의 생김새가 완전 다르고 그다음에 생긴 것도 열매도 조금 다르게 생겼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열대, 열대 네네. 기후에서 자라난 가지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는 우리나라 어쨌든 겨울이라는 그 혹독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씨앗을 그냥 남겨서 다음에 또 심고 그렇게 네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생존 전략을 가져야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가지가 언제 맛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딱 7월부터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가지가 뭐 다른 여름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0: 네네.
1: 근데 얘네들은 서리가 보통 이제 10월 중순
0: 첫 서리
1: 네,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오는데 네네. 그때까지 계속 열려요. 그래서 네, 기특하죠. 그래서 웬만한 요 기후만 잘 이제 견뎌주면 사실 추우기 전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작물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 10월 달까지 계속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따뜻한 기후에서 그리고 더운 기후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딱 반을 잘라보면 그게 약간 저는 이렇게 만질 때마다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0: 아니 저는 네. 이게 무슨 느낌일까 표현을 참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원고를 보고 스펀지다 진짜.
1: 진짜 스펀지 같아요. 네. 이렇게 꾹 누르면 또 꾹 눌려.

0: 가지고 뭐 다시 돌아오진 않지만 하여튼 그 이렇게 만져보는 그 미묘한 그 촉감이 약간 스펀지 같은데
1: 맞아요.
0: 그 여름에 이런 스펀지 조직이 굉장히 촘촘해져요. 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혹은 싫어하기도 네. 하는 그 미끄덩한 약간 그 푸석한 아니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이렇게 물러지는
1: 그죠 물러지는
0: 네, 그 물러지는 느낌이 바로 이제 스펀지 조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더 이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식감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가지가 갖고 있는 이 영양소가 사실 되게 풍부하잖아요.
0: 네. 그래서 그 가지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옷을 네. 약간 그 가지를 수분에 익혔을 때 그 네. 나오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흑색, 흑갈색 같은
2: 그 가지 본연의 색이 좀 더 짙어지는
0: 네. 짙어지는 그런 색깔을 입고 네. 했는데 네. 약간 보라색 이다 채소가 보라색이다 하면 사실 가지를 떠올리기 쉬워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접근성이 좋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그 채소 가지의 그 껍질에는 그 보라색이 사실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블루베리라든지 네. 적 양배추라든지 그 보라색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폴리페놀 일종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네. 제가 제일 필요한 어떤 면역 체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잘 그리고 노화 방지 이런 것들도 네, 진행해 주기 때문에 가지에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가지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도 사실 가지가 계속 우리가 구해서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이 노지에서 자란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 안토시아닌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색깔도 더 짙어지고 윤기도 잘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그런 가지를 이때 제철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2: 가지를 네. 선생님 생으로 먹어도 물론 다 되지만
0: 네. 네. 생으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갓단 가지를 사실 이제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약간 달큰한 맛도 나고
2: 아,
0: 수분이
2: 그래요?
0: 그리고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감도 굉장히 좋고 약간 그 껍질이 좀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못 먹을 정도로 뭐 쓰거나 아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달콤한 맛이 나고 생으로도 이제 먹을 수 있고 약간 익혀서 먹기도 하는데 아 근데 이제 수확해서 사실 네. 그 가지를 지금 기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가지를 보통 수확한 다음에 바로 먹는 것보다는 그 상온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 냉장고 말고 실온이나 상온에서 보관하면 얘네들이 조금 더 후숙이 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맛이나 영양분들이 조금 더 생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네, 후숙시키신 다음에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지금 네. 여러 뭐 질문들도 참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일단 준비된 이야기들 또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신선한 가지를 또 골라야 되잖아요, 선생님.
0: 맞아요. 네. 신선한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라색이 짙고 그다음에 매끈하고 약간 윤기가 나는 것. 이게 가장 신선하기도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 오이 이제 고르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그 겉에 가시가 조금 이렇게 누름이 아플 정도의 네. 그것들이 굉장히 신선하다. 수확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2: 그렇구나.
0: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가지도 마찬가지로 그 꼭지 부분에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겨울이나 이럴 때 나온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가 있나 없나 이렇게 만지면 잘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있긴 네. 한데 그 신선한 것일수록 가시가 뚜렷하게 네. 그리고 아플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고르실 때는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 그 가시 있는 그 줄기 부분은 먹지 않으시는데 네. 이따가 손질을 할 때 보면 사실 그 이렇게 그 줄기 그러니까 그 윗부분을 딱 잘라서 밑에 부분만 드시잖아요.
2: 네네.
0: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칼로 약간 비스듬히 자르면 그 가시가 있는 꼭지 부분만 제외하고 위에 약간 하얀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하얗고 여기는 보라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2: 이렇게 딸기 꼭지 따듯이.
0: 맞아요. 그래서 그냥 댕강 이렇게 잘라버리시는데.

0: 네. 그 꼭지부분만 딱 이제 잘라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과 다습을 네. 좋아하죠. 그래서 절대 냉장고에 네, 두시면은 얘가 조금 이상해져요.
1: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냉장고라 생각하니까 항상 네. 날도 더우니 냉장고 행이지.
0: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지를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이제 잘라 보면 그 안이 약간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생기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껍질 부분에 약간 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움푹 파인 그것들이 네. 생겨요. 그게 너무 추워서.
1: 네. 미안하다.
0: 네, 가지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렇게 넣으실 때 약간 이불을 덮어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친타월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둘러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덮어서 이제 그 지퍼백이나 이런 데 안에 넣어두면 조금 더 싱싱하고 애들이 조금 추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요거 네. 진짜 가지야 미안했습니다. 예. 네.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 오늘 우리 선생님께 네. 되게 재밌는 체크 사항을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0: 아, 네.
1: 오늘 가지를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0: 네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 네. 문자 온 사연들 보니까 네네. 여기 저기 꽃담님이 아, 저 가지 헤이터예요. 절 꼬셔보세요. 이렇게 또 문자 주시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가지를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저같이 이제 부러웠다가 호로 넘어오신 분들의 보면 호와 부로가 정말 종이장 한 장인 것 같아요.
1: 순간이죠, 뭐.
0: 맞아요.
1: 딱 먹고.
0: 그래서 네. 그 포인트들이 어떤 지점들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그 약간 식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그 이상한 그 뭐죠? 콧물 같은 흐물거려서 싫은 그런 포인트와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되게 크림같이 푸딩같이 이렇게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정말 이렇게 그 익은 가지를 살짝 빵에 발라도 약간 크림이나 치즈처럼 느끼실 수 있는
1: 그래서 그건 그게, 생각 못했다.
0: 네. 그게 거의 같은 결인데 요거를 싫어하시는 부분과 좋아하시는 부분 이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90% 이상이기 네. 때문에 그 조리하는 방법 따라서 그러니까 수분을 얼마만큼 잡느냐 혹은 수분을 얼마만큼 내가 빼서 조리를 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감이 달라집니다.
1: 너무 전문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0: 아닙니다.
1: 괜찮아요?
0: 네. 왜냐하면 가지는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수분을 빼는 방법은 우리 뭐 매실청을 담그거나 효소를 이렇게 담글 때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넣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삼투압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를 살짝 소금에 절여두면 그 수분이 이제 빠지면서 조금 더 탱탱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흐물거리는 게 너무 싫으시면 네. 소금이나 뭐 설탕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절인 다음에 사용하시면 수분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나게 되거든요.
1: 물컹거리는 느낌이.
0: 네, 물컹거림이 안 나게 돼서 나는 물컹거림 때문에 못 먹겠어 하면은 그 수분을 살짝 빼고 요리해 보시면 조금 더 다른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약간 우리 꽃담님 말씀처럼 가지 헤이터이신 네. 분들은 굳이 네. 내가 이걸 물기를 빼가면서까지 요리를 해서 먹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가지를 네. 싫어하면 부모님께서 네. 몰래 이렇게 네. 손질을 해서 해주면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보통은 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게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는 사실 보라색이 딱 보이면 이거는 가지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네. 껍질을 제외하고 그 안에 이제 속살을 약간 다지거나 혹은 그 갈아서 오일이랑 이렇게 섞으면 정말 크림처럼 되고 약간 페스토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소금이나 올리브유를 넣으면 정말 근사한 페스토, 가지 페스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살짝만 이렇게 다르게 네, 네. 변경해서 제시하면 이게 가지였어 먹고 나서 이게 가지였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1: 아까 6047번님께서 네. 아이가 가지를 싫어하는데 자기가 네. 키운 가지는 또 먹겠다 유치원에서 수확을 그쵸, 했대요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반찬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트처럼 만들어가지고 페이스토처럼 네. 해서 이렇게 줘도 아이들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0: 밥에 이렇게 비벼 먹어도 이건 가지인지 모르고 그냥 담백하고 약간 네. 짭짤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거든요
1: 네. 참고가 되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연주곡으로 3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4부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자, 임주연의 제철톡톡. 오늘의 식재료는 가지입니다. 우리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식감의 차이, 이렇게 또 식감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바꿔서 요리해서 먹으면 이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7: 두 번째는 사실 가지를 요리하는데 가장 맛있게 하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에 튀긴 거 뭐 다 맛있지만 가지가 특히 더 맛있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의 기름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흠뻑 먹은 가지 요리. 하지만 이제 기름을 또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그게 느끼해지고 약간 너무 좀 뭐 기름 맛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름의 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지를 튀기실 때 이제 온도를, 그러니까 보통은 튀김을 할 때 170에서 180도 정도 유지를 하는데요.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시되 조금 더 한 높은 온도로 하면 바삭하고, 그러니까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기름이 쫙 흡수가 되면서 기름을 머금는데 그 기름에 있는 시간도 사실 짧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신선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당연한 또 얘기긴 한데 보통 이제 튀긴 가지도 가지를 튀긴 다음에 그거를 물에다가 적시잖아요. 그렇기도 하거든요.
6: 튀긴 가지를요?
7: 네. 튀긴 가지를 물에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적시는데 그 이유가 그 기름에 너무 많이 먹으면 물에 헹궈서 기름을 빼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다. 내가 온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혹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찬물에 혹은 약간 따뜻한 물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흩어서 씻기만 해도 그 가지의 느끼한 맛이 살짝 없어져요. 또 조금 더 담백해집니다.
6: 근데 너무 물컹해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7: 근데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스펀지 같은 공기층이 그 기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름이 들어간 자리를 다시 물로 씻으면 그 자리에 물이 대신해서 이제 물이 기름을 잡아 빼내면서 기름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요.
6: 아, 너무 과학적인데요. 그렇군요.
7: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외국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튀긴 가지를 약간 육수나 간장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절여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육수나 그 절인 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튀긴 가지를 거기에 넣으면 그 육수와 그 간장물이 그 사이에 기름이 쫙 같이 들어가면서 절여지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담백하게, 느끼하지 않게
6: 독특하네요.
7: 드실 수 있습니다.
6: 자,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지를 좋아할 수도 있다, 좋아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고 마지막 하나.
7: 네, 마지막은 이제 양념이에요, 양념. 가지는 사실 이제

0: 뭐 어떤 맛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맹맹한 네. 맛인데 요거를 어떤 소스랑 만나느냐. 특히 이제 지방이랑 만나면 가장 좋아요. 아까 이제 그 기름, 그다음에 뭐 고기 아니면 치즈,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뭐 간장이나 그 어양아지 같은 게 두반장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두반장이나 간장 요런 소스들이랑 또 만났을 때 가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양념 재료들과 또 가지를 잘 매칭을 시켜서 요리를 하시면 그 가지를 싫어하셨던 게 조금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1: 네. 네.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해서 우리 네. 여주 봉실장님께서는 가지유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게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꾹 짜서 볶으면 쫄깃해진다.
0: 맞아요. 맞아요. 소금이 이제 딱 수분을 잡아주면서 쫄깃해진 네. 식감을 네. 없기도 합니다.
1: 이런 얘기 주셨고 네. 철부지맘님께서는 보통 꼭지가 네. 보라색인데 간혹 초록초록한 꼭지가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질문 주셨어요.
0: 네. 사실 맛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품종이 다른 네 거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보라색의 이제 꼭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 구할 수 있는 에, 에, 에. 가지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지가 초록색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보라색이랑 뭐 흰색이랑 섞인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있는데 가지들도 다 외국에서 온 품종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도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에그플랜트가 그
1: 영어로
0: 그 가지를 이제 에그플랜트라고 하는데 그 에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정말 그 동그란 달걀 모양의 흰 가지의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를 이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교배를 해서 또 다른 품종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맛보다는 그냥 품종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는 일단 색깔이 우리가 알고 네. 있는 색이 아닐 수도 있다.
0: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아는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
1: 이게
0: 네.
1: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네.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네.
0: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요. 네. 다음 중 보기에 실제로 있는 가지의 품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실제로 질문입니다. 있는 품종.
0: 네, 실제로 있는 네. 겁니다. 1번 흰 가지. 2번 노란 가지, 3번 줄무늬 가지, 4번 초록 가지, 5번 이거 모두.
1: 아, 네. 약간 이제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이런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 조금은 어렵지만 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살짝 상기해보시면 정답을 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는 가지 품종은 무엇일까요? 1번 흰 가지, 2번 노란 가지, 3번 줄무늬 가지, 4번 초록 가지, 5번 모두. 자, 정답 보내시고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힌트송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0: 힌트송은 네. 알겠습니다. 그 이찬혁 씨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1: 아, 뭐 힌트송이라기보다 힌트송 오늘의 주제와 맞아요. 관련된 네. 예, 노래였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예,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가지잖아요. 가지. 예, 색깔도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네. 자,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옵니다. 올 때조차.

이찬혁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노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중 실제로 있는 가지 품종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1번 흰 가지, 2번 노란 가지, 3번 줄무늬 가지, 4번 초록 가지, 5번 이 모두. 속삭이네. 아,

0: 힌트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정답 약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아까 그 에그플랜트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1: 네. 네,
0: 생각보다 색깔이
1: 여러 가지가 네, 있죠.
0: 가지가지 있을 수 있다.
1: 예. 네.
0: 그래서 꼭 하나만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다. 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1: 네.
0: 말씀드릴게요. 어제 서로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네. 요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1번 흰가지, 2번 노란가지, 3번 줄무늬가지, 4번 초록가지, 5번 모두가 다 있다. 네,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1: 그 질문자의 의도를 한번 진짜 한번
0: 더
1: 힌트가 어렵나?
0: 아, 죄송해요. 아, 우리 선생님 의도까지 한번 우리가 여러분
1: 생명 다양성을
0: 여러분 선생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네. 봅시다. 예. 어?
1: 정답 그 조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0: 하콜레님께서 네. 어머 몽땅? 예, 그러니까요. 몽땅. 자.
1: 역시. 눈치.
0: 네. 20초 남았습니다. 예, 정답 기다릴게요.

0: 아우, 다행히도
1: 노래가 짧은데요.
0: 다행히도 오늘 네. 뭐 노래도 좀 짧았고 네,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노래도 다행히 짧았고 아, 네. 우리 참여율도 막판에 이제 아, 우리 네. 선생님의 이 강력한 힌트에 와. 정답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힌트를 안 주는 게 도움 주는 것 같은데.
1: 아, 네. 어떡하지?
0: 그래도 잘 이렇게 또 찾아주셨어요. 우리
1: 아, 제가 예전에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려서 요즘에 약간 삐딱해요.
0: 조심스러우셔가지고. 네. 네. 하지만 아유, 우리 네. 이렇게 똑똑한 우리 오바리들이 다 잘 찾아내셨다.
1: 마지막은 진짜 거의 다 맞추셨어요.
0: 맞아요.
1: 어, 너무 좋네요.
0: 초반엔 다들 좀 헷갈려 하셨는데 네. 정답은 선생님?
1: 모두 에이, 다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0: 흰색, 노란색, 줄무늬, 초록색 다 있다.
1: 다 있다. 에이.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하면 보라색 이런 공식이 있긴 하지만 네. 세상에는 가지를 많이 먹는 또 우리 세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도에는 그 흰 가지가 있고 네. 그 흰 가지가 점점 무르익을수록 노란색이 돼요. 아, 네. 그래서 노란
0: 신기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되면서 이제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근데 사실 요거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먹어 봤는데 아,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 관상용으로.
0: 아, 솔직하신 분인데. 네.
1: 관상용으로 가장 좋은 이런 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이랑 아까 그 원형의 흰 가지를 이제 섞어서 네, 줄무늬도 왜요?
0: 죄송해요.
1: 네. 줄무늬도 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보면 네. 교토에 그 초록색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초록색 가지는 그 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굉장히 포근한 또 느낌이 들어요. 약간 진짜 아보카도처럼.
0: 아까 그래서 아보카도랑 네, 맞아요. 같이 맞아요. 먹어보자.
1: 익힌 그 가지가 약간 아보카도 네. 식감이 나서 네. 초록색, 뭐 줄무늬, 네 뭐. 노란색, 하얀색 다 많습니다. 네, 네.
0: 자,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안내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아, 제가 아까 왜 웃었냐고 네, 선생님. 네. 수능 버금가는 난도다. 질문자 의도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리고 약간 힌트가 도움 안 된 케이스랄까요? 그 이렇게.
1: 아니, 중고등학교 때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항상 저도 틀렸어요.
0: 아니 그걸 아셨던 네. 분이 틀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1: 그러게요.
0: 예, 이렇게. 네. 하지만 조심하겠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또 가지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네. 퀴즈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마무리해보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네. 본격적으로 가지로 네. 해먹을 수 있는 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지 한번 먹어봐 싶을 만큼 네. 쉽게 또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네. 가지하면 사실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메뉴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가지를 좀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분 네. 혹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아, 오늘부터 이거 먹으면 가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라는 네. 어떤 확률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요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요리는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그 어양가지 스타일의 중식 가지 튀김입니다. 네. 그 가지 요리를 이제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요리를 이제 열어준 그런 요리기도 하고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기름에 이제 튀기는 방식인데 네. 아까 사실 물에 씻는 그 가지는 그냥

0: 그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도 정도의 높은 온도의 기름에 튀겨내고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는 물컹거리는 식감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분 가루만 해서 튀기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쫀득하게 먹고 싶어 하면 소금을 살짝 쳐서 물기를 키친타올로 제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튀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겉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약간 부드러운 그 식감에 크림 같은 식감을 그렇게 내주게 하는데요. 이때 사실 중요한 거는 양념이죠. 양념이에요. 달콤, 새콤, 약간 매콤한 그 소스를 만드는 게 포인트긴 한데 보통 중식 에서는 두반장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뭐 두반장에 약간 식초, 설탕, 그다음에 굴소스 이런 것들로 이제 양념을 해서 그거를 튀긴 가지를 빠르게 오픈 온도에서 네, 웍질을 이렇게 하면서 볶아내는데 두반장이 이렇게 집에 저도 두반장이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두반장 대신에 우리나라 재료인 된장 혹은 쌈장. 네, 쌈장으로 두반장을 대신해서 네, 양념장을 만드셔도 비슷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볶아내는 그 소스를 이렇게 볶아내시면 아주 맛있는 어양가지를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네, 얼마 전에 먹었던 그 어양가지는 약간 네, 이제 짜장 소스를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0: 춘장을 네,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장 종류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입맛에는 제가 해보니까 쌈장에 마늘이랑 고추 다진 거 있죠. 빨간 고추 살짝 다져서 그다음에 양념장을 굴소스 살짝 넣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은 우리는 입맛에 참 잘 맞더라고요.
1: 되게 이색적인데요.
0: 네. 그리고 막 맵지도 않고 아이들도 잘 먹는 그런 네, 어양가지 소스가 되거든요.
1: 요것도 여러분 또 자세히 또 선생님께서 레시피 또 적어주셨으니까요. 게시판 또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메뉴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메뉴는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인 가지 멜란자네인데요. 그 멜란자네라는 뜻이 그냥 가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1: 이름이 가지가지네요, 그럼?
0: 네. 네. 그래서 가지를 튀기지 않고 사실 요거를 오븐에다가 굽거나 혹은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네,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그시 구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게 또 토마토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토마토 소스 그 새콤하고 약간 달콤한 그 토마토 소스랑 만나면 그 맛이 또 가지에 쫙 입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1: 맛있겠다.
0: 네. 그래서 가지를 이제 굽고 그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 살짝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치즈. 거기 또 이탈리아니까 치즈 좀 올려줘야죠.
1: 네.
0: 그래서 모짜렐라 같은 거 이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질. 바질 같은 것도 네, 가루나 아니면 생바질 이렇게 살짝 올려서 그냥 이렇게 라자냐처럼 그 층을 켜켜이 쌓으면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핑거푸드처럼 하나씩 드실 수 있게 가지를 한 4등분 정도 해서 이제 거기 위에다가 층층이 올리신 다음에 바로 그냥 오븐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1: 너무 간편한데요?
0: 네. 그래서 약간 맛이 피자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피자 맛이랑 똑같은데 대신 빵이 없는 피자라서 굉장히 건강하기도 하고 근데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와인 안주로 굉장히 네, 잘 어울리는 그런 요리입니다.
1: 부드러운 식감의 어떤 피자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0: 네. 네.
1: 약간 저는 이제 요리 장벽은 좀 낮다. 요게 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다.
0: 맞아요. 그냥 쌓기만 하면 되고 재료를 준비하고 만약에 이제 가지의 식감을 조금 쫄깃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 아까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쭉 빼내고.
0: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네,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약간 라따뚜이도 좀 생각이 나요, 선생님.
0: 맞아요. 네. 그 라따뚜이도 이제 이탈리아 음식이고 거기도 가지, 토마토, 이제 치즈 똑같이 호박, 들어가잖아요. 호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켜켜이 쌓아서 오븐에 굽는 맛이 맞네요. 네, 라따뚜이의 왕도 네, 비슷하게.
1: 그럼 자꾸 우리 아이들 네, 싫어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제 가지에 네, 다른 애들 이렇게 좀 섞어서 켜켜이 네, 해주면 또 좋은지 않을까.
0: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만드신다면 치즈를 듬뿍 뿌리세요. 여러분.
1: 안 보이게.
0: 네, 안 보이게.
1: 가지를 가리거나, 찾아라. 막 이렇게.
0: 아니면 아주 이렇게 다져서 네, 다져서 이렇게 섞어서 오븐에 구우시거나 그러면 애들이 절대 모릅니다. 아, 진짜 제가 다 해왔어요.
1: 그렇죠. 자녀를 또 키우시는 네, 어머니 입장에서 다 경험담을 네, 나눠주셨고요. 네. 자, 마지막

0: 마지막 메뉴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오늘 네. 총 3개를 준비하셨거든요. 광고 네. 듣고 와서 한번 마지막 메뉴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자, 드디어 마지막 메뉴입니다. 네.
2: 요거는 이제 가지밥으로도 유명한 그 한식 메뉴예요. 양념 가지 솥밥인데요. 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와서 가지를 굉장히 싫어했다가 네네. 그 어양가지뿐만 아니라 이 메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와 그다음에 소고기를 네. 같이 넣으면 또 영양 듬뿍 한 그런 솥밥 그리고 진짜 반찬이 필요 없는 그런 메뉴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 많이 나올 때 한번 꼭 해보시고 그리고 맛있으면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지로 만드는 이제 밥이 되는데요. 가지에 미리 그 양념 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장이랑 살짝 설탕 그리고 중요한 핵심이 파 기름을 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대파의 기름, 그 아까 가지랑 기름이 만나면 굉장히 맛있는 맛이 쫙 가지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파 기름을 내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풍성해지는 그 파향에 풍성해지는 그 향이 또 가지에 탁 스며들면서 굉장히 맛있는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를 약간 올리브오일이나 이제 식용유 두른 팬에서 파를 살짝 약불에다가 이제 볶다가 거기에 가지를 좀 썰어서 넣고 근데 이때 또 저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숭덩숭덩해서 떨긴 네, 하는데 네. 가지에 또 소금을 뿌리면 나중에 그 원형이라 될까요? 그 모양이 그대로 조금 남아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가지밥을 하면 가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밥에 막 섞여서. 근데 여기 소금으로 이렇게 딱 삼투압을 해놓으면 나중에 밥을 해도 약간 쫄깃한 식감이 남아있는 그런 가지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볶으시다가요. 그다음에 가지 넣고 이제 간장 설탕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 켠에 두고요. 그다음에 불린 쌀 그리고 가지 볶은 거 얹고 소고기나 아니면 포구버섯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은 다음에 밥을 지으시면 되고 이때 이제 양념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념장을 보통 우리 예전에 달래 나올 때 달래로 만든 그 양념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네. 요즘에 또 구하기 그쵸. 어렵잖아요. 네. 근데 깻잎이 많이 나와요.
1: 아, 향긋하다.
2: 네.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다져서 네. 그 간장 약간의 매실청 약간 새콤한 그런 베이스로 그다음에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나 그냥 고춧가루도 괜찮아요. 그걸 넣고 그다음에 통깨 살짝 섞어서 약간 숙성시켜 놓은 그 양념장을 그 솥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고요.
1: 네.
2: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게 그 달걀 후라이인데 약간 그 완숙 말고 반숙 말고 뭐죠? 완전히 그 써니 드라이드처럼 네. 그 뭐라 해야 되죠? 써니 사이드업처럼 네. 정말 그 말캉한 노른자가 보일 정도로 살짝만 프라이팬에 구우신 다음에 그거를 약간 그 노른자를 약간 소스처럼 이렇게 비벼서
1: 밥에 얹어서 이렇게
2: 네, 비벼 드시면요. 정말 맛있어요.
1: 근데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맛 생각하신
2: 오늘,
1: 것 같은데?
2: 오늘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이게 약간 파기름과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매실청 같은 게 들어가면서 좀 달콤하고 네, 새콤해진 것까지 네. 들어가고 여기 이제 계란 후라이까지 톡 터뜨려주면 네.
2: 그 모든 밸런스가 다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의 네. 한 끼라고 할까요?
1: 완벽합니다. 네. 진짜. 아니 오늘 네. 가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네. 이 친구 어떻게 보면 약간 색깔이 없는 친구잖아요.
2: 아, 그쵸,
1: 맛도
2: 맞아요.
1: 막 뚜렷하지 않은. 근데 평화주의잖아. 모든 양념을 다 흡수해서.
2: 흡수한다. 네, 맞아요.
1: 흡수해서 이렇게 너희의 색깔

0: 색깔을 한번 드러내봐. 이런 친구인 것 같아요.
1: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이 마음이 푹나고 이렇게 다 받아주는 친구.
0: 말 많지 않은데 네. 항상 이렇게 항상 모든 자리에 들어주고. 있는.
1: 맞아요. 그런 친구 같은 또 느낌이 듭니다.
0: 네. 네. 왜 이렇게 자꾸 가지 전도사, 그러니까 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이제 가지가 참 이렇게 맛있는 친구인데 한번 맞아요.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네. 좀 오버 좀 해봤습니다. 예. 문자들을, 3430번님께서 라이스 페이퍼로 맞아요. 싸서 튀기신다네요?
1: 맞아요. 그 가지도 이렇게 한번 조리하기 전에 이렇게 소금 절인 그 가지를 라이스 페이퍼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라이스페이퍼를 찬물에 살짝 하면은 여기 야들야들해지잖아요. 그렇게 싸갖고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 살짝 둘러서 이렇게 부치면 피자 같은 느낌도 들면서 네 약간 쫀득해서 또 되게 색다른 맛이 나요.
0: 괜찮을 것 같아. 후라이팬에 이렇게 굽는 거.
1: 네.
0: 그리고 가지 멘보샤 가능하냐?
1: 멘보샤 가능하죠. 예, 가지를 이제 두껍게 약간 잘라서 이제 속재료는 가지랑 또 새우랑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새우에 이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소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 사이에 딱 끼워 넣고 살짝 전분에 그 물에 살짝 이렇게 담가서 높은 온도에 쫙 튀기면 약간 그 이게 뭐라 해야 되죠? 그
0: 푹신하면서도
1: 안에는 담백하게 새우들이 쫙 터지는 그 멘보샤.
0: 좀 어려운 메뉴긴 합니다만 네. 일단 가능하다.
1: 네.
0: 가지밥 정말 맛있었다. 벌써 지금 맛을 상상하신 것 같아요. 달콤설탕님. 예. 자, 네. 오늘 선생님께서 중식 가지 튀김, 가지 멜란자네, 그리고 양념 가지 솥밥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가 홈페이지 선곡표방에 같이 올려두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참 시간이 부족할 만큼 시간에 쫓기며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유익했어요, 선생님.
1: 다 해보면 너무 맛있는 가지 요리라서 정말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라고 게시판에 그 레시피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한 번씩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0: 좋습니다. 연주곡으로 함께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선생님?
1: 네.
0: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1: 임주현,
0: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반전화.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2: 토종순대.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홍반장 대신 한성부를 찾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홍반장은 개인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지만 한성부는 국가의 큰 관청이어서 무수히 많은 일을 처리해 두었답니다.
1: 여기 호랑이가 쓰러져 있는데요?
0: 그 떼인 돈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집 문서를 새로 발급받으려고 한성부로 가는 길이요.
2: 그 남산 소나무를 어떤 작자가 함부로 베어서 한성부에 달고 하러 갈 거예요.
0: 이거 부정합격이 의심되는 응시자가 있는데 한성부에 가야겠죠. 네, 혼인 허락받으러 한성부 가려고요. 조선판 서울시청인 한성부는 별의별 일을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든 당황해서 허둥거리지만 않아도 일의 절반은 풀리는 법이니까요. 자,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글래스 타이거 Don't forget me when I'm gone 들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유리로 이렇게 저 동물들 만든 것들이 꽤 많았는데 도자기도 있고 뭐 이런 거 그 집에 장식품으로 이렇게 놔두잖아요. 예. 글래스 타이거 Don't forget me when I'm gone. 자, 오늘 749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예. 오늘 손석희님 12시 라디오에 백햄 시그널 음악이 첫 곡으로 나왔어요. 완곡 들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자꾸 오라버니 목소리가 나올 것만 같았답니다. 오늘도 김포 장기동 카페에서 함께 출발. 예. 그 비엔나 심포닉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의 Satisfaction이 나왔어요. 그게 제 목소리 안 나오면 좀 어색하지 요즘엔. 백햄 청취자들은 그럴 거예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프리미엄 방탄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멋진 곡이죠. 예. 휘파람 소리 들리면 빌리 조엘 The Stranger. 예, 앨범 제목이 The Stranger입니다. 1977년 앨범. 빌리 조엘이 좋은 앨범 정말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이 앨범 진짜 좋아요. 예. 좋은 앨범이라는 건 수록곡들이 여러 곡 있잖아요. 이 앨범에도 아홉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히트곡도 많지만 한 곡도 버릴 곡이 없습니다. 1번 트랙 Moving Out부터 예. 진짜 뭐 Just the way you are도 있고 Since from an Italian restaurant, Vienna 이거 제가 또 좋아하는 곡이죠. She's always a woman. 아,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20주년 때 100장의 앨범 선정했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빌리 조엘, The Stranger. 182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1251번으로 대구에서 문자 보내셨네. 와, 대프리카 시작이다. 습하고 후텁지근하고 햇빛 쨍쨍해 엄청 더워요. 예. 지금 상암동에도 햇빛 쨍쨍입니다. 오전에는 비가 꽤 많이 내렸는데 장마전선 올라왔잖아요. 예. 장마전선이 올라왔고 대구도 오늘 최고 기온이 32도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죠. 지금 유럽 이쪽에는 어제 뉴스 보니까 베를린, 뭐 파리 이런데 다 40도 넘어가가지고요. 난리라는데요. 예. 아이고, 그 유럽 그 나라들이 원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가지고 에어컨디션, 에어컨 시설이 별로 안 돼 있답니다. 진짜 덥대요. 예. 아직 우리는 뭐 견딜만 하죠, 아직은. 예. 자, 박지훈 씨가 총해 주신 음악. Al Green, Love and Happiness.

0: 라이브 예언과 노래 All Over You 들었습니다. 8253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엽서로 보냈던 신청곡이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신청합니다. 라이브의 All Over You. 야, 처음에 이 문자를 딱 보고 뭐야 이게 이 노래가 무슨 30년이나 됐어 그러고 봤더니 진짜 30년이 더 지났네요. 와, 이 앨범이 94년에 나왔네. 와우. 그래요? 30년 만에 보내드린 거네, 그럼. 오. 8653번.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의 All Over You. 앞에 들으신 음악은 Al Green의 Love and Happiness 였고요. 아, 오늘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매미들의 떼창. 아, 우렁차게 들으니까 정말 여름이 확 다가왔습니다. 오. 아, 매미들이 벌써 나왔어요? 오. 원래 매미들은 좀 늦여름에 나오는 거 아닌가? 요새는 뭐, 다들 계절 감각이 없어, 애들이. 매미도 그렇고, 뭐. 9942번으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저씨. 118일 된 아기랑 백캠 듣고 있는데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니까 살짝 임진모 선생님 닮아서 보내봅니다. 야, 헤어스타일 비슷하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닮은 건 아닌데 얼굴형이 비슷해. 얼굴형. 오, 감사합니다. 비슷하네. 이거 임진모 씨한테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광고 듣겠습니다.
1: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스카이 비프가 세펠떠.
1: 하인 하인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당장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당분간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쏙 넣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 5에서 40, 남부지방 쪽은 60mm까지의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영남 일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비구름이 뒤덮입니다. 중부지방은 최고 60,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은 많게는 80mm까지, 그 밖의 지역들 5에서 40mm 내외로 꽤 양이 많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대전 32도, 포항 35도 등 기온도 쭉 오르면서 찜통 더위로 고생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이렇게 비구름 뒤로 소나기까지 이어지면서 변덕스러운 여름 더위 계속되니까 폭염 모두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민자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얼굴 사진 찍는 게 필수가 되었다. 이제 신분증만으로는 안 되고 안면인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주 명의도용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 갈수록 내가 나임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된다. 얼굴 사진을 찍어주세요. 싫은데요? 사진 찍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자기 얼굴을 카메라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거부하는 이가 많단다. 안면인증 첫날이라 그런가 곳곳에서 안면인증 거부와 실패 사례가 보고된다. 철수는 오늘 카메라로 몇 번이나 자기 얼굴을 찍었는데도 자기가 자기임을 증명하는 듯 실패했다고 쓴웃음 짓는 이에 볼멘 소리를 들었다. 사실 안면 인증에 몇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하다. 화장과 성형으로 변장술을 발휘할 경우에도 안면 인식은 제대로 되는지, 명의 도용을 방지한다고 해놓고 잘못하면 털릴 정보가 하나 더 느는 건 아닌지, 정보를 한 대 모아 관리하다가 몽땅 다 털리는 건 아닌지.

수잔 손태의 영화에 관하여를 읽다가 재미있는 대화를 보게 되었다. 책에서는 카프카와의 대화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인용하고 있었다. 1921년 해외에서 발명된 자동사진기계 두 대가

에 설치됐다. 나는 사진들을 가지고 카프카한테 가서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몇 크로네만 있으면 모든 각도에서 자기 모습을 찍을 수 있어요. 이 장치는 말하자면 기계화된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러자 카프카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이,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을 오해하라겠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누가 그래? 사진은 사람의 눈을 표면에 집중시키지. 그래서 사물의 윤곽에서 빛과 그림자의 유의처럼 가물거리는 그 숨겨진 생명을 지워버려. 아무리 선명한 렌즈로도 그건 포착할 수 없어. 그건 손으로 더듬어야만 느낄 수 있지. 카프카는 카메라가 인간의 눈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파리의 눈처럼 환상적으로 단순화된 시야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캐나다 밴드 니클백 포토그래프 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자, 6시 39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3036번으로 야 인증샷 보내셨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팬 4학년 하윤수예요. 어제 K리그 시작해서 서울 FC 원정 다녀왔어요. 아빠와 함께 폭우를 뚫고 갔는데 아쉽게도 1대0으로 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고생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안양 홈경기 다시 승리를 기원합니다. 예. 아빠랑 같이 갔군요. 예. 비를 뚫고 갔는데 아이고. 저도 이 경기 저 실시간으로 못 보고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예. 그 월드컵 기간 동안 조금 중단했던 K리그 경기가 토요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예. 저는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보고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보고 그러는데 경기들이 재밌던데요. 다들 선수들이 다 월드컵 기간 동안 쉬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경기를 보면서 뭐라 그래? 경기 보는 눈이 안목이 올라갔다 그러나? 그럼 또 잘할 수 있거든요. 원래 좋은 음악 많이 들은 사람이 자신의 음악도 점점 더 향상되는 거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봐야지 예 시야가 넓어지고 좋아질 겁니다. 음악은 Can't Stop 신청하신 누구의 Can't Stop이에요? 레드 칠리 페퍼스 음악이에요? 드럼 배운 지도 4년 됐다고요. 예. 좀 기다려봐요. 시간 되면 들려줄게요. 김미용 씨는 와 노르웨이 8강 축하합니다. 야 오늘 경기 두 경기 있었잖아요. 예. 브라질하고 노르웨이 경기를 보면서 이게 축구에 있어서 점유율이라는 게 점유율 중요하긴 한데 사실 경기는 브라질이 거의 뭐 점유율이 꽤 높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가 웨데고르하고 홀란 선수들이 진짜 홀란 그 친구 정말 괴물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홀란하고 저 우리 황희찬 미나미노 이렇게 세 선수가 함께 뛰던 시절 있어요. 어디 라이프치히에서 같이 뛰었나? 야 그때 진짜 그때 감독이 제시 마치 그렇죠 천하무적이었는데 그때 진짜 잘했어요 그때. 오 캐나다도 짐 싸가지고 이제 갔고 짐 싸가지고 안 가죠. 캐나다는 뭐 거의 캐나다에서 열렸으니까 브라질 짐 싸가지고 갔고 야. 또 잉글랜드하고 멕시코 경기도 정말 혈전이었는데 예. 잉글랜드가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김미영 씨 노르웨이 8강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아하 노래 예, 청해 주셨네. 아하의 The Sun Always Shines on TV 듣겠습니다.

0: 아하, 예. The sun always shines on TV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 잘못 얘기 드렸는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미노, 황희찬, 홀란 세 선수가 함께 뛴 팀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입니다. 아, 헷갈렸네. 잘츠부르크, 예. 바로 잡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0: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박이영 씨가 청해 주신 버디 마일즈 Down by the river. 버디 마일스는 드러머입니다. 드럼 치면서 노래도 하고요.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가 아들과 나눈 대화인데요. 아들이 시험 걱정을 하기에 물었다지요. 시험 때 생기는 욕심이 뭘까?
1: 공부는 적게 했는데 점수는 잘 받고 싶은 거요?
0: 뻔한 걸 왜 묻냐는 표정인 아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얘기합니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해도 아는 문제가 안 나오면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점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욕심이야. 그냥 열심히 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욕심 없는 마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칠리페퍼스. Can't stop. 와우,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바로 틀어주시네요. 이수창 씨. 아, 그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아니에요. 예. 하윤수 군. Red Hot Chili Peppers, Can't Stop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그레이넌,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오늘은
1: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0: 아, 이 감독이 히트메이커 아니에요?
1: 지금 영화계의
0: 히트메이커.
1: 네. 한 2시간 전에 영화 끝났어요.
0: 네네. 네,
1: 오늘 시사가 있어서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 개봉작이지만 지금 방금 보고 온 영화 얘기를 해드리면 호프.
0: 네, 호프. 네. 나홍진 감독.
1: 나홍진 감독의 호프. 이게 지난 봄에 칸 영화제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0: 네네.
1: 워낙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0: 프랑스 칸에서 아주 난리 났다면요. 예.
1: 난리가 났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미쳤다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제가 영화 어떤 리뷰들을 보면서 영화 평론가들이 이건 그냥 미쳤네라는 말 외에 별다른 말을 안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0: 예.
1: 그러니까 칸에서 처음 좀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영화가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런 점이 이렇고 저런 점이 저렇고의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와 미쳤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반응이 거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가 호프여서 저 역시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봤는데 보자마자 저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미쳤다.
1: 그리고 미쳤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SF 영화가 잘 된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1: 한국이 수많은 장르에서 다 대표작들을 좀 만들어 왔는데 사실 SF 장르가 제일 사실 약한 고리였죠.
0: 그러니까.
1: 그런데 이번에 SF 장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항상 한국에서 장르 영화가 나오면 장르 영화긴 한데 뭔가 좀 변종이야라는 얘기를 늘 좀 들었거든요.
0: 네네.
1: 이번 호프 역시 SF긴 한데

0: 할리우드 SF하고는 완전히
1: 좀 달라요?
0: 네. 오. 이건 한국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SF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거고요. 이게 일단 그 배우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1: 좋은 배우들이네.
0: 그렇게 그 세 명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 배우들이 쭉 나오고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호프의 크레딧을 보면 마이클 패스벤더도 나오고요.
1: 아, 나와요?
0: 알리시아 비칸데르도 써 있고,
1: 오.
0: 뭐 본지의 노래 나왔던 테일러 러셀도 써 있고,
1: 어.
0: 그 유명한 스타 배우들의 이름들이 막 써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영화를 보면
1: 안 나와?
0: 언제 나오지? 하다 보면 영화가 끝나 있을 겁니다.
1: 네,
0: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좀 생략을 할 거고요.
1: 예, 예.
0: 물론 사실 지금 뭐 메인 예고편까지 다 공개됐고 웬만한 시놉시스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영화를 본 느낌은 저는 오늘 어쨌든 기초적인 정보와 저의 느낌만을 말씀드릴 거고요.
1: 네.
0: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아무 정보 없이 보는 게 뭐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이 영화는 특히 좀 재미있을 거고요. 촬영도 홍경표 촬영 감독.
1: 그러니까
0: 태극기 휘날리며와 또 마더 이후에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들. 뭐 기생충, 설국열차 뭐 이런 거 다 찍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1: 네.
0: 무엇보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을 촬영한 분이거든요.
1: 아, 곡성을 함께 했군요.
0: 네, 홍경표 감독님의 이번에 또 촬영은 정말 끝내줍니다. 왜 끝내주는지 그 이유도 좀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1: 네.
0: 음악 감독이 마이클 에이블스라고 이분의 특이한 이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 음악 작업을 한 마이클 에이블스의 전작들을 보면 Get Out, Us, 그리고 Nope. 이라는 작품이고 모두 다 조던필 감독의 작품들이거든요.
1: 그러네. 예.
0: 그 작품의 음악을 맡았던 분이 또 이번에 음악을 맡았는데
1: 네.
0: 음악도 아주 멋지고요. 촬영은 일단 해남에서 그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의 한국의 분량은 찍었고
1: 네.
0: 중간에 이제 숲속 장면은 루마니아 가서 루마니아 국립공원 가서 이제 찍었다고 하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로케이션이고
1: 제작비 많이 들었군요.
0: 캐스팅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무슨 얘기야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영화에 담긴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영화를 본 사람들끼리 할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1: 할 얘기 많아요?
0: 네. 저는 그게 이 영화의 가장 좀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화가 시작이 되면 마치 그 살인의 추억의 무대로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제 시골의 풍경이 펼쳐져요.
1: 네.
0: 그리고 길거리에 뭐 현수막이나 이런 표지판을 보면 간첩 신고는 113, 뭐 내무부 치안본부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보면 지금은 아닌 거죠.
1: 지금 아니군요. 예.
0: 하지만 또 과거의 시대가 언제인지 정확히 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상의 공간 호포항이라는 곳이 이제 무대이고요.
1: 네.
0: 비무장지대에 있는 마을이라는 설정이 중요한 건 이게 뭐 어차피 뭐 리얼리티를 살리는 설정은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총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을이라는 설정 때문에 아마도 비무장지대 혹은
1: 비무장지대인데 무장하고 있어요?
0: 그죠. 예. 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물론 뭐 엽총 이제 수준으로 처음엔 등장하지만
1: 네.
0: 그 외엔 다른 무기들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이런 총기를 휘두르게 되었는지는. 근데 그런
1: 예.
0: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문제는 소의 사체가 이제 하나 떡 이제 길에 있어요. 정말 제가 아주 한 초반 한 5분만 말씀드리면
1: 네.
0: 소 사체를 어떤 뭐 커다란 짐승으로 짐작되는 무언가가 해친 것 같은데
1: 소를 해치려면
0: 네.
1: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마도 호랑이가 아닐까? 근데 호랑이라기에는
1: 호랑이 멸종됐잖아 우리.
0: 네. 그러면서 일단은 한번 뭔지 모르지만 한번 뭔가 나타난 것 같으니 예. 우리 한번 흩어져서 찾아보자라고 흩어지는데 황정민 씨는 경찰이고요.
1: 아, 경찰이에요?
0: 그래서 황정민 씨는 일단 마을로 갑니다. 혹시나 그 호랑이로 짐작되는 괴 생명체가 마을로 가는 큰일이니까. 그래서 황정민 씨는 마을로 가고요. 황정민 씨의 친한 동생과 그러니까 황정민 씨의 친한 동생이 조인성 씨인데
1: 네.
0: 조인성 씨와 그 무리들. 그러니까 왜 곡성에도 보면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네 삼촌들 같은 분들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나홍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자기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또 뭐 시키면 다 잘하는 동네 삼촌.

0: 분들이 있었다.
1: 있죠.
0: 예.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 그 조인성과 그들의 무리는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은 마을로, 한 팀은 산으로 가면서 괴 생명체를 쫓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1: 아하.
0: 그런데 황정민 씨가 마을에 가보니 이미 마을은 숙대밭이 되어 있는 것이 영화의 초반 상황.
1: 네.
0: 그래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게 크게 3막 구조로 보면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한 1막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숲으로 간, 산으로 간 조인성 씨 무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3막 중에 2막 정도.
1: 네.
0: 마지막 3막은 이제 합쳐져서 미친 질주를 해나가는 게 이제 마지막 3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1: 일단 재밌죠, 근데.
0: 제가 이게 사실 상영 시간이 이게 156분이란 말이에요.
1: 156분.
0: 이게 2시간 40분이란 말이죠.
1: 기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 느낌이 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시간이 금방 갔어요.
1: 아, 보자마자 끝났어요?
0: 예. 네. 이게 뭐 취향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나자마자 나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고요. 외국에서도 이 속도감에 대한 호평은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고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이 속도감 그리고 이 질주하는 쾌감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의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이견이 없었어요.
1: 야, 네. 근데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이 추격자,
0: 네,
1: 황해,
0: 네,
1: 곡성,
0: 네,
1: 재미없는 영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0: 추격자, 황해, 곡성의 장점이 다 들어있는 영화인데 그걸 SF로 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괴물을 사냥하는 인간의 이야기인가 보다 보면 어느새 괴물이 인간을 사냥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싶으면 말씀드린 마지막 3막에 미친 질주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1: 일단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0: 음악이 이게 예고편에서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또 말을 탑니다.
1: 아, 말을 타요?
0: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본 거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괴 생명체와 추격전을 벌이고 하는데 말을 타고 총을 쏘는 조인성 씨를 볼 수 있거든요.
1: 그건 놈놈놈인데?
0: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놈놈놈이 생각이 나서 영화에 쓰이지 않았지만 놈놈놈의 그 말타가 질주하던 순간의 장면의 어떤 쾌감 같은 거를 상상해 보시라고
1: 네.
0: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조금 짧은 버전 준비했어요.
1: 영화 호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0: 호프에 나오지 않는데요. 네. 아마 말 타고 총 쏘는 조인성 씨를 보면 말 타고 총 쏘던 정우성 씨를 한국 관객은 아마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1: 야, 말 타고 총 쏘는 조인성 씨 장면에서 이 음악 깔았으면 코미디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0: 실제로 그리고 이 영화는 꽤 웃겨요.
1: 네. 아, 웃기기도 해요?
0: 웃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어떤 이런저런 감독들을 떠올리게 돼요. 근데 약간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도 웃긴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웃겼잖아요.
1: 웃기는 대목들이 있죠.
0: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야, 자, 영화 나홍진 감독,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배우 호프입니다. 산타 이스마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듣겠습니다.

0: Santa Esmeralda,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음악 네. 나가는 사이에 그 공식 예고편을 좀 봤는데,
1: 네.
0: 일단 재밌게 내보니까.
1: 네. 재밌고요.
0: 재밌게 생겼어.
1: 지금 네.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예고편 아직 안 보신 분은,
0: 네.
1: 그냥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0: 아, 예고편을 안 보고 가는 게?
1: 예고편 봐도 상관없는데.
0: 아, 영화 예고편 보고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게
1: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고편을 본다고 해서 뭐 스포를 당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0: 네네.
1: 아무것도 모르면
0: 아 백지 상태에서 가면
1: 더 크게 놀라고 더 재밌게 볼 수도 있는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네.
1: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괴 생명체의 존재가 제가 시계를 딱 봤어요. 정확히 영화 시작하고 45분이 지나서야 처음 모습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45분이 정말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필버그의 조스를 늘 평가를 할 때 그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조스를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게.
0: 네네.
1: 그게 조스를 원래는 그렇게 안 보여줄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나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지느러미만 좀 보여주고 하는 연출을 하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조스를 많이 안 보여준 게 오히려 그 영화를 최고로 무섭게 만든 아, 이유가 된 거잖아요. 그 뒤로 사실 영화를 만드는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러한 연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은 네.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죠. 많이 보여주고 잘 보여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최대한 감추다가 하지만 감추는 순간 이 지루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1: 감추고 감추는 동안 최대한 감추면서 스릴을 자아냈다가 마지막에 딱 보여줬을 때의 재미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그 칸에서 공개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필버그가 생각난다.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가 생각난다. 또 어떤 사람은 리들리 스콧, 뭐 프로메테우스의 리들리 스콧이 생각난다. 뭐 제임스 카메론이 생각난다. 근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각난다고 하는 작품들이 우리가 다 좋아했던 오락 영화거든요.
0: 네네.
1: 우리가 정말 극장에 갔던 그 원초적인 그 어떤 목적과 경험이랄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면 야, 영화 보러 가자.
0: 네.
1: 그럼 극장에 있는 동안 정신없이 시간 가는 영화를 골라서 봤었잖아요. 딱 그때의 어떤 좀 쾌감 같은 걸 전해 주는 영화이고요.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데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 아래 깔려 있는 것들은 그 뒤에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특히 좀 홍영표 촬영 감독과 그리고 이 영화의 시도를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뭔가 크리처물을 만들어내는 영화들을 보면 화면이 되게 어두울 때가 많아요. 특히 마블 영화만 해도
0: 왜냐면 어둡게 해야 잘 표가 안 나거든.
1: 어둡게 해야 좀 더 싸게, 좀 더 쉽게 어떤 크리처 작업을 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사람도 왜 밝은 대낮에 집 밖으로 나갈 때랑 캄캄한 밤에 집 밖으로 나갈 때랑 다르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백주 대낮에 이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크리처를 만드는 건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 영화는 밤 장면이 없습니다.
0: 아하.
1: 낮 동안에만 벌어집니다.
0: 좋네. 밝아서.
1: 낮 동안에만 벌어지는 일을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는 크리처물을 찍었다는 것도 대단한

0: 있고요. 칸네 영화제 끝나고는 컴퓨터 그래픽이 조악하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때는 영화제 출품 기일에 맞춰서 좀 급하게 마무리해서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1: 아, 그 뒤에 후반 작업을 또 했군요.
0: 제가 오늘 봤는데 저를 워낙 걱정을 많이 해서
1: 네.
0: 괜찮던데요.
1: 아, 그래요?
0: 컴퓨터 그래픽 괜찮던데요.
1: 김세윤 네. 씨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경우가 많죠.
0: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좀 기쁘게 즐거워할 수 있는 한국 영화를 만난
1: 네네.
0: 약간 짜릿한 약간 롤러코스터 탄 것 같은 한국 영화를 아주 오랜만에 봤다는 좀 즐거움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나홍진 감독의 호프 소개해 주셨고요.
0: 네.
1: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나홍진 감독이 우리 앞에 처음 이제 등장한 게 2008년 추격자였죠.
1: 추격자.
0: 여전히 비 내리는 밤이라는 그 마지막 스코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추격자로부터 이제 18년의 세월이 흘러서 호프를 만들어내는 감독이 되었다는 게 그동안에 그 시간도 좀 겹쳐지고 어쨌든 여러모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영화 다 끝나고요.
1: 네.
0: 엔드 크레딧 중간에 쿠키가 있습니다.
1: 음흠.
0: 너무 서둘러 나가시면 안 돼요. 화장실 급하다고 너무 빨리 나가지 마시고
1: 쿠키 뭐 영상 보고 나가세요.
0: 엔드 크레딧 다 끝나고는 쿠키가 있는 건 아닌데 중간에 있으니까
1: 중간에
0: 쿠키 하나 보고 화장실 가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홍진 감독의 호프 소개해 주셨고요. 추격자 사운드트랙에서 여전히 비 내리는 밤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0: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반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듯 하다가도 언제 비를 퍼부었냐는 듯 폭염이 따라오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혼란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날씨의 변덕이 심해지는 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 쪽으로는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여기에 소나기 구름까지 만들어지면서 우산은 당분간 계속해서 준비하셔야겠고요. 천둥과 번개, 돌풍까지 동반해 피해 위험도 높겠으니까 날씨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사이 전국으로 수요일에는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 각각 많게는 80mm까지로 강수량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출근길 중부지방 주의하시고요. 침수 등의 피해 우려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폭염 역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인자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존 메이어 뉴 라이트 들었습니다. 271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3947번으로 수영강습 2주차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 노래가 너무 다 제 취향이네요. 오늘도 덕분에 힘내서 강습 다녀올게요. 아, 월요일에만 들으시는 거예요? 월요일에만? 예. 화요일이도 괜찮은데. 예. 아, 수요일은 더 괜찮죠. 일주일 내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3947번. 자, 1711번. 그리고 신현주 씨 고맙습니다. Nothing but thieves. Lover, please stay.

제임스 본드. 우린 사실 다 007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007이라고 하는 게 맞대면요. 예. 제임스 본드 영화 주제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 No Time to Die. 355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Nothing But Deep's의 Lover. Please Stay. 제가 뭐 늘 얘기 드리는데 이런 내용의 노래가 진짜 많거든요. 떠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요. 이런 노래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 참 애절하긴 한데 이렇게 노래한다고 떠날 사람이 뭐 머무르겠어요. 떠날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갈 테면 가라지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
1: 아이, 오늘 4부 선곡 왜 이렇게 극한가요? 아이, 비 내리는 날 그리운 사람 생각나게요. 정재훈 씨, 어디 계신데 지금 비가 내립니까? 상암동에 안 오고 있습니다. 68

보통 식사다 하면 누워서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혈당을 내리려고 제자리 걸음하면서 듣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 좀 들려주세요. 아니 근데 밥 먹고 이거 바로 누워있는 거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오,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워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자리 걸으면 괜찮네요. 야, 보통 밥 먹고 눕기가 쉽지 않은데. 자, 5970번으로 청해주신 리조 주스 듣겠습니다.

0: 카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센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2: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2: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밥맛 나는 새

0: 대사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이유정 씨, 월요일은 쉬는 학원 강사입니다. 유일하게 듣는 날인데 와 음악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야 그래도 하루 쉬는데 백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정 씨. 자 오늘 끝곡은 8255번으로 청해 주신 토토의 리아.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아 오늘 참 송명석 PD가 일 있어 안 나왔구나. 오늘 남태정 PD가 수고했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데뷔 초 슬럼프나 기복이 찾아올 때마다 무슨 일이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다 먹어치우듯이 소화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죠. 국밥이 뜨겁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수도 없잖아요. 한 숟갈씩 떠먹다 보면 결국 한 그릇을 비우게 되듯 힘든 일도 내 방식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란비는 장마의 순 우리말입니다. 예전엔 장마라고 하면 줄처럼 끝도 없이 내리는 비, 줄비를 연상했지만 요즘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한 줄기씩 내리는 소나기, 산돌림이 특징입니다. 거기다 징조도 없이 내리는 비, 잘비에 땅을 다지는 달구 마냥 세차게 내리는 달구비, 먹장구름이 와르르 쏟아내고 가는 와락비, 가득 찬 물동이를 들이붓듯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동이비까지 요란하게도 옵니다. 싫다 밉다 해도 제 할 일 다 해야 물러날 장마입니다. 그러니 그래 그래라 하고 너그러이 봐주자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6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윤하의 빗소리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요즘 한반도 장마철에 자주 만나는 잘비, 달구비, 와락비, 동이비.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스콜성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순우리말 표현들을 알게 됐어요. 종류도 많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스타일의 장마가 더 좋아요. 이게 쫙 쏟아졌다가 좀 시원해지고 다시 또 해가 날 때 그 올라오는 풀냄새, 흙냄새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시연님, 대장봉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습습하네요. 맞아요. 근데 또 습도가 올라와 있어서 좋은 부분들도 있지요. 코 속이 너무 건조해서 고생인 사람들은 요즘 같을 때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박완용님,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아, 그래도 이제 계속 주룩주룩 올 때는 이게 도대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진짜 힘들었었는데 옛날에 뭐 제습기도 없고 에어컨의 제습 기능도 충분치 않고 아무튼 그 습도가 집 안을 거대한 물방울을 만드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그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는 바람도 살살 불고 그러잖아요. 그때 느낄 수 있는 좀 약간 그 쪽지처럼 시원함이 좀 약간 섞여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는 없는 만큼 하지만 농작물에는 충분할 만큼 그만큼만 딱 맞춰서 와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자, 오늘 3, 4부에는 절찰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한편의 문학 작품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 받는 시간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하루는 어땠는지 실시간 얘기도 좋고 이래저래 꺼내놓고 싶은 얘기 뭐든 좋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하루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려요.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조사하는 기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번호 02 어쩌고 오면 좀 요거 당분간 좀 받아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좋습니다.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티 어실 원샷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1377 누르고 3번
2: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3: 1377 누르고 3번
2: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듣고 왔습니다. 강덕희님께서요. 출장 갔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동대구역에서 엄마께 드릴 냉간패드를 샀는데

근데 올여름 덜 덥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습한 여름 제발 잘 지나가길. 저도 실은 예전 장마보다 요즘 장마철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 꽤 계신가 봅니다. 냉감 이불이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대구 하니까 반가운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 갑니다. 대구에 거기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문고 거기에서 사인회 일정하고 그러고 아무튼 그래서 대구도 처음 가보고 그리고 그날 바로 7시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작은 행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대구 사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신미경님 주말밤 11시에 세차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 새벽 1시 40분이었어요. 그래도 깨끗해진 차를 보니 기분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주말밤 새벽 1시 40분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셀프 세차하셨구나. 그래 그래서 뭐 하여튼 내가 세차하는데 비와 뭐 저는 이 투덜거림 그래도 그때 세차하고 난 다음에 비 맞은 차랑 안 한 상태에서 비 맞은 차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세차 안 했는데 비 맞으면 완전 내 차는 내가 너무 미안해질 만큼 지저분해지는데 깨끗할 때 있을 땐 뭐 여전히 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죠. 3895님 저희는 부부 택시기사인데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지만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근무 중이에요. 별밤 들으며 열심히 승객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운행하고 있을 최태현씨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3895님도 기사부엉이시고 오늘이 결혼기념일인 최태현님 들으셨어요? 어떡해. 지금 막 가슴 막 펑펑 뛰시겠다. 3895님께 오늘 조금 이른 결정이지만 여긴 것 같아요. 저 운명을 느꼈어요. 부부잖아요. 오늘의 블랙박스 389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 더 보내주시고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에 이어서 로이킴이 부른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들으셨는데요. 8483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공장장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마다 그날로 힘들었던 거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공장장님을 많이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 많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승환 씨를 칭하는 호칭입니다. 이승환 씨가 만든 그 회사 이름 때 무슨 무슨 팩토리잖아요. 공장장님이라고 항상 불리우.

자, 이승환 씨 노래는 뭐 한 달에 그러니까 최소한 두고 많으면 더 많이 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명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로이킴 버전으로 함께 들었고요. 9724님이요. 오, 알려줬나요? 이번 주 완전 열일입니다. 내일 상수님 방송 나오시나요? 아까 완벽한 하루 듣다가 대장부엌 나온다고 들었는데 반갑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발로 걸어나가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아시죠? MBC 라디오 내일 4시부터 6시 방송인데 저는 내일 4시 반이라고 합니다. 게스트 이번 주에 게스트로 여기도 가고 딴 데도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아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되나? 모르겠네.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혼나면 아 근데 뭐 대단한 비밀은 아닌데 알고 보니 아닌 거 아니야? 변경되진 않았겠죠? 매니저님 바꾸. 이번 주에 아무튼 MBC 라디오 한 군데를 더 나가는데 거기는 게스트가 이틀을 연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곤란하지만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뭐 할 수 없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DJ님이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MBC 라디오 오후에 들으실 수 있는 분들 4시에 와서 저를 좀 제 어깨를 좀 으쓱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을 월요일 어땠는지 문자랑 미니로 다 보내주시고요. 존 바티스트의 It's Alright.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아빠의 인생은 굴곡졌다. 만화로 글자를 깨친 소년, 거리를 헤매던 날라리 학생, 흙먼지 속을 뒹굴던 청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수성가 IT 사업가였으나 지금은 가난 판정 후 6개월이라는 기대 수명을 아빠로서 해야 할 마지막 숙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26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유일한 보호자이다.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인생 따윈 이대로 맞춰도 여한이 없지만 혼자 남겨질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 마땅치 않아 아빠로서의 삶은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아들 좀 부탁한다는 아빠의 외침은 때로 절절한 글쓰기로 참다 못할 땐 비명으로 터져나왔다. 1년에 한 달씩 자라는 피터팬 아들의 사회성 연령은 2.3세. 햇수로 26년을 키웠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들한테서 아빠라는 소리 한번 못 들었고 가는 곳마다 두드리는 곳마다 성인 자폐인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 포기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아들이 가진 자폐가 불치라고 해서 평생 불행하게 살아선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빠는 곧 끝이 보이는 아빠의 품이 아니라 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네버랜드를 바라고 있다. 아이는 부모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현실에서 넘고 나면 어디선가 또 나타나는 허들을 하나씩 하나씩 힘겹게 넘고 있다. 아빠는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내몰리는 피터팬이 없었으면 한다. 고단한 돌봄에 지쳐 자신과 자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부모가 없었으면 한다. 피터팬도 웃을 수 있는 고립 없는 세상이 와서 아들이 홀로 남지 않길. 자신의 남은 날들과 상관없이 아들의 앞날이 안녕하길 여명에 또 하루를 더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승열의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MBC 실화 탐사대에서 방영이 돼서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으로 또 알려진 정경철 전 재원 부자의 이야기였고요. 중증 자폐인 아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지금도 열심히 뛰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혼자 남겨질 아드님이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인인데 중증 자폐인 분들이 딱히 이렇게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아드님이 그래도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것으로까지는 나와서 조금 아 그 다행이다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 아버님의 뭔가 이 전쟁 같은 날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꼭 많이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냥 방송만 보신 분들도 아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끝나지 않고 관심이 그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아마 그 많은 얘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뭐 엄청나게 길게 더 할 수는 없겠지만 아, 그 6개월 기대 수명을 이미 훌쩍 넘기고 버티고 계시고요. 많은 자폐인 부모님들의 소원이 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라고 할 정도로 사회

사회적 돌봄 기반이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몸으로 그런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여생의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0813님께서 저희 큰언니도 자폐라 친정엄마의 소원은 언니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483님이 어제 너튜브에서 그 얘기 봤어요. 피터팬 아들, 피터팬 아빠가 부디 안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러브송.

유다빈 밴드의 러브송 듣고 오셨습니다. 주은별님께서요, 저희 오빠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에서도 외출이나 놀러 갈 때도 주변 시선이 좋지 않다고 해요. 배려를 해주면, 아니 시선이라도 좋게 보면 어떨까 해요. 맞아요. 좋게가 아니어도 물론 약간 마음속으로 약간은 낯선

같은 그런 예,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막막한 마음들로부터 특히 이제 많은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또 생각을 막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이잖아요. 진짜 뭔가 일단 사회적인 제도가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218님은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남편이랑 문안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부쩍 해쓱한 모습을 뵈니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 서쪽 하늘에 노을과 먹구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공존해서 이게 인생이다 싶습니다. 옆에 운전하는 남편에게 고맙고 고된 인생이지만 아름다운 노을을 만끽하며 살자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1228님이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모두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을 항상 애틋하게 느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빌리 조엘 노래 듣겠습니다. 비엔나.

0: 위해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보람님께서 얼마 전 출산하고 아기가 잠든 틈을 타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는데 별밤 시그널이 나와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학창시절에 듣던 별밤이었는데 이나님 목소리로 들으니 색다르네요.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보람님 몸조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아무튼 앞으로 종종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겠고요. 8001님이 월요일이면 우리 상영 작가님 나오는 날 맞나요? 맞습니다. 와 계신가요? 어디 저기 지금 예, 턱수염을 흩날리며 앉아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능인 같이 들리겠지만 어엿한 문학인 지성인 우리 박상현 작가와 함께하는 3부 코너 G.O.D의 0% 듣고 코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박상현 작가님이랑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칼의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의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상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박상영 작가님. 네. 이라고 0838님이 보내주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838님.
0: 2488님 문자 읽어주시죠.
1: 지난 시간에 소개해주신 에밀 아자리의 자기 앞에 생 도서관에 대여해서 읽고 있어요. 아직 초반이라 뭐라 얘기할 순 없지만 끝까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예.
1: 귀가 정말 좋아요. 눈물을 폭풍처럼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0: 아, 이제 눈물은 이제 좀 그만 쏟고 싶은데.
1: 오늘 저 오시기 전에 또 한바탕 예, 쏟으셨다고 소식이 예, 전해졌어요. 서대문구까지.
0: 네. 제가 마음이 많이 아리아리해졌나 봐요.
1: 네.
0: 아니 그나저나 우리 박상영 작가 신간이 제 취향 저격으로
1: 진짜로?
0: 나올 것 같은. 제가 저 장르 소설 좋아하거든요.
1: 아, 완전 장르 소설이에요. 미스터리 스릴러.
0: 아니, 박상영이 쓰는 미스터리 스릴러?
1: 근데 이제 진짜 일상성 1도 없고 그야말로 첫 장면이 그거예요. 엄마가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가 네. 갑자기 전화가 와요. 경찰인데 도시락 가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엄마가 지금 타서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하는 말 땡땡 백화점 회장을 만나 모든 얘기를 들어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밝혀내니 엄마 죽음의 미스터리를.
0: 뭐 저기 아빠구나.
1: 비밀이야 그거는. 아빠인지 뭔지 모르죠.
0: 그래요?
1: 예.
0: 와,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1: 근데 땡땡 백화점 회장이 여자다. 거기서 모든 얘기가 시작됩니다.
0: 뚜구두. 예.
1: 엄마랑 나이도 달라.
0: 상상할 수가 없어.
1: 백화점 회장님은 할머니야 심지어. 엄마는 그냥 이제 중년이고. 그럼 도대체 뭔 관계인데
0: 찾아가라는 거지? 70대 여성 재벌이 네. 주인공인 미스터리.
1: 맞습니다.
0: 7월 22일에 나오는데
1: 네.
0: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를 박상영이 쓴다는데 그럼 근데 장르 소설은
1: 네.
0: 박상영 작가가 쓰다 물론 박상영 작가도 템포 있고 워낙에 흡입력 있게 소설을 쓰지만
1: 네.
0: 저는 모르니까 궁금한 스릴러 소설 완전 또 다른 그 세계 아닌가요?
1: 그래서 사실은 지금 3년

0: 동안 책을 못 낸 것도 있어요. 이거를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읽으면서?
0: 계속 읽으면서. 이제 이런 트릭을 썼구나. 요쯤에서 떡밥을 던지고 회수했구나. 이런 것도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이제 저도 이제 저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랑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1: 그래.
0: 네.
1: 그 뭐 영화나 뭐든 장르적인 특성을 띈 것들은 어떤 그 딱 그 공식들이 있는데
0: 네.
1: 그거 이제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듯이 만드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0: 아, 진짜 그냥 방맹이 깎는 노인처럼.
1: 잘 깎으셨나요?
0: 아주 매끄럽게 그 유리알처럼 깎아놨어요.
1: 이야, 유리방망이 네. 기대해 주시고요.
0: 네.
1: 아, 저는 이제 이번에는 책으로 책을 빌미로 기회가 닿으면
0: 아니 서점에 갔더니
1: 아니 우리 자꾸 우리 서로 책 얘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0: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이 꽂혀있더라고 제일 앞에.
1: 진짜요?
0: 네.
1: 제목이 왜 이렇게 좋죠?
0: 어 그러게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네.
1: 혹시 김이나 에세이 아닌가요?
0: 상당히 느끼한 포즈로 이렇게 손을 부여잡고 있는 한 여성이
1: 편집자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거 너무 상업광고 컷 같지 않니? 했더니 이게 좋다고 하셔서
0: 근데 네. 그 책보다는 약간 시계를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1: 맞아요. 아주
0: 있는
1: 좋은 네. 시계고요.
0: 네네.
1: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주말에
0: 네.
1: 처음으로 대구 가봐요. 책 때문에 처음으로 광주 나왔거든요.
0: 사인회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1: 네. 무슨 거기 그 대형 문고.
0: 네. 제가 거기가 저를 길렀습니다.
1: 왜요?
0: 거기에서 제가 책을 항상 사보고 앉아서 읽으면서
1: 아,
0: 작가로
1: 진짜?
0: 자라난.
1: 그래. 박세훈 작가의
0: 네,
1: 고향이다.
0: 네. 맞아요.
1: 대구.
0: 전국에서 가장 큰 땡땡 문고 중 하나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거기서 제가 옛날에 공지영 작가님 사인도 받고 신경부 작가님 사인도 받고.
1: 진짜?
0: 네. 거기 다 이렇게 투어하는 코스 중 하나십니다.
1: 그렇다더라고요.
0: 네.
1: 저 거기 가는데 그러면은 상영 작가도 토요일에 와서 옆에서 미리 그 새로운 책 이제 곧 나온다고 홍보도 할 겸 옆에 그냥 붙여 놓는 거면 아, 내
0: 그
1: 책도 곧 나온다.
0: 쓰고, 예, 이렇게, 예.
1: 아니 그냥 앉아만 있어도 나도 곧 나온다라고 써붙여만 놓고
0: 아, 예,
1: 같이
0: 뭐,
1: 갈 생각 없으세요?
0: 생각을 해볼게요.
1: 대구 갔다가 저녁에 부산 가고.
0: 아 너무 좋으시겠다.
1: 작가님도 이번에 소설 나오면 또 엄청 많이 하겠죠?
0: 네 저도 막 끝도 없이 돌아. 그냥 제 달력. 을 캡처해서 드렸어요. 그 담당자님께
1: 우와,
0: 빈칸
1: 멋있다.
0: 다 채워놓으시라 이렇게.
1: 예. 되게 체력이 훌륭합니다.
0: 벌써부터 지금 너무 힘들어요.
1: 아, 근데 이거 장르 소설 너무너무 흥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자, 이제 우리 둘의 책 홍보 지금 너무 많이 했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MBC에서 지금 빨간 딱지가 날라올 수가
1: 네,
0: 있어요.
1: 앞광고 비슷했으니까 현금 뭐 다만 27,000원이라도 내놓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0: 네,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네.
1: 네. 이제 절찬이 상영주 코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다시 읽어보면 줄 문학 작품. 이건 저희 책 아닙니다.
0: 네.
1: 고전.
0: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
1: 전혀요.
0: 네,
1: 진짜 고전 문학 작품 함께 읽고 그 속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 받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 상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2: 어느 추운 겨울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은 외상값을 받지 못해 잔뜩 실망한 채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교회 모퉁이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시몬은 자신의 누추한 집으로 사내를 부축해갔다. 둘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시몬의 아내는 오래 굶은 사내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주었다. 그때 사내는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내 이름은 미하일. 시몬의 제안으로 구두일을 배우며 함께 살게 됐다. 신기하게도 그가 온 후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다 하루는 깐깐한 귀족이 찾아와 오래 신어도 망가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지키지 못할 시 벌을 주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사라졌는데 미하일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주문받은 구두 대신 제 멋대로 슬리퍼를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귀족의 하인이 찾아와 갑작스럽게 귀족의 부고를 알렸다. 그러고는 구두 대신 수의로 신길 슬리퍼를 부탁하는데 미하일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슬리퍼를 내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엔 방앗간집 부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시몬의 가게를 찾았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발이 불편했기에 한 쌍의 신발과 아픈 아이가 신을 신발 한 짝만 주문했다. 알고 보니 부인은 아이들의 친모가 아니었다. 부모를 잃고 다리까지 불편한 아이를 거두어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미하일은 세 번째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아이들의 신발을 완성시키고 미하일이 시몬에게 말했다.
3: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천사입니다.
2: 그가 말하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했다. 자신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준 시몬의 아내를 보며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음을 알았고 귀족의 슬리퍼를 만들며 신이 아닌 인간은 미래를 내려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쌍둥이의 어머니를 자처하는 부인에게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답을 얻었다고 했다. 그 말을 마친 미하일은 시몬의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1: 상영 문고의 사건은 16번째 작품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요.
0: 네.
1: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어요, 이거?
0: 그러게요. 저도
1: 안 읽어.
0: 사실 톨스토이 저도 안 읽어봤고.
1: 감사해요. 아니, 저, 너무나
0: 저한테 약간 편견 있는
1: 나도
0: 작가예요. 사실 톨스토이
1: 제목들이 뭔가 다 너무 준엄해서 되게 노잼일 것 같단 말이에요.
0: 그리고 솔직히 너무 두껍잖아요, 책이.
1: 맞아.
0: 그래서 읽을 엄두가 좀 안 나거든요.
1: 그래. 그리고 등장인물들 이름들이
0: 어려워.
1: 도저히 이걸 메모하지
0: 그러니까
1: 않으면.
0: 기본적으로 IQ가 좀 높아야지만 외울 수가 있어요.
1: 아, 외울 수가 없어. 아무튼
0: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죄송해요.
1: 그냥 왠지 선입견이
0: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1: 있었어.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그냥 되게 막 이렇게 술술술술술 읽히는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0: 저도 그랬어요.
1: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번역 책들이 많이 없었어요.
0: 그리고 번역 책들이 그때 옛날만 해도 좀 번역이 안 좋았어.
1: 이상하고 어색했어.
0: 옛날에는 그냥 이제 이 학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번역을 해서.
1: 맞아요.
0: 그 요즘처럼 전문 번역가님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그래. 번역하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편견을 심어줬다.
1: 맞아, 맞아. 예. 요새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0: 요즘은 번역서들도 너무 잘 읽히고
1: 진짜.
0: 매끄럽고. 근데 혹시 안나 까레리나 읽어보셨어요?
1: 아니요.
0: 이것도 사실 그 말씀하신 이름 이슈가 있어요. 안나 이름이 한 별명까지 합쳐서 한 8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것만 뛰어넘으면 진짜 재밌긴 해요.
1: 재화벌이었나 뭐가 이제 이름이 레전드였는데.
0: 근데 그 러시아 소설들이 다 그래요.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좀 재화벌은 프랑스였나 아무튼
1: 스킬들이 그래. 너무 많아.
0: 막 별명도 부르고 무슨 부인이었다가 본명으로도 불렀다가 성으로도 불렀다가 막 이러니까
1: 그죠.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김창영님께서 이거 톨스토이 아닌가요? 군대에 있을 때 진중문고로 읽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진중문고 뭔가 했는데 군필분들은 아시겠군요. 국방부 네. 예산으로 군에 보급되는 도서라고 합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가들한테도 너무 좋은 제도인 게 한 번에 약 몇만 권 가량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쏠쏠한
1: 나 뽑아줘요.
0: 근데 있을걸요?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너무 얄궂게도 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톤 파스타라는 그 군인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진중문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 병사들이 그걸로 저를 읽었다고 몰래 DM을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되게 이제 군 제도를 좀 비판하는
1: 순회부가 모르게 해야겠어요.
0: 순회부 분들 대신에 실무자분들이 이렇게 몰래 뽑아서
1: 이 얘기 누구 순회부가 장군
0: 듣고 계시면 어떡하지?
1: 망했다.
0: 근데 이미 사가셨으니까 뭐 물릴 수도 없고.
1: 아이고 막 회수시키는 거 2스타 3스타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높은 분인데.
0: 아 근데 이제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이제 비판도 겸허히 수려.
1: 아 맞지 맞지.
0: 얼마나 또
1: 장군님들이라면 그럼요. 이해해 주실 거고요.
0: 자 이구유호님께서 사실 살면서 책 몇 권 안 읽었는데 제가 읽은 책이 소개되다니 뿌듯한걸요?
1: 맞아.
0: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게 줄여가지고 청소년 문학이나 어린이 맞아. 문학으로도 많이 소개됐던 그런 책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1: 뭐죠?
0: 일단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의 질문에서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도 또 사랑으로 산대요.
1: 그러네. 뭐야. 근데 마음의 사랑이 있다와 그것으로 산다는 뭐가 좀 다른데 그게 아마 제가
0: 한데,
1: 톨스토이의 권위 때문에
0: 지금 짓눌리셨네.
1: 그런 거죠. 네, 저 지금
0: 톨스토이 묘비의 무게에 짓눌리셨다 지금.
1: 막 그런 거 같아.
0: 전 동료 작가로서 이렇게 반복 그냥 견딜 수 없다.
1: 몇 기 선배일 뿐이잖아.
0: 그렇죠. 네. 뭐 한 257
1: 톨 선배.
0: 예, 톨 선배 지금 약간 아니란 측면이 있었다.
1: 그러네.
0: 저였으면 마지막 하나는 좀 다른 항목으로 바꿨을 네. 것이다.
1: 맞아.
0: 제가 합평했으면 이거는 지금 세상에 못 나오거든요.
1: 야, 진짜 시대를 잘.

0: 탈고난
1: 그러니까 저승에 계신 톨 선배 반성하시고 죄송합니다.
0: 네, 너무
1: 넘어갔다. 네, 네.
0: 아무튼 사과하시죠 톨 선배.
1: 사과하겠습니다. 예, 예, 예. 톨 선배님 저에게 가호해 주십시오.
0: 예, 예. 예. 자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꺼낸 거.
1: 네 오늘은 작품 제목에서 살짝만 바꿔봤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부엉이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 그대로 요즘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0: 뭐 제일 좋아하는 수박이 맛있는 계절이다 또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 맨날 수박 먹을 생각을 삽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리뷰 쓰고 적립금이나 사은품 받는 재미.
1: 이거 너무 재밌죠.
0: 이거 나는 정말 그리고 사진 리뷰 쓰면 훨씬 그
1: 150원 더 주잖아요.
0: 더 훨씬 더 많이 주는 것도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그러니까 많이 줄 때 450원,
0: 더,
1: 750원.
0: 더 많이 주는데 1500원까지도 있어요.
1: 아 집을 사는
0: 비싼 것도 다 사니까. 아. 네, 그래 텍스트만 쓰면 50원.
1: 맞아. 예.
0: 그리고 요런 거 하면서 진짜 쫙 그 한꺼번에 전화 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때 너무 미치죠.
0: 짜릿합니다.
1: 요게 그 흡사 그 카지노. 아 죄송해요. 제가
0: 자꾸 박사님 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1: 오늘
0: 지금 장르 소설을 쓰고 났더니
1: 죄송해요.
0: 뇌가 지금 도파민 덩어리가 돼 가지고
1: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책 전권 그 마지막 교정을 보고 왔어요.
0: 그래서
1: 지금 머릿속이 돈과 예 어떤 온갖 그 불법적인 것들로 도박이 돼 있다.
0: 지금 과잉 되어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재밌을 거는 같습니다. 자, 요즘 부엉이들은 뭐 때문에 뭐 덕에 무슨 재미로 등등으로 사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부엉이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세븐틴 피처링 칼리드의 Love, Money, Fame 듣고 오겠습니다.

0: Fame 듣고 오셨습니다. 부엉이들은 네. 무엇을 사는가 물었는데요.
1: 2364님께서 전 제철 음식 먹는 재미요. 2주 전엔 신비복숭아, 지난주엔 홍감자, 이번주는 찰옥수수 먹을 거예요.
0: 아, 너무 순리대로 건강하게 사는 분이군요.
1: 순리대로라는 말이야, 웃기다. 맞는 말씀이시죠?
0: 아니, 네. 근데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삶 되게 윤택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1: 사실 저는 재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0: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1: 이건 보통 노력과 마음의 여유 아니면 힘들거든요.
0: 어, 이거 이렇게 챙겨서 네. 아, 그래 지금 네. 뭐 두릅 나올 때지 뭐 나올 때지 해서 딱 보고 해먹고 너무 아, 너무 부러운 삶인데.
1: 맞아요.
0: 4559님은 격주부엉입니다. 저는 밥으로 살죠. 오늘 최애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밥이랑 반찬 거의 무한이라 배 터지게 먹었네요.
1: 아, 너무 좋은 곳에 또 있으시네요.
0: 잠깐만요.
1: 예.
0: 지금 또 영혼 빠졌고
1: 아니.
0: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 예, 그렇죠. 옛날, 우리 모두
1: 거짓말
0: 밥은
1: 아니고.
0: 좋아하죠. 예, 행복하시고요. 그,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아니 그 전에 살던 동네에 한식 뷔페가 있었는데 거기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0: 그래요?
1: 예. 거기도 진짜 좋았는데 거기 맛이 없었거든요. 어,
0: 아, 그 생각을 했다.
1: 예, 그 생각을 했어요.
0: 그럼 그 얘기를 해주세요. 관성적인 멘트 하지 말고.
1: 알겠습니다. 그 집은 간이 조금 아쉬웠는데
0: 어,
1: 또
0: 부럽다.
1: 부엉이님께서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간이 또 맞는 곳을 찾으셨다니 그치. 너무나 부럽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다음 사연.
1: 20님께서 저 워킹맘인데요. 일주일에 두 번 남편에게 아이들 맡기고 밤에 줌바 추러 나와요.
0: 와우.
1: 못 추는 춤이지만 미친 듯이 50분 땀나게 흔들고 나면 하루 잘 산 듯한 기분이 들면서 뿌듯해져요. 줌바하는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삽니다.
0: 이 댄스 관련된 춤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고 이게 근데 춤이라는 게 우리는 안 배워봐서 모르지만 사람한테 엄청난 성취감을 준대요.
1: 근데 많이 해요 제 주변에도.
0: 어,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네. 처음에 내 그 추한 움직임을 보다가 점점 움직임이 완성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어마어마한 성취감을 준대요.
1: 그렇다더라고요. 주변에 제 친구 중에서 되게 멋있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어요. 누군지 말 못하는데 그 친구가 은밀히 저한테 보내줘요.
0: 자기의 춤 영상을.
1: 네, 춤 영상을. 근데 처음에는 한 1년 반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진짜 못 췄거든요. 근데 요즘 좀 잘 춰요. 곧잘 근데 춰요.
0: 단체로 배워요?
1: 네, 단체로 배우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비밀로 하다 이제 들켰대요. 자기가 작가인 거를.
0: 듣기다 네. 범죄도 아닌데.
1: 저희 측에서는 그렇거든요.
0: 아,
1: 저희 업계에서.
0: 하긴 그렇죠. 박서연 작가 지금 함구하고 있군요.
1: 네. 제가 함구하고 있고요.
0: 네, 아무튼 네. 862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0817님. 저는 초등 고학년이에요.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저는 요즘 학교 끝나고 땀 흘리면서 친구랑 축구하는 게 좋아요.
1: 아, 최고죠.
0: 네. 이런 거 운동 잘하는 거 있으셨어요?
1: 저 수영.
0: 아,
1: 수영 너무 좋아해서 수영 소재 소설도 썼었고
0: 우와.
1: 예, 진짜 너무 사랑했어요. 사실 물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0: 아, 진짜?
1: 근데 한번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제 수영 실력 과신하고 그 구명조끼 안 빌렸다가 진짜
0: 예,
1: 저승 갈 뻔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바다 수영은 조금 무서워졌어요.
0: 아, 바다 수영
1: 예,
0: 무서워.
1: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예. 수영 잘하셔도 무조건 구명조끼 입으셔야 됩니다.
0: 맞아요. 네네. 또
1: 자 2339님께서 할머니로서 외손자 어린이집 하루 생활이 적힌 어플로 일상생활 엿보는 재미로 삽니다. 커가는 모습 보는 재미가 아주 커요.
0: 그래 요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그런 어플 통해서 사진이나 오늘
1: 맞아요.
0: 뭐 했는지 이런 거 다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이준영님께서 아들과 유치하게 말싸움하는 재미로 살아가지요. 항상 대화의 끝은 아빠 미워! 그러다가도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 진짜 하고 웃는 녀석 때문에 웃고 살아요. 하지만 아빠들은 왜 이렇게 놀리면서 키울까?
1: 우리 아빠는 제가 넘어져도 에이 운다 운다 막 이러면서 진짜로 피가 나. 근데도 에이 운다 막 맨날 그랬어. 그래서
0: 근데 그것도 또 뭔가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가 봐.
1: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0: 아니 저는 그 갑자기 탈룰라 분위기지만 저는 아버지 없이 컸죠.
1: 아 죄송합니다.
0: 죄송한 일은 아닌데 예 계속해서 네. 요즘에 나를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1: 아,
0: 이혼을 하셔서
1: 지금 또 미국에 잘 살아계시고요.
0: 요즘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게 무엇인지
1: 넘어질 때 없으셨다. 요즘은 또 잘 안 넘어지
0: 세 살 때부터 네. 안 계셨고요.
1: 네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비니를 보내주시고요.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듣고 잠시 후에 올게요.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로 왔습니다. 절찬리, 상영준, 소설 쓰는 박상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0: 오늘 별밤이 아주 희로애락이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1: 네.
0: 세상은 부쩍 말수가 줄어버렸고요.
1: 아니에요. 에이.
0: 저 작품에서 미하엘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아,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미하엘 천사랬잖아요.
1: 네.
0: 천사가 이걸 몰라요? 왜냐면 사랑은 그래서... 신이 강조하는 가장 최고의 그건데.
2: 그러니까 몰라서 쫓겨났잖아요.
0: 네,
2: 낙제점을 받고.
0: 그래서 네,
2: 좀 알아라 이러면서 배워왔다.
0: 오케이 오케이.
2: 네, 지상으로의 어학연수 같은 거죠.
0: 아무튼 부엉이들의 현실적인 답변들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 놀리는 재미로 삽니다. 다음 달 휴가 갈 생각에 삽니다 등등. 더 만나보죠.
1: 임효선님께서 저는 요즘 채소랑 과일 갈아먹는 재미로 살아요. 믹서기를 구석에 넣어뒀다가 최근에 꺼내서 토마토를 갈아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후로 민숯가루, 수박 등등 갈아먹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신나게 갈아먹고 있어요.
0: 아 이거 좀 갈갈갈 재미가 또 들릴 수가 있죠.
2: 이게 또 한 맛이 와요. 이게 그 주기적으로 이러다 갑자기 착즙기 꽂히면 또 갑자기 그걸 사고 예,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찬장행이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예. 저는 하나 당이 꽂히면 진짜 오래가는 스타일인데 네. 제가 한동안 제일 좋아하고 있는 그러니까 퇴근하면 루틴으로
1: 네.
0: 그 사과에다가 땅콩 버터 막 끼얹어서 먹는 거.
1: 네.
0: 그 낙이.
2: 저 그 아침마다 먹어요.
0: 아침에
2: 나 너무
0: 밤에.
2: 맛있지 않아요?
0: 너무 맛있어.
2: 저 근데 그걸 질리지가 않아요. 먹어도
0: 나도.
2: 먹어도.
0: 그리고 난 거의 사실상 땅콩 버터를 먹기 위해 사과를 덧뜨리는 느낌.
2: 정확히 그래요. 아. 저는 스푼이 그냥 티스푼이 아니라 그 숟가락 알죠? 숟가락으로 퍼서 떠요 그냥.
0: 맞아. 나도. 네. 나도.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네. 그리고 난 냉장고도 안 넣어.
2: 저도. 아, 대박. 그러면 잘 안 퍼져.
0: 안 퍼져. 그래, 크리미하지가 않아.
2: 나 지금 소름 돋았어.
0: 그래서 약간.
2: 설마 벌키한 거 드세요?
0: 크런치?
2: 네.
0: 당연하지.
2: 와 진짜 나 똑같아. 나도 크런치로 먹어. 와 이거 뭔 일이야. 나 지금 소름 돋아. 아침에 그거 먹으려고 일어나요 저는.
0: 기본적으로 세 통씩 사야 돼요. 그거.
2: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0: 네. 진짜 빨려.
2: 그 아그작 아그작 하면서 먹을 때 그 행복이 말도 못해요.
0: 맞습니다. 아 오늘 아. 가서 먹을 거고요.
1: 네네.
0: 아 너무 흥분을 했는데 네, 차분하게 죄송해요. 다음 사연.
1: 자 강한나님께서 퇴근길 인형 뽑기요. 이게 뭐라고 집에 가져가면 구석에 놓을 거면서 그래도 뽑으면 좋아요. 나음이 허한 건가?
0: 그 인형 뽑 기는 그냥 인형을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 말고
1: 아니에요.
0: 다른 걸 자극하는 게 있지.
1: 이거는 성취욕이죠, 사실은.
0: 그래.
1: 예. 그리고 사실 내가 그렇게 예쁜 인형을 뽑고 싶은 것도 아니야.
0: 그것도 아니야.
1: 그냥 뽑힐 만한 애들을 뽑거든요.
0: 맞아. 희한하죠.
1: 신기하죠. 예.
0: 이슬기님 퇴근 후 그림일기 쓰는 재미로 살아요. 별밤에서 추천한 그림일기. 잡생각도 없어지고 너무 재밌어요.
1: 어? 저 없는 사이에 그림일기를 추천해 주셨군요.
0: 우리 그래서 그 이벤트 같이 어떤 날 부엉이들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 조만간 한번 또 해야겠다. 그림이 오늘의 그림일기.
1: 나도 해야 되겠다.
0: 하자.
1: 네.
0: 다음에.
1: 네, 불러주세요.
0: 오케이.
1: 네, 저도 하나 그려오겠습니다.
0: 문학 평론가로서 평가 좀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1: 8485님께서 저는 요즘 유미의 세포들 1에서 3까지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17년 차라 연애 세포는 다 죽었지만 주인공 유미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0: 연애 세포 하면 하트 네. 시그널인데.
1: 아, 잠시만요.
0: 예, 예,
1: 지금
0: 예,
1: 너무 많은 타사의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0: 아니, 근데 유미의 세포들에
1: 네.
0: 되게 인기 많은가 요 지금 시즌 인기 많죠.
1: 아, 항상 많았어요.
0: 나는 잘 이번 시즌에 나온 배우님 중에
1: 예, 재원님?
0: 어?
1: 이재원님?
0: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업계에 있으니까 알죠.
0: 아니,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0: 네, 내가
1: 배우.
0: 뭔가 할 때마다 모든 걸 알고 우리 저기 저희 이제 남편의 회사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별밤에 초대해 볼까?
2: 어, 나 올래. 나 내가 다 얘기 다 할게요.
0: 좋아요?
2: 나 다 봤어.
0: 온데?
2: 출연하신 작품 다 봤어요.
0: 아, 진짜?
2: 은중과 상현도 나오시고 다 봤어.
0: 아, 맞다.
2: 하이라키 뭐 다 나오셨어요. 예. 네. 은중현상에서 너무 아니, 중요한 역할을 했죠.
0: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남편이. 요새 아, 너무 잘 나간다고
2: 옮기셨어요?
0: 자기 배우.
2: 아 옮기셨어요?
0: 옮긴 건가요?
2: 몰라요. 그게 말이 되는 거 맞죠?
0: 그 회사, 그 저랑 같은 회사인데 저는 드라마 잘 안 보이고 모르는데 유미의 세포들을 나오신다고
1: 그 회사가
0: 했어.
1: 아주 알짜배기네.
0: 맞습니다.
1: 요즘 뭐 차세대 이제 급부상하는 스타시고요. 네, 1735님께서 저는 초등학생 딸과 좋아하는 축구팀 경기 보러 가는 거예요. 지난 주말도 대구에서 충북 청주까지 직접 운전해서 보러 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경기도 김포도 갈 거예요.
0: 이야, 어딜까? 청주까지. 청주면 어디입니까?
1: 축구 전 몰라요.
0: 아 운동팀이나 선수 응원하는 거 진짜 짜릿해요. 전 하거든요.
1: 누구 하세요?
0: 박성현 선수님. 골프에. 그러면 그 땡볕더 위에 한 6시간을 온종일 걸어 다녀야 되는데
1: 네네.
0: 안 힘들어요.
1: 괜찮으세요?
0: 어, 그게 되더라고.
2: 진짜로? 어. 안 힘들다고 진짜?
0: 안 힘들어. 약간 끝나고 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골반
2: 근데
0: 다.
2: 보는 동안은 막.
0: 어. 예. 와, 나는 진짜 이렇게 내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2: 습사 제가 투어스 콘서트 갔다 와도 안 힘든 걸 비슷한
0: 그거예요. 그거.
2: 그 느낌이에요.
0: 똑같고. 예. 자, 이분께 또 앞으로도 행복한 덕질
2: 하시라고
0: 즐겁게 네. 다니시라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김동률의 감사.

0: 김동률의 감사 듣고 왔습니다. 절찬이 사연 중 박상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요즘 부엉이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무슨 낙에 사는지 사연 더 보죠.
1: 네, 이 상엽님께서 제 휴대폰에 3살 손자가 실수로 찍어준 셀카 보는 재미로 살아요. 얼굴 엄청 크게 나온 사진도 눈만 나온 사진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0: 너무 귀엽겠다.
1: 네, 상상만 해도 귀엽네요.
0: 맞아. 김경수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시원하겠다는 캔맥주 소리에 삽니다. 한 모금 넘길 때 그 청량감, 시원함, 속 시원함. 캔맥주 특유의 시원하게 따지는 캔따개 소리.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에요.
1: 저 이거 너무 이해하는 게 저 사실 맥주 별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소리만 듣고 샥샥 하는 소리 들으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게 느껴져요.
0: 근데 그 소리가 실제로도 그 광고에서만큼 나나? 집에서 딸
1: 근데
0: 때도?
1: 집에서 따도 딱 소리 나잖아요.
0: 딱 하고 싹.
1: 예, 네, 그 소리 나긴 하는데.
0: 그거는 콜라 먹어도 나는데.
1: 알겠어요.
0: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네네. 소개해 주시죠.
1: 자, 6871님께서 안녕하세요. 첫 문자입니다. 저는 경주로 이사오면서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이 높아서 단청을 배우고 있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 자고 혼자 단청에 색을 입히면 너무 행복해져요. 현재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0: 오호라. 네,
1: 단청에 색깔을 입히는 그런 교실 같은 게 있나 봐요.
0: 단청. 전통 네. 문양이래요.
1: 네네.
0: 거기에다가 네네. 색을 이렇게 칠하는 건가 보구나.
1: 맞아요. 네. 재밌겠다. 근데 컬러링 많이들
0: 단청
1: 하시잖아요.
0: 단청 컬러링북이 있네.
1: 오, 그렇구나.
0: 와, 되게 우아하다.
1: 재밌을 것 같아.
0: 뭐야, 자, 뭐야 우리 대화에 엿들었어?
1: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마이크 끄고 한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분 김명희님께서 요즘 ATG 영상 보는 재미에 삽니다. 뭐야? 최산 눈빛에 홀딱 반했어요.
0: 이거 혹시 이채원 작가가 올렸습니까? 홍재중이
1: 가명을 올리신 거 아니죠?
0: 아니 나 너무 소름인 게
1: 아니 제가 이게 갑자기 알고리즘에
0: 나도 네. 난 뭘로 떴냐면 네. 최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 ATG 중에 네. 최산이라는 멤버가 있고요. 네네. 굉장히 치명적인 한 안무 파트가 있어서 그게 요즘 알고리즘에
1: 맞아요.
0: 떴는데 저한테는 뭐 어떤 게 떴냐면 남편이 청소하다가 네. 지나가다가 이 영상을 최사한 씨의 영상을 보고 네. 이제 청소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우리 남편 최사한 보고 리액션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뭐 했는데 한 50번 봤더라고요 제가.
1: 네네.
0: 그리고 제가 상영 작가한테 상영 작가가 아이돌 전문가시잖아요.
1: 네네.
0: 상영아 요즘 내가 숏폼 콘텐츠에서 핫한 네, 최산
1: 아, 제 목소리 그렇게 경박스럽나요?
0: 네, 똑같아 성대모 똑같아요. 네. 최산 얘기하는 거야.
1: 네, 그래서, 바로 눈치챘죠.
0: 그래서 그러면서 네. 바로 걔가 최산 이채원 작가 최야 저희 막내 작가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채원아
1: 근데 저도 이거지. 원래부터 알고 그 북부대공 때부터 이미 유명했어요.
0: 이번에 알았어.
1: 근데
0: 북부대공.
1: 알고 있었는데 저도 저 최애는 투어 쓴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감겨가지고 덫처럼 끈끈이 주걱처럼
0: 이상해 그거.
1: 그 영상이 뭘까요? 그냥 최사 씨가 옷을 굉장히 편하게 입고
0: 민소매 그거 예, 그냥 예. 메리야스.
1: 예, 매, 예, 그냥.
0: 근데 나는 그게 약간 그 농구공 튀기는 것 같은 그
1: 네, 자세.
0: 파트에서 네네. 하나 둘 셋 넷 하고 네.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박에 최산 씨 밑을 살짝 봐요.
1: 네.
0: 거기가 굉장히 유죄 파트예요.
1: 아 밑을 보는 것이 도대체 어디를 보는 것이냐.
0: 일단 김명희님께 선물 줘야 되고
1: 네네.
0: 우리만 그 난 너무 다행인 게 난 네. 내가 너무 주책맞게 왜 그러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네. 장선홍님도 저도 요새 맨날 뜨는데 북부대공. 그러니까 북부대공 설명 좀 해줘봐요.
1: 북부대공이 그 우리가 이제 로맨스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북부대공이라고 이제 북부에서 오니까 추우니까 막 이렇게 엄청 수트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막 무스탄 이런 거 걸쳐 입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광적으로 주인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들을 북부대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무대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찰떡이라서 한번 뒤집어 놨었다. 근데 이제는 남부대공까지 이르렀다. 옷을
0: 왜 남? 아.
1: 아주 동남아 이런 지역에서 옷을 이제 더운 지역에서 아주 허락의 옷을 입고 나와서도 기어이 홀려냈다. 그는 대공이다.
0: 대공.
1: 예. 박희림 님도 최산 씨 알고리즘 진짜 계속 뜬다고. 이것은 전 국민적인 전 세계적인 지금 여파가 되었다라고.
0: 아, 이게 예. 그래서 나만 혼자 약간 뭔가 근데 그 영상이 나를 예. 뭔가 이 죄짓게 만드는 느낌을 그러니까, 주거든요. 그,

0: 아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다라고.
1: 아니, 아니 그것보다는 좀 더
0: 적용했었는데. 네, 아, 죄송해요.
1: 뭔가 뭔가 내가 이 감정을 느낀 걸 네. 박상영 작가한테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네. 다행히 또 댓글 모든 분들이
0: 모두가 그런 감정을 느꼈나 봐요.
1: 회개를.
0: 네네.
1: 자. 아무튼 그래서 한번 꼭 모시면 좋겠는데 이분들 거의 해외 활동만 해서.

0: 어, 안 되겠지. 같은 뭐 사람 다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예.
0: 박상영은 부를 수 있는. 박상영도 북부대공 느낌 약간
1: 북부의 느낌.
0: 북부곰.
1: 북방계의 상임이.
0: 북방대공 느낌 예. 있는데. 그 춤이라도 좀 쳐주실래요? 대신?
2: 방송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연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0: 아, 예, 예. 그러면은 톨스토이로 시작했는데 네. 북부대공 최산, 80s 최산으로 끝났는데
1: 이어지긴 해요. 왜냐면 톨스토이도 북부에 살기 때문에
0: 예,
1: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0: 아, 예?
1: 이게 수미 쌍관적 구조라고 하죠. 우리가 문학적으로.
0: 근데 예. 그거를 너무 쌍관이라고 발음하시는 게 너무 조금
1: 아니, 표준어. 네. 수미 아, 쌍관.
0: 너무 갑자기 시옷이 세 개 같았어요.
1: 네네. 알겠습니다.
0: 아무튼.
1: 자, 우리 부엉이들이 어떻게 네. 이 소설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듣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원하시는 소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밤 홈페이지 절찬리 상영 중 게시판도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0: 오늘 이제 별 얘기 다 하면서
1: 네.
0: 상영 작가님 보내드릴 시간 맞습니다. 네. 이 노래 들어야죠.
1: 이 노래 꼭 들어야 됩니다.
0: 80s의 Bad. 들으면서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근데 바드라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0: 아 그래요?
1: 바드. 네, 들어보세요. 바드. 네.
0: 나는 그 가사 그 기억도 안 나. 그냥 그 농구공 튀기는 춤만 생각날 뿐이야.
1: 들어보세요. 네, 빨리 들으세요.
0: 오케이.

0: 잘했다라 해보세요.
1: 4만원
0: 회계관리
2: 4만원
0: 재고관리
3: 4만원
0: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6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8792님이요. 저 별밤 듣는 재미로 살아요. 달리면서 듣는데 별밤 때문에 오늘 페이스 조절 완전 실패했어요. 아, 성공했네요. 아, 저는 저야말로 오늘 뭔가 1, 2, 3, 4부 각 부에서 다 다른 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조각의 김이나였던 것 같고요. 김과 이와 나와 뭐 어쩌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아일의 Summer Lovers 듣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데뷔 초 슬럼프나 기복이 찾아올 때마다 무슨 일이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다 먹어치우듯이 소화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죠. 국밥이 뜨겁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수도 없잖아요. 한 숟갈씩 떠먹다 보면 결국 한 그릇을 비우게 되듯 힘든 일도 내 방식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장마입니다. 날이 꿉꿉하고 캄캄하죠?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햇빛을 쐬어주고 시원한 바람도 주고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자꾸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렇게 나와 조금씩 친해지다 보면 마음의 먹구름도 거칠 거예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여러분의 맑은 부적 성한빈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제로베이스원의 필더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디에서 냥디로 돌아온 여러분의 멜로멜로한 남자 성화민입니다. 많은 우리 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2주차 첫날인 오늘 야간 자율학습은 특별히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예쁜 제로즈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성화민 보고 싶었던 사람 소리 질러! 좀 작은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소리 질러! 여러분들 감사해요. 또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예쁜이들 중에 누가 날씨 요정이었는지 지금 비가 싹 그쳤습니다. 근데 또 그만하게 또 많이 습한 것 같은데 이렇게 습한 날에도 진짜 이렇게 성한빈, 냥디, 오늘 냥디죠? 냥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냥.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저도 되게 행복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 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청량하게 입고 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 네, OOTD? 와~ 오늘 저번 주에는 햄디였는데 이번 주 냥디와 한번 재밌게 오늘 놀아봅시다. 자, 그리고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이렇게 직접 제가 원래 요 위층에서 녹음하고 생방송만 했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직접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약간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성한빈과 꽉꽉 채워봅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자, 그럼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으니까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와서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질문이 이거였죠.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 얼마나 본인을 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저도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겠는 모습들도 많고 이렇게 해가 거듭날수록 모르던 저의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100% 알기에는 좀 아직 멀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문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냥디가 왔다. 드디어 세상이 옳게 돌아간다. 오직 냥디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냥디가 좋아요? 햄디가 좋아요? 햄햄햄 냥냥냥. 잠깐만요. 그러면 햄디 좋다. 오, 냥디가 좋다. 오늘은 냥디파들이 많이, 아니 뭐냐, 냥빈파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그러면 냥디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226님께서 냥디가 왔다는 이미 읽었고요. 7796님께서 냥디 너무 청량해서 사이다 마신 것 같아요. 꿉꿉파 완전 제로. 또 제가 제로베이스원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맑음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3320님께서 친친 너무 좋다. 다음 주에도 하자. 멍디로 와. 혹시나 다음 기회가 된다면 멍디로 한번 돌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1768님께서 확실히 오픈 스튜디오라서 그런지 냥디가 더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다. 한빈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이 감정 너무나도 좋은 거야. 오늘도 라디오도 화이팅. 바보 냥디 사랑해. 질문, 왜 바보 냥디죠? 그냥 냥디가 아니라? 보바빈한의 이은 바보 냥디. 바보는 아닐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하면 좋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야간 자율학습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출석 타임, 하루 언박싱, 추천곡 소개, 반말 토크 이어지고요. 제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실시간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몇 번이죠, 여러분? 오, 역시 똑똑해요. 자,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 냥디가 직접 냥자국 남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자, 저번 주에 이 출석을 부르다가 깜짝 놀랐는데 약간 그 뭐라 하죠? 되게 간장공장 공장장 이런 느낌으로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닉네임이든지 제가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벌써 위태로운데요. 출석 부를게요. 자,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출석 부를게요. 먼저 0번 성한빈 아잉. 자, 그리고 1번 쉿, 다들 조용히 해. 나의 아기 고양이 오늘 DJ하니까 다들 골골송 경청해줘. 우린 양빈이 오늘도 그루밍 열심히 하고 왔네. 2시간 재밌게 놀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2번 안녕하세요, 고양이 왕국에서 온 성한빈 왕자입니다. 안녕. 자, 3번 와우, 사람 인생이 왜 긴 줄 알아? 햄디 보라고 긴 거야. 사람이 왜 눈이 있는 줄 알아? 햄디 보라고 있는 거야. 사람이 왜 눈물샘이 있는 줄 알아? 햄디 얼굴 보고 감동받으라고 있는 거야. 사람이 왜 귀가 있는 줄 알아? 햄디 목소리 듣고 녹아내리라고 있는 거야. 햄디 한빈아 오늘도 화이팅님. 오늘 냥디인데. 4번 자, 한빈이는 귀여운 척하니라 그냥 한빈이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귀여운 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한빈이도 힘들어. 흥흥니. 자, 5번 안녕하세요, 고양이 왕국에서 온 왕자 성한빈입니다. 안녕. 더블 체크하셨네. 출석. 6번 오늘 성한빈 보자마자 놀라서 제습기 내다버림. 에어컨도 내다버림. 인간 제습기, 인간 에어컨 우리 집에 빨리 틀어야겠다니. 자, 7번 오늘부터 냥디지만 저는 사실 햄스터입니다. 햄빈 야호. 아, 햄빈 야호 이렇게 해야 된다. 자, 8번 누나 뭐해? 왜 내 연락 안 봐? 누나 안 바쁘잖아. 누나 나한테 질렸어? 누나는 이제 나 안 보고 싶어? 누나가 좋다면서 누나가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나

0: 버릴 거야? 누나 나 안 버린다면서 왜 거짓말해? 누나 나 지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님. 자, 9번 여기서 나가려고 합니다. 성한빈을 더 이상 보겠습니다. 성한빈이 남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성한빈을 사랑하는 심장을 찢어내려 합니다. 참고로 본 문자는 성한빈 군으로부터의 의뢰로 작성되었습니다. 님. 자, 마지막 10번. 아니 나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러 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선생님이 돈 아깝게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딱 봐도 퍼스널 컬러가 성한빈이라고 성한빈 보러 가야 안색이 확 살아난다고 더 이상 봐줄 게 없으니까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러 왔다. 냥디 오늘도 화이팅님. 자, 이렇게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냥디니까 한 번 더 외칠게요. 냥디 야호. 자,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로 두유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오늘 도착한 하루는 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아파트? 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재빠르게 오픈해보겠습니다. 성한빈의 하루 언박싱. 자, 야식으로 야채 곱창을 자주 추천했었는데 메뉴 추천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야채 곱창을 먹으러 갔어요. 사실 지난주였나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야식으로 야채 곱창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야채 곱창 좋아하세요? 그렇죠. 야채 곱창, 순대 곱창 뭐가 좋아요? 야채 곱창. 그렇죠. 역시 내 사랑. 역시 저도 야채 곱창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의 야채 곱창은 오늘의 야채 곱창이 아니라 오늘의 야식 메뉴 추천은 야채 곱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야채 곱창이 있으면 한 3끼는? 하루 정도는 3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야채 곱창을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자, 그래서 참을 수 없었나요? 양지도 사람이다. 야식으로 드셨나요? 맞아요. 다녀와서 운동했다 안 했다? 운동 안 했다. 그렇지만 운동 틈틈이 잘 하고 있어요. 저의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20님께서 양지 안녕, 내일은 블루베리 농장으로 여름 소풍을 가요. 오! 장마가 오지만 아이들은 재미있게 물총놀이하며 신나게 놀고 올 거예요. 아그들아, 선생님은 쏘지 말아다오. 선생님은 힘들지만 아이들은 재밌으면 됐다.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재밌으면 됐다. 이러고.

하지만 제일 즐기는 건 사실 저였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하죠. 자, 다음에 0922님께서 양디, 오늘 출근 전에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한 장화 신고 장 우산 들고 출근했는데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에 비 한 방울도 안 왔네요. 이게 럭키인가요? 그쵸, 완전 럭키 빈이네요. 또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이 날씨 요정이 없어도 좀 맑은 날이 함께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처럼요.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볼 건데요, 여러분. 제로베이스원의 러닝 투 퓨처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제로베이스원의 러닝 투 퓨처 듣고 왔습니다. 김희진님께서 냥디 이 노래 들으니까 라이브 듣고 싶고 콘서트 가고 싶은데 언제 하는지 살짝만 스포 아닌 스포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저희 우리 제로즈가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던데요. 저희도 요즘 좀 많이 회사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은 요즘 좀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실시간 문자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8626님께서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여행 적금 든 걸로 필리핀 보홀 휴가 가서 보홀에서 라디오 실시간 달렸는데 이번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실시간 달려봅니다. 냥디야호. 그래, 오, 귀여운 비니니를 또 보홀까지 데려가셨네요. 그 심지어 여기에 나 아나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제로즈 나 아나. 자, 5112님께서 냥디, 저는 내일 회사 사람들이랑 제주도로 워크숍 가요. 어색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꿀팁 알려줘요.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일단 이게 사람이면 사실 먼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로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넥타이 되게 멋있으시네요. 아니면 뭐 시계 어디서 사셨어요? 약간 이런 거나 뭐 그런 소소한 스몰 토커들로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은 또 제가 다른 매력을 느끼는 게 적당한 침묵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침묵을 깨지 않으려 노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0566님께서 오늘 한빈이 보려고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가려고 했는데 양꼬치 1시간 웨이팅하느라 한빈이 보러 못 갔어. 미안해. 근데 양꼬치는 너무 맛있더라. 양꼬치 맛있으면 됐죠. 우리 제로즈의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또 서운하지 않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근데 양꼬치 가 저보다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성한빈 양꼬치까지 하나 사오기. 그러면 제가 받을게요. 오케이. 자, 7485님께서 양디 오늘 유독 더 신나 보여요. 역시 제로즈가 퍼커리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뭔가 이런 사람의 마음은 못 속이나 봐요. 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빨리 다 하나. 자, 그 다음에 0059님께서 냥디야, 냥디는 추루 좋아해? 열빙어 좋아해? 연어 좋아해? 아니면 나 좋아해? 너 좋아하죠? 열빙어가 뭐예요? 추루는 아는데 연어랑 열빙어가 고양이들 먹는 생... 아... 오늘은 냥디니까 저 열빙어 좋아합니다. 열빙어 이거 맞나? 4942님께서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먹을까 말까? 과거의 나를 배신하지 말자. 5분 뒤 냉장고 열었는데 케이크 절 보더라고요. 그래서 배신 안 당하려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무슨 케이크는 죄가 없잖아요. 그죠? 케이크는 죄가 없는데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면 진짜 배가 너무 고픈데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양치를 먼저 하세요. 그냥 아 배고파 하는 생각 들을 때 그냥 화장실로 가세요. 그러면 양치하고 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아니면 하루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저의 야채곱창처럼. 7183님께서 여기저기서 오늘 실수투성이었는데 냥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네요. 오늘도 화이팅. 제가 언제나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잠시만요. 이건가? 여기다. 됐다. 0082님께서 냥디 보러 지금 뛰어오세요. 지금 오세요. 근데 오늘 많이 습해서 많이 더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밖에 외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진짜. 9046님께서 가든 왔다 냥디함. 오! 9046님 계세요? 너무 많이 듣는데 소 여러 명이 아닐 텐데. 자, 8897님께서 냥디 피지컬이 미쳤다. 너무 멋있어요. 꺄. 감사합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추천곡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고마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가셨나?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 야간 자율학습. 흐름을 바꿔봅니다. 몰래 몰래 조용조용. 지금은 야자시간. 오늘은 가든에 저와 야자메이트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저와 마음 맞는 친구들이 많으면 제가 닭갈비 장군으로서 본분을 다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여러분 닭갈비 좋아하세요?
3: 네!
2: 닭갈비 좋아하세요?
3: 네!
2: 혹시 그럼

0: 저랑 야자 빼고 닭갈비 먹으러 갈래요? 좋습니다. 근데 닭갈비는 우리 제로즈가 사주는 걸로. 자, 다음에 진짜 가기로 하고 오늘은 대신 다른 귀여운 일탈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저의 노래 추천인데요. 야자 시간에 몰래 같이 들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좋은 노래들 오늘 제가 열심히 선곡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빠밤. 장마철에도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노래. 빠밤빰빰. 장마철 습기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불쾌함이 또 없죠. 그런 와중에 오늘 가든에 와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7020님께서 양디, 양디는 장마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저는 장마일 때는 꿀꿀해지기도 하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해요. 양디적 사고, 긍정 파워가 필요해요. 이제 저도 장마철에 이제 무대하고 나면 막 땀도 나고 엄청 습하고 이러면 되게 몸이 코팅된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이렇게 누적이 쌓인 걸 집 가서 샤워할 때 약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누적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 불쾌함의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얼른 집 가서 샤워로 날려버려야겠다. 약간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복을 좀 더 행복의 기억을 약간 축적해서 진짜 샤워했을 때 더 개운하게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지님께서 저요, 제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닭갈비 사드릴게요. 저요 라고 해주셨네요. 많이 먹으라님께서 닭갈비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닭갈비 추천했을 때 반응이 썩 그렇게 막 엄청 우와 이런 호호 반응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닭갈비 진짜 좋아하세요?
1: 네.
0: 진짜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역조공 닭갈비? 나쁘지 않죠? 제가 추진해볼게요. 이사모예님께서 제가 사줄 테니 닭갈비 먹으러 가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주제입니다. 굽굽한 장마철 양지는 띵곡꾹꾹이로 갈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습하고 꿉꿉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뽀송뽀송 상쾌해 따뜻한 밤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막 제습기가 될 음악들을 골라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제가 선곡한 첫 번째 곡은요, 리센느의 데자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구나. 리센느의 데자부라는 노래를 제가 활동기 때 아마 이렇게 흘러들었었는데 엄청 청량하고 근데 또 몽환적인 느낌을 가져다 줘서 좀 요즘같이 꿉꿉할 때 되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노래일 것 같아서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여러분도 감상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센느의 데자부.

리센네의 데자부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죠?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그런 청량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6501님께서 오늘 첫 추천곡부터 너무 좋아요. 양디플리 훔쳐오고 싶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뭔가 저의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는 순간이 와서 더 좀 저한테도 재밌는 것 같아요. K님께서 양디 K-POP기 가지고 있어서 추천곡 다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K-POP 아니더라도 제가 뒤에 추천하는 노래들 있어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또 맞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백지영님께서 노래 좋네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에 맞게 좀 약간 산들산들한 느낌으로 가져온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이따가도 나오는 추천곡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3811님께서 저번에 냥디가 챌린지 했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아 제가 챌린지 했었구나. 그때 사실 냥디 춤추는 거 보느라 음악에 집중을 못했었거든요. 습도 0% 됐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왜 내가 계속 이게 나오지 했었는데 제가 챌린지를 했었구나. M카운트다운 MC 할 때 저도 모르고 있던, 저도 약간 까먹고 있던 기억을 되살려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억이 났네요. 8073님께서 양빈이 DJ 너무 잘한다. 듣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목소리인 것 같아. 내 제습제는 그 어떤 노래보다 성한빈 목소리. 자, 그렇다고 하시면 너튜브에 성한빈 프리텐더 커버 한번 듣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민성님께서 믿고 듣는 양디 추천곡,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파밍해 갈게. 좋은 곡들 많이 파밍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이따가 있을 노래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66님께서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한빈이는 여름에 시원한 물로 씻어요? 따뜻한 물로 씻어요? 여름엔 역시 찬물이지. 저는 보통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운동하고 갈 때가 많아서 찬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물로 샤워하고 조금 몸을 차갑게 하고 자야 좀 더 숙면에 빨리 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간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여러분들 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박근습해도 우린 뽀송할 거야, 장마철 극복 노래고요. 제가 선곡해온 다음 곡은 바로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양디 참기 인정? 제가 최근에 들었었는데요. 원래 이 원곡을 알고 있었는데 또 새롭게 들으니까 너무 신선해서 제가 요즘 좀 자주 듣고 있는 태연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태연의 만찬가.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여러분의 냥디 DJ 성한빈이었고요. 태연의 만찬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습기가 날아갔나요 여러분? 손으로는 네 하는데 곡 이렇게 엄청 힘들어 보여. 어떻게 이시연님께서 가든 너무 재밌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빠르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7118님께서 냥디 원래 NCT 선배님들 노래만 듣는 거 아니었냐고요. 사실 추천곡에 좀 많이 넣을까 했다가 평소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좀 새로운 노래들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한 곡 정도 추가할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귤 망고 딸기님 또 오셨네요. 저번에 제가 헷갈렸던 한빈이 목소리가 내 만찬이다. 아, 감사합니다. 귤 망고 딸기 저번에 온앤오프 선배님들 이렇게랑 함께 자리했을 때 제가 잘못 오해했던 닉네임이었는데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네요. 0755님께서 요즘 많이 듣는 곡인데 출퇴근할 때 필수, 냥디는 이 노래 언제 많이 들어요? 저는요, 플레이리스트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엮인 게 있거든요. 완전 랜덤으로 틀어주는 거. 그 버튼 누르다가 만약에 이 노래가 나오면 한 곡 그 재생을 한 번 더 눌러요. 그래서 그냥 다른 노래들 듣다가 태연 선배님 만찬가가 나오면 아, 셔플이랑 랜덤 그거구나. 그 한 곡 반복해서 한 세 번 듣고 이제 다른 노래 듣습니다. 자, 수민님께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딱 좋아. 이 기분 너무 완벽해. 그쵸? 지금 저와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재료주 여러분은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오늘의 기억을 되새겨보면 되게 약간 달콤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친친방 선곡표는 재생하는 순간 습한 여름 공기가

뽀송해지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제가 선곡해온 다음 곡은요, 유라와 미고가 피처링한 코스믹보이의 Can I Love 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연습생 때 혼자 숙소 걸어가면서 많이 들었어요. 왠지 몰라요. 근데 그때 걸어가면서 막 그날의 연습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소에 돌아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맑으나 항상 함께했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유라와 미고가 피처링한 코스믹보이의 Can I Love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이고요. 선생님들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코스믹보이의 Can I Love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경민님께서 오 처음 들어본다, 한빈이 덕분에 좋은 노래 알게 됐네, 고마워. 제가 앞으로도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372님께서 플레이리스트 왜 이렇게 잘 짜오는 거야, 정말 냥디 진짜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 저도 2주 동안 햄디 냥디 하면서 약간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골라오는 게 좀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좀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윗 머피님께서 냥디는 음식도 꽂히면 그것만 먹고 노래도 꽂히면 반복해서 듣는 거 보니 제로즈한테 꽂혀서 평생 우리만 좋아하는구나. 내 평생 아이돌은 성한빈, 나한텐 제로즈밖에 없어. 자, 0506님께서 사랑이 뭐라고, 한빈이 추천곡들 평소에 잘 안 듣던 곡들인데 이제는 정말 자주 듣게 됐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따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 뭐 제로즈가 앞에서 갑자기 강아지기 이렇게 하면 강아지기, 고양이, 고양이기,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최대한 많이 많이 해주려고 하는 마음처럼 좀 그런 양방향의 사랑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윤님께서 지금 가든 완전 완전 러브 액츄얼리, 지금 진짜 다들 왜요 이게 무슨,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러브 액츄얼리 제목인데 스케치북 곡을 지금 다음 뭐, 아 그건가? 그 예전에 막 뮤비 찍을 때 오마주 했었던, 아 그래요? 저 못 봤어요. 어떡하지? 지금 청취자분들도 놀라시는 거 아니야? 성한빈 제 러브 액츄얼리를 몰라. 제가 그 이 사진은 봤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죠? 약간 이거 좀 재밌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거. 점액주 야채곱창. 그리고 또 뭐였지? 아, 너무 많다. 제가 나는 바보야, 제로즈만 사랑하는 보바빈 한 누가 7799님께서 세대 차이 느낀다 이렇게 하죠. 응다리 비니 나도 주세요.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습한 장마철에도 마음만큼은 보송보송 산뜻해지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저의 마지막 추천곡 가보겠습니다.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입니다. 약간 되게 봄에 들으면 좋을 노래인데 여름에도 그 봄에 약간의 남은 여운들을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닿는 노래라서 제가 오늘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곡을 끝으로 2부 마지막 추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부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돌아오겠습니다. 무조건 반말 모드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만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문자 보내시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 듣고 산뜻하게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반가워. 나는 성하빈이야. 여기 두 쫑구마 젤리 있는데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넌 뭘 좋아하는데? 너? 자, 30112 보내준 문자도 볼게. 나 제로진 D. 요즘 빠져있는 거 슬랑이 힛. 특히 비누랑 옥수수 슬랑이 크런치. 얘네가 진짜 찐이야. 냥디 비누 슬랑이는 도착했나? 도착했는데 조금 이렇게 막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는 거 말고는 딱히 매력을 못 느끼겠어가지고. 38472 보내줬어. 난 고추가 바삭한 치킨 좋아하는데 한빈이는 무슨 치킨 좋아해? 뭐지? 그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 기름이 뿌려진 올리브 황금

치킨. 올리브 황금 치킨으로 갑시다. 올리브 황금. 이렇게 바꿔서 한번 검색해보면 딱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6139가 보내준 문자 한번 볼게. 사실 요즘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항상 좋아하는 건데 집에서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해. 한빈이는 빗소리 좋아해? 아, 근데 빗소리보다 우리 제로즈 더 좋아하는데? 어, 진짠데? 알았어 알았어, 믿어준다고. 오늘 나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3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자, 그럼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준비했어. 우와. 있잖아, 너 젤리 좋아해? 나는 제로즈 좋아하는데.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한번 가볼게. 나영이가 보내줬는데 제로즈 간빈이 더 좋아해. 아니야 틀렸어. 내가 더 좋아해. 맞지? 내가 더 좋아하지? 아니야? 아닌데 내가 더 좋아하는데? 아닌데 내가 더 사랑하는데? 자, 0613이 보내줬는데 나랑 치킨 취향 같은 거 보니 운명인가봐. 완전 운명. 야호.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운명 야호. 이거 아니야? 밍들밍 볼펜이 없어지긴 했음. 크크크. 어쨌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앵콜 하겠습니다. 자, 볼펜 없어지는 맛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반말 보여줄게. 하나 둘 셋

0: 촉감까지. 아, 부끄럽네요. 자, 9523님, 9523이 보내줬는데 요즘 푹 빠져있는 건 균일가 1900원 회전초밥 먹기. 돈 없는 취준생에게 딱이고 구운 관자초밥이 너무 맛있음. 양디는 이런 가성비 음식점 좋아해? 허! 당연하지. 가성비인데 맛있는 음식점 있으면 지금 당장 플러스챗을 들어가서 나에게 보내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 1943이 보내줬는데 난 요즘 키캡 들고 다니면서 누르고 다니는 거 좋아해. 심신 안정에 좋다. 양디는 불안할 때 하는 습관 있어? 불안할 때? 불안할 때? 숨을 크게 내쉬는 것 같아. 예전에는 불안하면 막 손이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요즘에는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진짜 불안하거나 그럴 때 그냥 후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내뱉으면 그래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나아지는 느낌을 좀 받아서 약간 이렇게 깊은 숨을 내쉴 때가 많아. 6468이 보내줬는데 냥디네 팔자주름 책임져라. 냥디 보면서 귀여워서 계속 웃느라 팔자주름 깊어지는 중. 이왕 웃는 거 더 웃어서 나처럼 이렇게 고양이 소연 만드는 거 어때? 2541이 보내줬는데 원래는 향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양디가 생일파티 때 준 룸스프레이 향 맡고 관심 생겨서 요즘은 이것저것 시향해보면서 내 취향 찾는 게 작은 취미가 됐어. 양디야 고마워. 이렇게 보내줬는데 맞아. 내가 만들어준 룸스프레이 꼭 집에서 내 생각날 때마다 잘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 1960이 보내줬는데 나는 요즘 살얼음 싹 덮여있는 콩국수에 빠져있어. 배고프다. 소금도 살짝 넣지만 설탕 듬뿍 넣은 달달한 콩국수. 올여름 가기 전에 30그릇은 먹을 것 같아. 양지는 콩국수 소금파? 달콤하게 생겨서 설탕 파일 수도. 어? 나는 소금파. 어? 반은 이렇게 반은 아 잠깐 소금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어? 생각보다 많은데? 설탕파. 설탕파 많이 없는데? 그러면 성한빈파. 역시 아주 좋아요. 9159가 보내줬는데 냥디 나는 요즘 파스타 만들기에 빠져있어. 내 것도 만들어주나? 내가 좋아하는 토핑 가득 넣어서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어. 냥디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 닭가슴살 조리하는 건 좋아하긴 하는데 말고는 파기름 파스타 만들 줄 알아요. 알아. 파기름 파스타랑 간장국수? 김치볶음밥? 이 정도면 사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리? 요리는 나랑 거리가 좀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가 그때 간장국수 501인분 해줄 거라는 거 기억하고 있지. 진짜 역조공 날만 기다리고 있는다. 2358이 보내줬는데 콩국수 소금파 맞잖아. 콩국수는 소금이죠. 소금이지. 아, 저기서 우 이렇게. 아니야, 소금이야. 2309, 파기름 파스타는 모르겠고 나는 고추기름 샐러드 좋아해. 다른 사람들은 마라샹궈라고도 하더라. 고추기름 샐러드? 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오, 마라샹궈? 마라샹궈 맛있죠. 테린이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밈이에요? 마라샹궈? 아니지? 테리님께서 야채 곱창 주문하고 난 야채만 먹을게. 곱창은 다 양디한테 줄게. 약간 그건가?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 두 개 다 양보하네? 근데 나는 우리 제로즈한테 닭다리 두 개 다 양보할 수 있어. 뻥이야. 아니야, 진짜로. 진짜야. 6468이 보내줬는데 요새 촉촉한 노란 치즈 과자에 빠져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양디 먹어봤어? 맛있는데. 촉촉한 노란 과자 치즈? 노란 치즈 과자? 촉촉한 노란 치즈 과자가 뭐예요? 뭐야? 화이치? 화이팅? 치땡칩? 몰라요. 몰라. 이게 뭐지? 황치땡.
1: 황치즈.
0: 화내지 마. 황치땡치. 이런 게 뭐예요?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 초코 맛이 원래 있지 않았나? 아 그거 맛이 다른 거구나. 이거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왠지 내일 일정할 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계속해서 질문 기다릴게. 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보내줘도 좋고.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까? 성한빈의 챔피언. 우와.

성한빈의 챔피언 듣고 왔어. 호. 고마워. 문자 더 만나볼게. 1226님이 보내줬어. 챔피언 진짜 내 러닝송인데 진심 이거 들으면서 달리면 엄청 힘이 생겨. 약간 우리 제로베이스는 크러쉬와 같은 그런 느낌처럼 전투력이 필요할 때, 전투력이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은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면 딱 좋지 않을까. 현수정이 보내줬는데 난 요새 시간 날 때마다 해안도로 드라이브해. 제주도 사니까 이게 너무 좋아. 제주도는 진짜 그렇게 해안도로 달리는 게 진짜 낭만인데 나도 하고 싶다. 16071이 보내줬는데 왕자님 속세에 모르는 거 투성이시다.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줘. 진짜 몰라. 송다은이 보내줬는데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난 여전히 젤리 얼려 먹는 거 좋아해. 왜 유행? 이것도 유행이었나? 젤리 얼려 먹... 또 몰랐나 보다. 얼먹... 얼려... 얼먹은 알지? 얼려 먹기. 7796이 보내줬는데 냥디의 제로즈 사랑이 눈에 보인다.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 있는 제로즈 부러워. 내 사랑 느끼고 있는 제로즈 소리 질러! 아, 오늘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날씨가 너무 습한데도 이렇게 많이 와줘가지고 진짜 뭔가 이렇게 어깨가 너무 올라가는데 아 어깨 좀 내려야겠다. 자, 6255님이 보내줬어. 한빈아, 너 오늘 너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알바 대타하느라 못 갔어. 너무 속상해. 갔으면 한빈이를 보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중. 아,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6255라고 해야겠네. 이름이 없어서. 625 보고 있나? 편의점 알바 화이팅하고 사랑해. 0604가 보내줬는데 양디는 삼겹살에 물냉, 비냉, 된장, 김치,

0: 아, 어렵다. 세계의 밸런스 게임. 삼겹살에 물냉된지.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이거 반반 나뉘나 보다. 물냉, 비냉. 와, 엄청 많아. 헉, 반반이다. 그러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 좀 많은 걸로 골라서 답변하려고 했는데 둘 다 반반 나와서 저의 추천은 물냉 된지. 완전 추천. 그리고 삼겹살에는 물냉 비냉 된지 김치가 아니라 김치죠. 김치 삼겹살. 그치 그치. 그럼 양디가 생각하는 삼겹살 최고의 조합은? 일단 그 가게에 김치가 무조건 맛있어야 되고, 안 익은 김치 안 되고, 조금 신 김치에다가, 아 벌써 맛있겠다, 콩나물 있어야 되고, 된장찌개, 그리고 뭐지? 아! 물냉! 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후식으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뭐 차 한 잔이나 하는 게 딱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 1449가 보내줬는데, 난 모든 말랑이가 질렸어. 이제 냥디 말랑이가 필요해. 어? 그럼 두쫑쿠 포즈 한번 해야겠다. 두쫑쿠.
1: 맥주 사러 가?
0: 어? 다 어디 가? 미시쿠키 레이나가 보내줬는데, 뭘 모르네 라고. 어? 뭘 모른다는 거지? 그 목적어가 뭐지? 아 삼겹살! 어? 최고의 조합인데? 아니야, 내가 추천해준 거 먹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오리니가 보내줬는데, 어? 여기? 양디는 2026년이 지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섬광 음원 내기. 근데 단독으로 성광만 내기엔 좀 아쉽지 않을까?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까? NCT 도재정의 퍼퓸. 춤추네.

보내줬는데 퍼퓸 레전드지. 무대 영상 아직도 보는데 직접 해주다니 성함이 사랑해. 맞아, 작년 오, 재작년이었나 스페셜 무대로 퍼퓸을 했었는데 아, 그 영상을 나도 가끔 아직도 좀 찾아보는 것 같아. 이렇게 헤헤가 보내줬는데 가든 안 가길 잘했다. 나 저기 있었으면 이미 기절했음. 뷰뷰뷰뷰뷰뷰. 근데 왜 뷰뷰뷰뷰뷰뷰. 오오이사가 보내줬는데 오늘처럼 습하고 더운 여름 한빈이는 이열치열 맵고 뜨거운 음식이 좋아? 아니면 살얼음 동동 시원한 면이 좋아? 아, 원래는 좀 맵고 뜨거운 음식 좋아했는데 이게 오늘 같은 날씨에는 무조건 살얼음 동동 시원한 면을 먹어야 돼. 그래, 자기 전에는 찬 음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전에 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좀 일상생활 할 때는 시원한 거 먹는 거 추천합니다. 아해 이선혜가 보내줬는데 배고파서 낭디가 추천해준 양치 해봤는데 난 안 될 것 같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사실 나도 가끔 그래. 약간 그치만 만약에 야식을 먹었다 그러면 집까지 오는 길을 좀 걸어오거나 약간 그런 것만 해도 좀 뭔가 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면은 야식이 그렇게 뭔가 데미지가 크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38871이 보내줬는데 내가 요즘 푹 빠져있는 건 블로그 작성하기야. 한빈이 보러 다녀온 이야기들이나 여행 다녀온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작성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어.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이랑 이런 방식으로 교류도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럼 한빈이가 요즘 푹 빠져있는 건 뭐야? 운동 빼고? 운동 빼고 푹 빠져있는 거 제로지? 제로지랑 요즘 푹 빠져있는 거? 뭔가 맛집 찾기?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거는 사실 똑같긴 한데 뭐 식단이나 뭐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시켜먹는 거나 다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딱 조금 괜찮은 날이다 하루 정도 이렇게 먹어도 된다 하는 날이 있으면 바로 이제 튀어서 갈 그런 맛집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 사실 내가 그렇게 맛집 타율이 좋지 않아서 내 추천 맛집보다는 천안 맛집은 확실히 아는데 이 서울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서울 맛집 우리 제로즈가 추천해 주는 걸로 하게 할게. 지지가 보내줬는데 양치 다이어트 하다가 치약에 맛들리면 어떡해. 근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자, 김은영이 보내줬는데 양디랑 가든 친구들 겨울, 5월, 여름 하나, 둘, 셋, 겨울. 근데 아마 이거를 겨울 했으면 하나, 둘, 셋, 여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여름 안 와서 완전 겨울. 그치만 또 우리가 모든 시작을 뭐 우리 팀 결성도 그렇고 제로즈 생일도 그렇고 우리 데뷔도 그렇고 얼마 안 남은 우리 데뷔일도 그렇고 다 여름에 했어서 좀 최대한 좋은 기억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중이지. 맞아. 8660이 보내줬는데 나는 가든 아니어서 너무 슬퍼. 나 지금 집 비둘기야. 구구구구. 저번에 무슨 애교 있었는데? 뭐였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거 죄송합니다. 아, 비둘기 애교 맞다. 5927이 보내줬는데 고등학생인데 아직 시험 안 끝나서 스카에서 친친 듣고 있어. 그래서 진짜 자습제고 노는 기분이야. 내일이 마지막 시험인데 따끔한 잔소리 한마디랑 응원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 따끔한 잔소리를 한마디 해주자면 오늘 끝나고 가서 푹 자야 돼. 나의 따끔한 잔소리였고 응원 한마디는 아까도 그 스케치북에 적어준 학생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줘서 고맙고 준비한 만큼만 보여주자. 더하면 긴장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공부했는데 만약에 공부를 100% 중에 한 70%밖에 못한 것 같아. 그럼 한 70점 맞아도 뭐라 해야 될까? 순방? 약간 다행이다. 그 정도 잘했다. 약간 요 정도로 좀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 7631이 보내줬는데 나도 내 시험인데 냥디 보러 왔다.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고마워. 자, 이제 이 문자를 끝으로 야자 종칠 시간이래. 아쉽지만 아직 하교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우리 다시 예의 차려서 우린 노래 듣고 4부 급식실에서 만나기로 하자. 오, 제로베이스원의 탑5 듣고 올게. 이따 봐. Last night, made a list of my top 5. Top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한빈이 이목구비가 아니라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은 양디 데뷔 기념 자체 미션과 함께 퀴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양이 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에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고양초등학교.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도대체 고양초 어린이들은 또 무엇을 먹는 고양? 자, 7월 7일 화요일 내일 고양초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기장밥, 참치김치찌개, 달걀찜, 열무김치, 아이스 망고스틱, 그리고 이것인데요. 오늘의 문제.

바밤. 고양시 고양초 어린이들의 점심 메뉴 중 이것에 들어갈 음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중식 대표 요리 중 하나인데요. 새우튀김에 케첩, 두반장을 넣어 만든 칠리소스를 곁들여 먹는 요리.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칠리 깐초새우. 아, 깐초가 아니라 칠리 깐쇼새우. 2번 군만두. 자, 정답 보냈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몇 번이라고요? 맞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한 명, 행운의 럭키 한 명을 뽑아서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다 핸드폰 키세요. 자,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가족, 고향 친척 등등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아이들의 김미델 러브 듣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전 저녁 6시 미니 9집 We Made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라틴 팝 느낌이 확 들죠.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순간의 갈증 같은 사랑을 그린 곡이라고 하는데요. 시선과 촉감 그리고 온도처럼 번지는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다시 들을 땐 가사에 집중해봐도 좋겠죠?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오늘 정답은 칠리 깐초새우가 아닌 1번 칠리 깐쇼새우였습니다. 내일 고향초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기장밥, 참치김치찌개, 달걀찜, 열무김치, 아이스 망고스틱, 그리고 칠리 깐쇼새우. 오, 칠리 깐쇼새우 왜 깐초라고 했지? 칠리 깐쇼새우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달걀찜이랑 아 근데 또 여름에 맞게 또 고향초가 센스있게 아이스 망고스틱까지 넣으셨네요. 오늘의 급식 메뉴 저는 이 중에서는 달걀찜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칠리 깐슈새우 그 다음에 아이스 망고스틱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8073님께서 한빈이는 짬뽕파야 짜장면파야? 나는 오늘부터 한빈이 좋아하는 거 최애 메뉴로 바꿀래. 저는 짬뽕파예요. 오! 짬뽕 좋아하는 사람. 오!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오! 볶음밥 좋아하는 사람. 두쫑구 성함인 좋아하는 사람. 성함이 잘한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본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5925님 축하합니다. 네. 자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정답 1번 저 지금 가든인데요. 오 가든인데요. 가든 같이 온 어린이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925님 어디 계세요? 아니 헷갈리게 이게 너무 많이 드시는데 손을 일단 축하드려요. 예. 맛있게 드시고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친구들이랑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6602님께서 친구랑 전화하기로 했는데 다른 핑계 대고 그냥 냥디 보고 있어요. 친구야 미안. 근데 냥디도 친구랑 전화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한 번 전화하면 한 2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전화보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또 잠깐 일본에 이제 이벤트를 다녀왔었는데 건욱이랑 한 3시간 얘기했나? 엄청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정지혜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 예쁘게 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생각보다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냥디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 뭐라고 생각해요? 본래 나 자신이 제일 나다운 나일 때가 가장 빛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 막 힘든 상황에서도 엄청 웃고 뭐 지금도 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본래 제 것들을 보여드릴 때가 가장 편안하고 또 좋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회상을 해보면서 이랬을 때 뭔가 좀 예의에 어긋나는구나 아니면 이랬을 때 이 방법은 좀 옳지 않았던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더 돌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나 자신이 나다울 때 제일 멋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니님께서 냥디님 저 설거지 미루고 있었는데 냥디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까 완전 즐겁게 빨리 끝냈어요. 기분 좋다 헤헤 고마워요. 헤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올인이 많네요. 헤헤 여러분들도 같이 해줄 수 있어요? 헤헤 이런 거 시켜서 미안해요. 1275님께서 오늘 저녁 근무하면서 병원쌤들이랑 열무 비빔국수랑 열무 비빔밥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쵸 여름에는 벌써 배고프다. 냉콩국수 그리고 열무 비빔국수 먹으면 진짜 이
무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24시간 하는 데 없나? 열무 비빔국수? 우리 어린이 데리고 단체로 회식 가게? 아, 근데 진짜 열무 국수 같은 그런 시원한 음식 파는 24시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신다면 플러스챗으로 보내세요. 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플러스챗으로 한 번만 보내세요. 자, 2752님께서 양디 보러 2시간 반 걸려서 가든 왔어요. 2시간 반? 끝나고 친구들이랑 걸스나잇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끼리 먹을 점액추 추천해주세요. 야채 곱창? 야채 곱창 무쇠 같죠? 왜 우야? 야채 곱창이랑 아니면 열무국수 아신다고 했으니까 열무국수 시원한 곳 콩국수집?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아, 요즘 또 밀키트 잘 나오니까 밀키트로 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왔는데요. 오마이걸의 심해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얼마 전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 어릴 때처럼 신나게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귀가 잠길 정도로 물속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잊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물과 가깝게 지냈었는데 새우등뜨기나 가만히 누워 둥둥 떠있는 누워뜨기를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었다. 아마도 조용하면서도 작은 소리들이 들리는 먹먹한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때 느꼈던 편안함을 시간이 훌쩍 지나 어른이 되고

떠올리고 나니 어린 시절에 두고 온 기억을 하나 챙겨온 듯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어린 시절의 일상이 지금의 나에게 이런 작은 행복이 되다니.

선셋 롤러코스터의 마이 진지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바로 저의 일기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물에 들어갔다 오는 일이 있어서 어릴 때 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좀 없어 보여도 이런 생존 수영하고 뭐 새우등 뜨기 아니면 이렇게 누워뜨기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했어서 그냥 물속에서 그렇게 둥둥 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안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좀 그런 걸 좋아했더라고요. 잠깐 좀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0: 그래서 좀 어린 시절에 두고 온 저의 그런 편안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온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행복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는 길에 이제 물론 성한빈 이렇게 찍은 거 많이 봐야겠지만 다 보고 나신 후에 이제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뭘 좋아했을까? 뭘 했을 때 내가 편안한 걸 편안함을 느끼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잘 챙겨야 또 더 이제 성한빈도 더 좋아할 수 있고 성한빈인 저도 저를 좀 더 잘 챙겨야 우리 제로즈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한번 좀 행복한 오랜만에 살짝 진지 타임 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워서 잘 안 들리시죠? 제 말이 이렇게 먹먹하게 잠기는 느낌? 아 그쵸? 성한빈 어린이는 그게 왜 좋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어린이의 마음이었나 봐요. 나 수영 잘하는데 이러고 누워있게 하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생각이 났나 봐요. 무려 한 제가 이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던 게 7세였으니까 거의 20년 전? 19년 전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동심과 좀 어린 시절에 뭘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19님께서 수속성 고양이 냥디 너무 귀여워요. 일상 속에서 행복 찾는 한빈이를 너무 사랑해요. 맞습니다. 좀 행복을 찾을 때 좀 멀리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담소 나누는 소소한 시간, 그냥 굿모닝 굿나잇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쌓여서 좀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받습니다. 사랑해요. 자, 이렇게 교환일기 이렇게 2주 동안 저희 일기도 교환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되게 새로운 시간이 됐나요?
1: 네.
0: 저의 생각이 좀 더 가까워졌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집 갈 때 가시기 전에 꼭 아이스크림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시원한 간장국수 501인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럴 수가 없어서 소소하게라도 아이스크림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진짜 궂은 날씨에도 자리 지켜준 우리 제로지이자 올인이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그쵸? 날씨만 아니었으면 한 100배로 즐거웠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계속 저랑 아이콘택 할 때 활짝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에너지 많이 얻고 갑니다. 자, 4727님께서 가든 스튜디오 어항이어도 너무 재밌어요. 또 해줘요. 냥디 고정 드가자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래서 내일도 성한빈의 친친방이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손동표씨와 우리끼리 하는 날이니까 내일도 많이 놀러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끝곡 제로베이스원의 I know you know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도 슬퍼요 이 노래.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명혜승,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그리고 DJ 햄디였다가 오늘 냥디가 된 성한빈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제로 사랑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니 모란디의 노래죠. 인 지노키오 다테,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다큐멘터리 애니 오더 마에스트로의 한 장면과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20년 7월 6일, 이제 막 어제가 된 7월 6일이 엔니오 모리꼬네가 세상을 떠난 날이죠. 향년 91세였고 이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시간이 좀 실감이 안 되는 게,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은 늘 곁에 있으니까 벌써 6년이나 됐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엔니오 모리꼬네에 대한 다큐,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연출을 한, 그러니까 시네마 천국, 말레나 뭐 이런 영화를 함께 작업한 콤비죠. 엔니오 모리꼬네 영혼의 단짝이라고 해도 좋을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직접 연출을 한 다큐멘터리. 내용이 아주 충실해요. 그래서 엔니오 모리꼬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 작품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란 말은 또 어폐가 좀 있을 수 있네요. 꽤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그 다큐를 보면서 제가 새롭게 좀 알게 된 게, 저 역시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꼬네 외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 다큐에서 가르쳐준 게, 영화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엄청나게 바쁘게 불려다닌 편곡자였다는 사실, 그걸 그 다큐가 가르쳐주었어요. 우리가 보통 깐초네라고 부르는, 발음은 깐소네에 가까운데 우리는 왜 깐초네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어쨌든 그 수많은 대중가요의 편곡이 엔니오 모리꼬네의 솜씨였다, 이 다큐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영화 기생충에서 남궁현자 선생님의 집에 그 지하실에 살던 부부가 이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들 앞에는 송강호 씨네 가족이 무릎을 꿇고 있고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인 지노키오 다테라는 노래라서 기생충 덕분에 우리에게는 더 친숙해진 이 노래 역시 엔니오 모리꼬네가 편곡을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걸 자니 모란디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대목을 들려드렸어요. 그전에는 작곡자 또 음반 프로듀서의 인터뷰도 함께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처음에 엔니오 모리꼬네가 편곡을 해왔을 때 계속 아 이거 아닌데 라고 했대요. 작곡자하고 프로듀서가. 그 이유가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멜로야, 너무 로맨틱해. 그래서 다 좀 거절을 하고 좀 새로 좀 해봐 라고 했더니 엔니오 모리꼬네가 결국 좀 짜증이 나서 화를 내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편곡을 해서 들고 오면서 악보를 집어던졌어요.

0: 던졌다고 하죠. 이 거지 같은 거, 이 쓰레기 같은 거, 자 가져가 이러면서 옜다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엔뉴 모리꼬네 마음에 안 들지만 어디 한번 들어보라면서 그 음악을 처음 들려주던 순간을 잔니 모란디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래 바로 이거다. 엔뉴 모리꼬네는 정말 싫어했던 편곡인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된 거죠. 작품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마치 엔뉴 모리꼬네가 직접 잔니 모란디 앞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해놨어요. 엔뉴 모리꼬네의 그 표정을 중간중간 인서트로 넣었는데 아 그게 너무 멋있어요. 봤니? 내가 뭐 이런 걸 못해서 그동안 안 한 줄 알아?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었지만 니들이 이걸 원한다니까 내가 그냥 해줬다 하는 그 눈빛이 와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여유 가득한 그 표정이 함께 담겨있는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기생충 덕분에 알게 된 이 노래 역시 엔니오 모리꼬네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편곡된 노래였다는 거 다큐멘터리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가 가르쳐준 그 재밌는 사실을 7월 6일 엔니오 모리꼬네가 세상을 떠난 날에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이부의 연가요
2: 어?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영화 어바웃 타임 결혼식 장면에 이 노래가 나온 뒤로 수많은 현실의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죠. 일몬도. 이 노래 역시 엔니오 모리코네가 편곡을 한 겁니다. 엔니오도 마에스트로에 역시 이 노래도 언급이 돼요. 와,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작업량은 그 편곡의 수도 그렇고 영화음악 그 수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음악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다큐를 봐도 사실 신기합니다. 예. 인지노키오 다테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일몬도에도 엔니오 모리코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아까 인지노키오 다테 편곡할 때 처음에 편곡해온 게 너무 로맨틱해서 계속 반려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니오 모리코네 하면 로맨틱인데 낭만적인 선율인데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들어낸 이번엔 좀 낭만적인 음악들 좀 골라봤어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그 다큐를 연출한 또 시네마 총곡을 연출한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1998년 영화죠. 피아니스트의 전설. 또 이 영화 좋아하는 분 많잖아요. 그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1900그 배 안에서 평생을 산 그 남자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 배에 뚫려있는 그 작은 그 동그란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을 보면서 즉석에서 연주하는 그 곡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에 빠진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끝에서 연주하게 되던 그 선율.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이죠. Playing Love.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플레잉 러브,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그리고 러브 어페어에서 피아노 솔로, 역시 엔니오 모리코네,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 데보라의 테마, 역시 엔니오 모리코네였습니다. 마지막에 들려드린 버전, 그러니까 앞에 들려드린 두 곡은 영화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지금 들려드린 데보라의 테마는 엔니오 모리코네 데뷔 60주년을 맞이해서 내놓은 기념 음반에 실려 있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직접 지휘를 한 체코 국립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엔니오 모리코네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건 딱 한 번이죠. 그것도 2016년이 되어서야 딱 한 번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헤이트풀 에잇,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으로 받았어요. 타란티노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4년 뒤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2020년에 어쩌면 생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그 영화음악 작업 덕분에 헤이트풀 에잇으로 드디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게 되죠. 그 전에는 한번 받을 뻔한 적이 있긴 했어요.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게 1987년 시상식에서 미션으로 후보에 올랐을 때 다들 애니어 머리꾼애가 이번에는 받는다 받는다 했었는데, 역시 또 이 할리우드 사람들의 선택은 라운드 미드나잇이었단 말이에요. 허비 앤코. 그때만 해도 할리우드 그 아카데미 투표인단이 지금처럼 국적이나 인종이 이렇게 다양할 때가 아니라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미국 그 영화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박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미션으로 상을 못하고 헤이트풀 에잇으로 2016년에야 처음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들려드릴 두 곡은 음악상을 받을 뻔했던 미션에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애니어 더 마이스트로를 보면 애니어 모리코네가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본인 스스로 좀 뿌듯해하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설명을 듣고 곡을 들으면 훨씬 그 곡의 감동이 좀 커지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상을 탄 영화 헤이트풀 에잇에서 L'ultima diligenza di Red Rock 라고 해서 레드락으로 가는 마지막 역마차라고 하는 이 스코어 두 곡 준비했거든요. 웅장한 대서사시에 어울리는 음악과 장르에 딱 어울리는 장르 음악 두 곡에서 애니오 모리코네의 위대함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을 뻔했던 영화 미션에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리고 실제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영화 Hateful Eight에서 L'ultima diligenza di Red Rock 이었습니다. 어? 그 전에 받은 적 있지 않아요? 아카데미 상 받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와서 이탈리아어로 인사하고 소개하고 했던 거 기억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2007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음악상이 아니었고요. 공로상이었습니다. 네, 87년 미션으로 상을 받지 못한 엔니오 모리꼬네에게 좀 미안했는지, 그러니까 20년 뒤에 그 미션으로 상을 받지 못하고 20년 뒤에 2007년에 공로상을 시상을 했어요. 아마도 이제 음악상을 또 새로 받을 일은 없을 거야, 연세도 있으니까 하는 마음에 공로상을 드린 것 같은데, 그로부터 이제 9년 뒤에 음악상을 받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2007년 아카데미 공로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수많은 뮤지션들이 모여서 헌정 앨범을 발표를 해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안드레아 보첼리, 메탈리카, 요요마, 르네 플레밍, 뭐 크리스 보티, 뭐 로저 워터스 등등등, 뭐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엔니오 모리꼬네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을 한 그 헌정 앨범이 있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김신의 음반 가게에서 들려드린 적도 있는 We All Love 엔니오 모리꼬네. 그 중에서 이제 엔니오 모리꼬네의 그 서부 영화 음악을 한번 또 빼놓을 수 없는 필모그래피들이잖아요. 그 중에 두 곡을 골라봤는데, 석양의 무법자의 그 테마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는 퀸시 존스의 편곡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옛날 옛적 서부에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자신의 콘서트에서 이 곡을 기타로 연주한다고 하죠. 자, 그렇게 두 곡, 엔니오 모리꼬네의 서부 영화 음악을 퀸시 존스의 편곡과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기타 연주로 이어듣겠습니다.

퀸시 존스의 편곡으로 석양의 무법자의 테마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연주로 옛날 옛적 서부에서의 테마였습니다. 엔녀 모리코네의 그 스코어에 가사를 붙여서 나중에 또 따로 발표한 곡들도 있잖아요. 특히 사라 브라이트만이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칼리파 부인 라 칼리파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입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 엔요 모리코네의 음악에 가사를 붙인 노래 가운데 제일 유명한 건 이 노래죠. 넬라 판타지아. 오늘은 이탈리아의 파페라 트리오 일볼로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엔요 모리코네 특집은 2020년에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엔요 모리코네 세상 떠난 직후에 7월 8일 그리고 며칠 뒤 주말 11일 12일 2020년 7월 8일 11, 12, 3일 동안에 특집 했었으니까 그때 방송 다시 듣기 혹은 선곡표 확인하시면 더 많은 엔요 모리코네 음악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 언제 들어도 좋네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맘속에 불을 질러 baby 터들어가 뜨겁게 hot crazy Go Jerry go 널 붙잡을 거라고 하루 종일 너와 rock and roll 넌 멋쟁이 신사 난 너만의 sunshine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 날짜 밑에 소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절기상으로 작은 더위라는 뜻인데요. 소서 무렵은 햇밀과 햇보리 수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시기라 우리 조상들은 이맘때가 되면요. 새로 거둔 밀을 빻아서 국수나 수제비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장 여건이 좋지 않았던 만큼 갓 빻은 밀가루로 햇밀 특유의 신선한 맛과 향을 즐겼던 거죠. 흔히 밀가루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도 이맘때 햇밀 음식을 즐겼던 만큼 그 지혜를 본받아서 오늘 메뉴엔 밀가루 음식 하나쯤 슬쩍 끼워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소서라는 든든한 명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7월 7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7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쿨의 이 여름 서머였습니다. 아, 전 또 빵순이잖아요. 근데 사실 빵순이 빵보다는 국수를 더 좋아하는 편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밀가루가 들어간 거는 다 좋아하는데 밀가루를 안 먹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나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 빵, 뭐 국수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다 너무 맛있잖아요. 왜 맛있는 건 몸에 안 좋은 건지 진짜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도 오늘은 소서라는 아주 확실한 명분이 있으니까 저도 수제비도 좋아하거든요. 또 요즘 날씨가 계속 우중충하니까 수제비를 먹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저 대신에 드셔주실 분 구합니다. 네, 새 아침 워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가 있는 날이죠. 소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7월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열광했는지 이 시간에 같이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

0: 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448번님, 여긴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영디 목소리 듣다 보니 어느덧 회사네요. 저는 이제 작업장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냅시다. 오, 양산 이쪽에 자동차 부품 회사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하시는군요. 오늘도 안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9121번님,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아침에는 친언니들 그리고 동네 엄마들 몇몇이 모여서 5km 러닝을 뛰어요. 곧 러닝 출발하는데 지치지 않게 영디가 힘찬 파이팅 외쳐주세요. 와, 아주 좋은 모임을 갖고 계시네요. 친언니랑 동네 엄마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러닝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혼자서 하면은 심심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면은 파이팅도 더 넘칠 것 같고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아주 습하고 그러니까 물 잘 챙겨 드시고요. 잘하고 오세요. 파이팅! 1634번님, 아는 동생의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포도밭에 일 도와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새벽부터 시골길을 달리니 운치도 있고 좋네요. 열심히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와, 포도밭에서도 일을 하시는군요. 저도 여름에 이렇게 시골길 달리면은 에어컨 다 꺼놓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운전하거든요. 그때 그 상쾌함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일 잘하고 오시고요. 오늘 그럼 포도 좀 먹고 오시나요? 잘하고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유혁종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성대한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태연의 만찬가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군요. 회식이면은 성대한 회식 뭐가 있을까요? 최소 삼겹살은 돼야 할까요? 아니면 회? 아니면 소고기? 뭐가 됐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고요. 또 음주는 조금만 하고 오시면은 더 즐거운 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다녀오시고요.

태연의 만찬과 이어서 들으신 싸이와 화사의 이제는이라는 곡은요. 김윤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가게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네요. 덕분에 일찍 잠에서 깨어 오랜만에 청취합니다. 용인에 있는 역북동에서 가게를 열 것 같은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싸이와 화사의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진짜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은 잘 될지 않을까요? 오래오래 가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픈까지 준비 잘 하시고요. 용인에 있는 역북동 새로 오픈한 가게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찾아보시면은 한 번쯤 오다가다 들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유혁종님, 김윤희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191번님. 최근에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서 출근 시간에 새아침을 듣게 됐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일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 입원을 하는 바람에 벌써 연차를 써버렸네요. 유유. 병원에서 다 써버린 연차가 너무 아까워요. 유유하셨는데요. 아까울 수는 있죠. 하지만 건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육하나 구하나버님. 입원까지 하셨으면은 그래도 꽤 아프셨을 것 같은데 얼른 쾌차하시고요. 또 건강관리 정말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까지 하시니까 더 건강 신경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픈 거 얼른 다 나으셨으면 하네요. 3535번님. 어젯밤 뜬금없이 딸아이가 엄마는 행복해? 라고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자식들 걱정은 내려놓고 엄마 행복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저희 딸 철든 걸까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딸, 엄마가 생각하기에 행복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보면 엄마는 능력자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 행복하자구나. 오, 따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와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죠? 딸은 엄마가 행복한지 또 걱정하고 또 따님은 또 난 알아서 잘할 테니 너도 너의 행복을 찾거라 얘기해주고 이런 관계가 가장 건강한 가족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의지하지도 않고 또 너무 한쪽에 매몰되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서로 각자의 행복을 찾으면서 또 그 안에서의 함께하는 행복도 생각해주는 가족 참 보기 좋습니다. 5228번님. 얼마 전 영지가 대학 때 내일로 철도 교통 패스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말에 저도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2010년 네일로를 이용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스마트폰도 없어서 지도 펼쳐서 계획 짜고 잠도 찜질방에서 자며 다녔는데도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부가킹제 여행길을 배경음악으로 해서 그때 찍은 사진으로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미니홈피가 문을 닫아서 이제 다시 못 보고 있네요. 다시 한번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부가킹제 여행

그 어디 어디 갈지를 정해서 여행 다닌다는 게 정말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아,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수 엑스포가 열리던 그 시기였거든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일단 물가가 너무 그 시기에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여관 같은 방 안에서 셋이서 옹기종기 모여 잤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새록새록하네요. 그때 추억 새겨보면서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부가킹즈의 여행길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시간 넉넉히 두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들어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충남 서천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 30mm 정도의 비가 벼락 돌풍과 함께 쏟아지겠고요. 오늘 하루 중부지방으로는 최대 80mm 이상, 남부지방으로도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0: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영남지방으로는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30도, 대구가 34도가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으로 돌려볼까요? 이때부터 인별그램이 인기를 모으면서 덩달아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태그를 붙이는 게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이 출연했던 영화 내부자들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면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죠. 또 가요계에서는 이해란의 백세 인생이라는 곡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뭐뭐 한다고 전해라 라는 가사가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그해 여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요는 어떤 곡들이 있었을까요? 2026년의 7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7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7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1년 전인 2015년 7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2015년에 뭘 했을까요? 이때부터 복학을 다시 했고요. 제가 1년 반년 이렇게 휴학을 했거든요. 복학을 다시 준비하면서 많이 우울했죠. 저는 저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3, 4학년 때부터 좀 부랴부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 난 뭐하지? 도저히 할 게 없다. 공무원? 아, 그냥 일반 직장인? 아, 뭐가 괜찮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아주 저랑 나름대로 잘 맞는 직업을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5년 여름엔 걸그룹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팀이 바로 지금 흐르는 시스타였죠. 시스타표 여름 시즌송에 정점을 찍은 메가 히트곡 Shake It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다 같이 몸을 흔들면서 신나게 즐기자라고 노래하는 흥겨운 댄스곡인데요. 당시에 시스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후렴구에 엉덩이를 좌우로 털어주는 엉덩이 털기춤, 일명 쉐킷 댄스를 선보여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그 모습 떠올리면서 좀 더 들어볼게요.

시스타와 함께 201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또 한 팀의 걸그룹 바로 걸스데이였습니다. 당시에 걸스데이는 데뷔 5주년을 맞아서 정규 2집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Ring My Bell이었죠.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그쵸 심장이 쿵쾅거리잖아요. 그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걸스데이는 벨이 울린다라고 귀엽게 표현했는데요. 이 노래 들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멜로디가 한편의 서부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걸스데이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2015년 여름 걸그룹 대전에 이 그룹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AOA인데요. 당시에 길거리는 물론이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 군부대 할 곳 없이 어딜 가나 이 심쿵해가 흘러나왔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맘때 심장에 쿵 하고 충격이 왔다라는 의미의 신조어인 심쿵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AOA는 그 신조어를 발랄하게 풀어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상 컨셉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전에 짧은 치마에서는 오피스룩 컨셉, 단발머리에서는 치어리더 컨셉을 선보였다면 이 노래에선 운동선수 같은 스포티한 컨셉을 선보여서 그 청량한 모습에 심쿵한 팬들이 정말 많았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시스타가요. 한 번도 히트를 안 친 적이 없대요. 정말 대단한 그룹이었죠. 해체해서 참 아쉬운데요. 오늘 이 세 곡들 다 시원시원해가지고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분위기여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요즘도 즐겨 듣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시스타의 Shake It 함께 할게요.

시스타의 쉐이키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11년 전인 2015년 7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요즘도 이 노래 찾아 듣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영케이가 피처링한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인데요. 백아연 씨가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면 썸을 타다가 갑자기 돌아선 상대에게 이럴 거면 바래다 주지 말지, 나를 안아주지 말지 이렇게 원망 섞인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데요. 이 가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공감한 분들이 정말 많았죠. 이 노래는 2015년 5월에 발표됐는데 당시에 음원 차트에서 중위권에 머무르다가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몇 달 뒤 역주행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백아연 씨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엔 밴드 혁우의 인기도 대단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위잉 위잉은 2014년 가을에 발표가 된 곡인데요. 발매 당시엔 인디씬에서만 조용히 입소문을 타다가 2015년 7월 혁우가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 출연하면서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됐죠. 제목인 위잉위잉은 알람소리나 기계음처럼 반복되는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곡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청춘들의 마음을 잘 그려내서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기억됩니다.

최근에 걸그룹 마마무가 컴백해서 반가워한 분들 많으시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여름엔 마마무가 오아예라는 곡으로 가요계를 평정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뱉는 감탄사를 오아예라는 말로 표현한 곡인데요.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또 신나죠? 이 노래 이전에 마마무는 실력파 신인 느낌이었다면 오아예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믿드만보, 믿고 듣는 마마무라는 수식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각자 다른 음색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마마무의 매력에 좀 더 빠져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정말 어렵네요, 이번 거. 이번 그달의 노래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 곡 정말 다 좋아하는데 배가연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올 때부터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제 또래 동년배 여성들이 노래방에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청아한 음색을 따라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톤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때를 추억해보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영케이가 피처링했어요.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번입니다. 7998번님. 저희 남편은 인조 대리석을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싱크대 상판을 만들고 시공을 하죠. 일의 특성상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할 때가 많은데 여름이라 그런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수박을 잘라서 넣어줬는데 그걸 먹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이 노래 흥얼거렸던 게 생각나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예약해봐요. 제 남편 신경훈이 같은 경훈이 민경훈 씨 목소리 듣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돌아다녀야 하시는 분들 이제 정말 힘든 시기가 왔죠. 아, 벌써부터 스판이 우울해지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여름 잘 버텨서 또 가을에 행복한 계절에 또 행복하게 일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7998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빵그레 분들도 지치지 않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배드민턴 황제 안세영 선수가 100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이미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관계자에 따르면요, 안세영 선수는 현재 90주 연속 세계 랭킹 1위인데요. 앞으로 10주 동안은 랭킹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주 연속 세계 정상 확정. 와, 안세영 선수 진짜 대단하고 너무 멋져요. 안세영 선수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도 먹는 거 1등, 행복한 거 1등, 칼퇴 1등, 뭐든 다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또 시작이 됐어요. 저는 1주만이라도 1위 했으면 좋겠는데 100주 동안 1위는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딱 이 2주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 라디오 1위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침 1등으로 열어볼게요.

7월 7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첫 곡 제리 할리웰의 It's Raining Man 듣고 오셨습니다. 안세영 선수,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라도 그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 아 이게 진짜 타고나고 노력하고 또 타이밍 좋고 컨디션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진짜 평생에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100주 연속을 하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재능과 노력과, 와 멋입니다. 이게 진짜 멋이다. 건강하게 누리시길 바라고 또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세영 선수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좀 일이 하실 수 있어요? 노는 거? 쉬는 거? 뭐든 일이 하기 쉽지 않아. 그죠? 무엇이든 내가 진짜 일이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아 내가 대충 하고 있나 뭐 싶은 반성도 좀 해보면서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습한데 빗길 일단 조심하시고요. 안전도 유의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권현진이 2주 만이라뇨. 굿모닝 FM은 제 마음속 항상 1등입니다. 후후후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연진님 마음속에 1등이라니 기쁩니다. 예, 중간에 약간 혀차서 미안해요. 이게 마음 말고 겉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벌써 이게 4년차 하고 있잖아요.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긴 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 이 청취율 조사가 너무 자주 와. 속상하게. 조영희님이 새싹 청취자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라. 내려와 다오. 후후후. 아 너무 고맙네요. 2주 동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새로운 PD들 민영, 민경 PD들 오고 나선 처음으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우리 PD들이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2056으로 전화가 오면 스팸 전화 아닙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니까 2056, 02 서울지역 2056 굿모닝 FM태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굿모닝 FM도 잔치를 좀 열어볼까 해요. 2주 동안 푸짐한 선물 이벤트. 저희 진짜 가난한데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든 스튜디오도 오랜만에 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수요일 그리고 또 금요일 이렇게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 아침에

0: 또 놀러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고요. 예, 친구랑 같이 오셔가지고 혹은 뭐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더우니까 조금 더위 그리고 비 오니까 비 이런 거 대비하셔서 오셔서 눈으로도 가까이에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2016 올해 브랜드 대상 라디오 DJ 남자 부문 후보에 제가 또 있더라고요. 투표해 주시는 것들 제가 또 인별로는 스토리 캡처도 많이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셔가지고 투표해 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또 큰상 받으면 또 돌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2시간 열심히 달려봅니다. 1등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침만 행복할 수 있다면, 화이팅이 있을 수 있다면, 자,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 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3: 자, 따라해보세요.
14: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3: 회계관리
14: 이카운트 ERP
16: 4만원.
13: 재고관리
14: 이카운트 ERP
13: 4만원. 생산관리
14: 사업성공
16: 함께해요.
1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4: 이카운트
1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12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7: 네, 화모닝 비모닝 테디.
0: 화모닝.
17: 네,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는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또 전북과 충북 등 일부 지역으로는 앞이 흐려질 만큼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전북, 경북 지역 중심으로는 시간당 2, 30mm 정도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 보이겠지만 다시 또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을 비롯한 동쪽 지역 곳곳으로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4도, 서울, 부산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많이 무덥겠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다음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예,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선착순 1등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병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이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민영 PD 준비됐죠? 문제 들려주세요.
1: 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
2: 뭘?
1: 맘 먹었어요 제가.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0: 아우야, 내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아. 1등 장답자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 진짜 빨리 나왔어요. 문자에서 나왔는데 문자번호 656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우, 너무 빨랐어. 자,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운 영역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저희가 선정할 거니까 천천히 보내주시고요.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의 대표적이 워낙 많아서 배역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도깨비에서는 이제 지은탁, 지금 들으신 대사였죠.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였고, 은중과 상현에서 은중이었습니다. 파묘도 있었고요. 예, 누군지 아시겠죠? 자, 정답 받는 동안 드라마 도깨비 OST 들을까요? 펀치와 찬열이 함께한 Stay With Me 듣고 올게요.

왠지 처음 알아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날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변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0: Stay with me. 펀치 찬열이 함께 부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김고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맘 먹었어요 제가.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0: 이수지 씨 아닙니다. 김고은 씨였어요. 최근에 드라마 도깨비의 주역들이 10주년 여행을 떠난 예능을 공개했어요. 김고은 씨를 비롯해서 공유, 유인나, 이동욱 씨까지 10년 만에 만난 건데도 여전히 케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 팀은 영원할 것 같아.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2909 정답 김고은이요. 도깨비 10주년 기념여행 예능 보는데 다들 어쩜 그리 똑같아요. 나만 늙었어요. 유유.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진짜 도깨비들 아니야? 7798번님이 김고은 내 최애 드라마 도깨비 지은탁 아이 낳고 육아휴직 중에 본방 재방 3방 무진장 봤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 도깨비 명작이지.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2: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494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제1고에 사과한 거 봄? 청년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조롱고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제1고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했습니다. 야구를 떠나서 인성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배웠다며 사과문을 낭독을 했고요.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했다는데요. 배재고 학생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반성하고 배워서 성숙해졌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배재고 학생들 직접 광주까지 찾아가서 이제 사과했어요. 그리고 교장쌤도 가서 또 눈물의 사과를 하셨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많이 또 깨달았을 것 같아요.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깨끗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경기에서 더 건강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서 다시 한번 멋지게 또 스포츠하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상대방 뭐 놀리고 뭐 이렇게 심리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는 제대로 알고 민족의 아픔은 또 함께 해야죠. 4948번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1041번님 혼성그룹 카드 해체한다는 소식 봄? 매일 아침은 굿모닝의 테이와 아침은 이렇게 멜로디 해야 되는데 굿모닝 FM 로고송도 불러주는 혼성그룹 카드가 이번 앨범 활동을 마지막으로 해체한대요. 유유. 2017년 데뷔해서 올라올라, 돈 니콜 등으로 사랑받은 팀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없는 혼성그룹이 해체된다니 너무 아쉬워요. 매일 아침 진짜

4부 굿모닝 FM 힘차게 열어주고 있는 카알드 해체한다는 소식인데, 해체 소식 너무 아쉬운데, 굿모닝 FM 초대석에 그래서 카드를 모실 예정이에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아쉬움 조금이나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1041번님 에너지바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드의 노래 들을게요. 올라 올라.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카드에 올라올라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도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9131번님이 고성 박물관에 평범한 돌멩이가 전시된 사연 봄? 한 초등학생이 기증하고 싶다고 돌멩이를 가져왔는데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박물관 측에서 귀엽게 여기고 전시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멋진 고고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후후후 하셨어요. 아 너무 귀여워.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른이 저는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걸 또 전시를 해준 아, 전시관 고성박물관에 또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진짜 어른이시고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것 자체가 역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9131번님 오징어 맛 과자 드립니다. 9483번님 세계적인 팝스타 니오의 So Sick 라이브 영상 봄 음색부터 실력까지 20년 전 그대로더라고요. 덕분에 추억에 푹 빠졌는데 댓글 보니까 저 같은 한국인들이 총출동한 거 있죠. 와 나 지금 MP3 들고 등교해야 할 듯. 수상할 정도로 소식을 좋아하는 국가 대한민국. 니오 형님 내한 한번 와주시죠 하셨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그 저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뮤지컬 헬스키친을 하고 있는데 데이비스 역할을 최근에 이제 니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했습니다. 여전합니다 형님. 9483번님 초코맛 과자 드립니다. 니오의 소식 사랑하는 만큼 또 들어야지 또 들어야지. 지금 부른 라이브 버전 아닙니다. 듣고 올게요.

0: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0: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1: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아무래도 빗길이라 좀 걱정돼서 일찍 나온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좀 계속 여유 있게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도 보니까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지체인데 이 구간이 1시간 2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반대 공항 방향으로도 강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는 걸리고 있고 반대 일산 방향 강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성수 쪽으로 밀려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부천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있었는데요. 아직 갓길에서 처리 중이라 부천 일대 혼잡하고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또 반대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유 리포터 만약 1위를 네. 뭘 할 수 있어. 그럼 어떤 분야에서 1위가 되고 싶어요?
1: 아, 저는 1등 라디오 굿모닝 FM에 청취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코너 1위를 하고 싶습니다.
0: 와, 고맙다. 두 배로 고맙다. 생각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어요.
1: 네, 네. 제 시간에 딱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 아, 근데 민재영 리포터 너무들 기다리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깨알뉴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1: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으로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휴대전화 유통 채널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0: 원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됐는데 어떻게 더 강화가 됐나요?
1: 맞아요. 기존에는 신분증만 확인을 하면 됐는데요. 네. 앞으로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을 할 경우에 안면 인증,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요. 추가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만 바꾸는 기기 변경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 안면 인증을 선택할 경우에는 패스 앱으로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0: 예,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명의 도용 피해 같은 건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1: 그렇죠. 이번 조치는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서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면 인증은 촬영 환경에 따라서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모바일 신분증은 미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 초본도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휴대전화 새로 개통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본인 확인 수단 꼭 챙겨두시길 바랄게요.
0: 네, 괜히 대리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 없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9호 태풍인 바비가 괌과 사이판 인근으로 북상하면서 이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들과 항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0: 네, 태풍 바비 무섭게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네, 기상청에 따르면요, 태풍 바비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주말쯤 대만 동

0: 남쪽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괌과 사이판 노선은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등 이 국내 항공사들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결항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공지에 나섰다고 해요.
1: 네, 휴가 앞두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겠어요.
0: 네, 한편 태풍 바비는 대만 인근을 지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비구름이 한반도 장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후반까지 장맛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항공편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1: 예, 여행도 좋지만 안전이 제일 먼저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항공사 안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이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 고온 다습한 날씨에서는 무좀이 악화되기 쉽다고 해요.
1: 장마철만 되면 갑자기 발이 막 가려운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0: 네, 많을 거예요. 이 무좀은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주로 가려움증이나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무좀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7, 8월에 가장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면서 곰팡이균이 활발하게 증식하고요.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1: 예, 무좀에 걸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0: 사실 이 무좀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피부과에서 항진균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거나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무좀을 단순한 습진으로 착각 께서 이 습진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 경고를 했습니다.
1: 예, 가려우면 무조건 피부과부터 일단 가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좀은 예방도 중요한데요. 발을 깨끗이 씻은 뒤에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시고요. 젖은 양말은 바로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발도 매일 같은 것을 신기보다는 다른 신발과 번갈아 신으면서 충분히 건조해주는 게 무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1: 예, 덥고 습한 장마철 발도 우리 뽀송뽀송하게 관리 잘 하자고요.
0: 네, 김초희님이 태풍 바비 피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네요. 제발.
1: 그러니까요. 성시민님은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괌 가는데 그래도 걱정이네요. 유유유. 아이고.
0: 진짜 매일 날씨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네. 권나결님은 아, 이번 주는 가방 속 3단 우산 필수겠네요.
1: 예, 큰 우산 들고 다녀도 될 걸요. 가방에 넣을 시간이 없을 걸. 박현진님이 주말에 프로야구 올스타전인데 장마 괜찮으려나요? 아, 또 야구 시즌이니까. 네. 팬들 또 선수들 걱정이네요.
0: 제발 주말에는 물러나기를.
1: 예, 가시더라도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스케일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라이즈의 Do Your Dance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 보내드려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빤한 퀴즈. 재미있는 퀴즈로 졸음을 날려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여름 휴가 중인 부산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어서 한 달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주말 부부인데요. 이번 휴가는 부득이하게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꼭 반반한 퀴즈에 성공해서 여름 휴가 뜻깊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 맞자. 빠라바라바라바라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름은 석기현이라고 하고요.
0: 이현님.
1: 이번에 예. 한 달간 휴가를 받아서 부산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아, 이현님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이신데 부득이하게 집에만 계시다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1: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그 다리 수술을 받아서
0: 아하.
1: 그동안 그 아내가 병간호를 했었는데
0: 예.
1: 제가 이번에 휴가를 받은 김에 애들 케어도 좀 도와주고 가정일을 좀 도와주려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따뜻하게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있는 시간이 귀중하니까
1: 네,
0: 이왕이면 이렇게 퀴즈 또 신청해 주셨고 당첨도 되셨는데 성공까지 하면 아주 치킨 먹으면서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죠?
1: 아, 그럼요.
0: 아, 근데 문제가 저희가 좀 어려워가지고 큰일이네.
1: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특히 뭐 아내랑 떨어져서 생활하시는데 좀 보고 싶은 네. 순간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언제 제일 보고 싶어요, 솔직히?
1: 퇴근하고 저녁 먹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0: 아, 그렇다. 일상이 시작할 때.
1: 네.
0: 아, 그리고 이제 업무 끝나고 다시 또 일상에 복귀할 때.
1: 네.
0: 그렇네. 그때마다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아침부터 또 함께 해주셨지만 휴가 때 또 넉넉하게 그 순간들 채워가시면 되겠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밥만 마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갈 건데
1: 네.
0: 제한 시간이 이제 생긴 거 아시죠? 77초.
1: 네.
0: 예, 빨리 이제 문제를 푸시고 모르시면 패스하시고 네. 다시 문제로 네.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파이팅 네. 한번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오, 좋습니다. 옆에 누구예요?
1: 아, 저요. 아내하고 아이가 같이 있습니다.
0: 아, 다 같이 있어요? 아, 너무 좋다. 네. 자, 온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갑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1: 네.
0: 예, 좋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8, 6.
1: 48.
0: 정답.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은?
1: 거제도.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세요.

0: 안으로. 어렵다 어렵다. 속담을 이어주세요. 평생 소원이 요즘
1: 백.
0: 요즘 속담이에요. 아, 아이슬란드의 수도는
1: 헬싱키.
0: 아니야 아니야. 패스 패스. 넘겨 넘겨. 백. 이번 월드컵의 유력한 득점왕 후보인 아르헨티나 선수는 리오날
1: 메시.
0: 무엇이 중한디? 라는 명대사를 남긴 나홍진 감독의 영화 제목은 무엇이 중한디? 두 글자.
1: 패스.
0: 발가락을 영어로 하면
1: 토.
0: 24절기 중 11번째에 해당하며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1: 소한?
0: 아, 비슷해. 소.
1: 소.
0: 아, 패스 패스.
1: 백.
0: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믿고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는 경향을 이루는 말 네 글자 확증
1: 그냥.
0: 오,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이 환하게 보여. 아우. 야, 어렵다 어려워. 자, 제발 지금 성공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같아요?
1: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셋 나이스 다섯 문제 맞혀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떨렸다 떨렸어. 와, 문제 어려웠다. 자, 오답 한번 보고 갑니다. 세상이 환하게 보여 존재만으로는 원슈타인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속담 요즘 속담이라 어려워요. 평생 소원이 누룽지 라고. 이게 요새 속담이에요. 아이슬란드의 수도는 어려워. 레이캬비크.
1: 레이캬비크.
0: 예. 무엇이 중한디? 라는 영화는 곡성.
1: 곡성. 아.
0: 24절기 중에 작은 더위는 소서. 아,
1: 아
0: 소서였어. 아, 아 너무 아까워.
1: 아, 예.
0: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아, 멋지네 멋져. 자, 이현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네. 한마디 하시죠.
1: 아. 제가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내년에 가는데 그때까지 잘 자라준 아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 가족 잘 도와주고 잘 서포트해준 우리 아내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0: 아, 화이팅 화이팅. 아, 이현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있네요. 휴가 멋지게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네, 모두들 안녕.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리오넬 메시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메시, 골을 넣을 때마다 두 손을 하늘 향해 들어 올리는 이것을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골을 바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렇다면 골을 넣거나 승리를 거둔 뒤 기쁜 마음을 담아 하는 행동을 뜻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의 골 이것은 손으로 찰칵 사진 찍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거죠. 자, 보기 오늘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세레머니, 2번 호주머니, 3번 큰어머니. 자, 뭘까요? 정답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 건데, 메시 첫 월드컵 우승 때 떼창이 울려 퍼졌던 노래입니다. 라 모스카스의 Muchachos, ahora nos volvimos a ilusionar. 예, 뜻은 이제 얘들아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됐어. 뜻이 너무 좋다, 그죠?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입니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골을 넣거나 승리를 거둔 뒤 기쁜 마음을 담아 하는 행동을 뜻하는 이것. 정답은 바로 1번 세레머니였습니다. 김현희 님이 정답. 머니머니 해도 최고는 세레머니 아니다. 그냥 머니가 최고. 예. 쓰다 보니까 그렇죠. 머니가 그냥 머니가 최고. 2064번님이 정답 세레머니. 굿모닝 FM 청취율 조사 1위 하면 세레머니 하실 건가요 테디? 어디서 할까요? 제 집 앞까지 찾아가서 할게요. 집 앞에 가가지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손흥민 찰칵도 하고 뭐 호날두 씨우도 하고 막 다 할게요. 기도도 하고.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국의 드리머스 듣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개미가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터널 공사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성가신 문제가 파낸 흙을 어떻게 밖으로 운반하느냐인데요. 오직한 개미는 그냥 흙 알갱이를 앞발로 안고 하나하나 지상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갖고 나온 흙이 입구를 안 막도록 멀리까지 가서 내려놓는데 가끔 힘들다고 꾀를 피우며 그냥 입구 가까이 쓱 두고 가는 녀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개미 중에도 얌체는 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해 뭐해? 착한 내가 좀 참자고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객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0: 하하하송 자우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제주항공, IS 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0: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0: 팀.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8시 15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테디, 지금 대구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호우특보도 추가로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4: 어떻게?
5: 이들 지역으로 에어컨 배수시설 모두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

됐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 걸쳐 있고요. 동쪽으로 경북 지역으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대구 영천, 금산, 무주, 옥천, 성주에 호우특보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도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데요. 낮 기온은 대구가 34도, 서울 30도, 대전 32도로 오늘 푹푹 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아, 네. 이제 장마가 진짜 시작이고.
1: 그러니까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0: 원래 비가 오면 좀 시원해야 되는데.
1: 더워요.
0: 아, 더워.
1: 네, 빗소리 때문에 자다가 깨고.
0: 그렇죠. 습도도 온도도 올라갑니다. 에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1: 건강 관리 신경 써야 됩니다.
0: 괜찮으시죠?
1: 네, 괜찮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피곤하긴 하지만.
0: 아, 피곤은 어쩔 수 없어.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을 활기찬 사람이 없어. 지금.
1: 활기.
0: 화이팅. 예, 화이팅 있게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고배. 두 번째 키워드, 10분 전까지는 24시간 외환시장이었는데 삼성전자 사상 최대 영업이익 거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사라진 증거, 체포된 수사팀장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고배입니다.
0: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우리와 독일 경쟁을 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 나왔습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우리가 아닌 독일이 따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캐나다 현지 언론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의 방산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을 선정했던 보도가 이미 나왔고요.
0: 예, 보도가 틀리지 않았군요.
1: 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은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잠수함 건조 비용, 또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사업 규모 최대 60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됐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결선 주자로 경쟁해 왔습니다.
0: 예,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1: 네, 우선 캐나다 정부는 후속 군수 지원과 정비 능력, 잠수함 성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걸로 알려집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과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 모두 작전 운용 측면에서 캐나다군이 요구한 능력, 성능은 충족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0: 그래도 뭐 한국과 독일 잠수함 차이 뭐가 있어요?
1: 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해서 대서양과 태평양, 북극해 등 광활한 해역에서 오랫동안 잠항하며 작전해야 하는 캐나다군의 필요에 들어맞았다고 하고요.
0: 예.
1: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도 탑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실제 북방해역 작전을 위해 공동 설계한 모델로 북극 환경 운용에 최적화됐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는데요.
0: 각각 강점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성패를 가른 건 무엇일까요?
1: 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가 맺은 지역 내 집단 안전보장기구, 바로 아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0: 예.
1: 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나토 잠수함 전력의 70%를 공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캐나다가 이 나토와 협력관계, 또 독일이 나토를 상대로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해온 이력 등을 고려했을 거란 분석 나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리로선 사실 이번 수주 경쟁에서 이른바 나토의 벽을 넘는 게 중요 과제로 꼽혔는데 결국 녹록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0: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죠.
1: 네, 이재명 대통령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0: 등 인도태평양 국가 대표와 소인수 회담을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번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나토 동맹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24시간 외환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1: 아,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예, 속보 알려주시죠.
0: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으로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한국 기업 최대였던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56%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을 통틀어서도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친 최대 영업이익 기록입니다. 이번 영업이익 실적 이끈 곳은 반도체 부문이고요.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81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171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 야, 대단합니다. 국내 외환시장 주중 24시간 내내 이제 돌아가죠?
0: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시작됐습니다. 기존엔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가 이뤄졌지만 어제부터 이젠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돌아갑니다. 와. 공휴일도 쉬지 않습니다.
1: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네. 언제든 외환거래 가능하는 거 맞죠?
0: 맞습니다. 예. 단 주말과 또 새해 첫날인 1월 1일엔 거래가 중단되고요. 매해 첫 영업일 그러니까 1월 2일엔 오전 9시에 개장하고요. 매해 마지막 영업일 그러니까 12월 31일엔 자정에 폐장합니다.
1: 예, 외환시장 24시간 체제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 뭐가 있을까요?
0: 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려있게 되면서 외국인도 시차와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죠. 정부는 앞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 변동성은 낮추고 우리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잠재 성장률은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1: 예,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있죠.
0: 네, 수출입 기업들 새벽 시간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 그러니까 환차손 방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뭐 이를테면 전쟁처럼 파급력이 상당한 국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차손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예, 반대대로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당장은 심야 시간 외부 악재가 유입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부 악재가 유입되더라도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난 만큼 장주 중에 충분히 외부 충격을 분산할 수 있을 거란 분석 내놓고 있고요. 외환 당국도 필요하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24시간 감독하면서 시장 정책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사라진 증거 체포된 수사 팀장입니다.
1: 장윤기 사건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23살 장윤기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고 있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 경찰이 살인 사건을 수사한 이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장윤기가 범행에 활용한 차량, 장윤기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당시 그 차량엔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1: 네.
0: 경찰 수사팀은 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한 뒤 촬영하고 수사 보고서에 관련 내용도 첨부했는데 케이블 타이 실물을 증거물로 확보하진 않았다고 해요.
1: 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이제 조사가 필요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납치, 결박 혹은 성범죄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는지 수사가 필요한데 그 핵심 단서가 사라진 상황인 거죠. 실제로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지만요.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거라고 보고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황이거든요.
1: 살인이냐 강간살인이냐 네. 케이블 타이가 이를 가를 증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0: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게다가 경찰은 사건 직후 장윤기 집에서 성인 모형 인형 이른바 리얼돌도 발견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인형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이 폐기한 걸로 전해졌고요. 장윤기가 쓰던 휴대전화도 부친이 불태운 걸로 전해집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경찰이 장윤기와 아버지 간 통화를 연결해주고 또 경찰 수사 관계자와 장윤기 아버지 간 통화도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사건 전반에 얽힌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검찰도 경찰

0: 비위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아무래도 조금 전 나온 속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영업이익 엔비디아 제쳤답니다.
1: 와, 이런 날이 오네요.
0: 이런 날이 오네요. 진짜.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충북 영동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또 발표가 됐거든요.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시고요. 운전할 때 유의하시고 개울과 계곡은 절대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0: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영선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목요일에 뵐게요. 태연의 만찬가 듣고요. 고민 박사 허한나 안나 씨와 돌아올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오늘은 지각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확실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제보다 훨씬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 사고도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30분 걸리고 다시 국회 앞에서 영동대교까지 1시간 걸리면서 역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 있는데요. 강동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50분은 걸리고 있고 이후로도 반포 지나야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도 능곡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많이 밀려 있고 노들길도 한강대교 쪽으로는 전 구간이 지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계속 많은데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 시흥 부근 사고 여파로 2km가 지체고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반대 소래터널에서 서운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gentlemen, the P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Posse.
2: Baksan.
1: Baksan.
2: Baksan.
1: 범인 모두 Posse.
2: 요. 요. 요.
1: 범인 Baksan. 요. 요.
3: Pop기로 중간에 안 끊네요.
2: 예, 예. 그럼요. 쭉 가야죠.
1: 좋다, 좋아. 초전 박살 모드로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모자. 7월 7일 행운의 날 함께하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아야야.
1: 예. 또 사주 애호가이시니까.
2: 아 네.
1: 예, 7월 7일. 뭐 이런 거 기운 있는 날인가요?
2: 아, 근데 뭐 저는 이런 거 뭐 일일 일비 하는 것보다는 자미두수 요즘에는.
1: 자미두수.
2: 예, 별의 위치로 사람이 태어난 사주처럼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별의 위치로 점을 보는 게 또 있어요. 자미두수.
1: 아 예.
2: 예예. 그런 그런 걸 또 좀 요즘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아 연구하고 있어요.
2: 예,
1: 예. 무슨 별자리예요 그러면?
2: 아 전 정갈 자리요.
1: 정갈.
2: 예.
1: 정갈 자리는 어때요 지금?
2: 정갈 자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7월 8월에
1: 예, 7, 8월에 예,
2: 좋다고 했거든요.
1: 좋다.
2: 예, 근데 지금 일단은 간간 무소식이라 예. 예,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1: 좋은 소식이 없다.
2: 예, 아직은 없는데 이제 별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1: 아 그렇군요.
2: 예, 일단은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예, 예.
1: 저는 양자리거든요. 양자리.
2: 양자리. 예예. 예, 예.
1: 아쉬운 게 있나요?
2: 없습니다.
1: 예, 아쉬운 게 없다.
2: 예, 왜냐면 이제 자미두수는 이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주는 대충 뭐 무슨 뭐 개수나 뭐 이런 거 들으면 아 대충 성격이 파악이 나오는데
1: 예, 예. 예,
2: 자미두수는 이제 시작이라.
1: 이제 시작이라.
2: 예, 더 열심히 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잠을 좀 더 주무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은데.
2: 잠이 오네요. 자미두수. 잠이 머리.
1: 아 진짜 이런 거 실제로 공부하고 있다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
2: 너무 재밌잖아요.
1: 그래요.
2: 예. 예.
1: 좀 배우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2: 아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은 저희가 이렇게 샤머니즘 말고 현실적으로 네. 갑니다.
2: 티로 가야죠.
1: 아 티로 가야지.
2: 네.
1: 현실적으로 함께하고 고민 박살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박살 허한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네.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 박살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1: 100원, 100원. 장문 100원이 들어요.
2: 얼마라고 했죠 제가?
1: 10원이요.
2: 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제게 약간 힘들어.
1: 그렇다고 이렇게.
2: 예, 죄송합니다.
1: 예.
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4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 박살 허한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긴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짧은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 좋습니다. 고민, 긴 고민부터 소화해봐야 되는데 야. 어떤 분이시죠?
2: 오늘의 닉네임 세차 순환시대님이 보내주셨어요.
1: Let's go.
2: 며칠 전 사수와 함께 외근을 나갈 때 일입니다. 뽑은 지 얼마 안 된 저의 새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한 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다시 차에 탔는데
4: 어머 어떡해 어떡해.
2: 선배 왜 그러세요?
4: 아니 차에 가방을 두고 갔었는데 가방에 있던 텀블러 어머 어떡해 샜나봐.
2: 아니 닦으면 되죠.
4: 닦으면 되는 정도 아니야. 저기

0: 차 시트에 밀크티 다 흡수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
1: 아유, 처음엔 조금 묻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트가 흠뻑 젖을 정도로 쏟은 거였죠.
0: 어떡해.
1: 더 큰 문제는요, 제 차가 통풍 시트라는 겁니다. 밀크티가 구멍 사이사이로 다 스며든 거 있죠. 착잡한 제 표정을 보고 선배가 이러더라고요.
0: 자기야 세척비 내가 줄 테니까 견적 알아보고 보내주라. 진짜 미안해.
1: 정말요? 그럼 일단 견적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선배. 그날 바로 세차업체에 문의했더니 22만 원이라는 거예요. 직원분이 여름이라 조금만 지나도 우유 썩은 내가 올라올 거라고 해서 얼른 맡기고요. 선배에게 견적서를 알려주려고 했는데요. 이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했더니
2: 잠깐만 자기야. 설마 진짜 사수한테 견적서 이거 다 보내려는 건 아니지?
1: 왜? 선배가 세척비 준다고 하셨는데 왜?
2: 아유 이 답답이. 아유 사회생활 안 해본 거 꼭 티 이렇게 낸다니까. 그 돈 진짜 어떻게 진짜 다 받으려고?
1: 아니 본인이 준다는데 뭐 2만 2천 원도 아니고 22만 원인데 그러면 뭐 내 돈 내라는 거야? 생돈을?
2: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회사 생활 하드코어로 경험하고 싶다면 그래 다 받아라.
1: 여러분 남친 말대로 제가 정말 사회생활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 사수가 먼저 세척비 주겠다고 했고요. 견적서를 보내면 바로 돈도 보내주실 분이거든요. 그래도 22만 원 다 받는 건 사회생활을 너무 모르는 걸까요? 견적서를 보내드릴지 말지 너무 고민이에요.
3: 사연 보내주신 세차 순환시대님께 녹용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립니다.
2: 어쨌든 사연자분이 그래도 마음이 넓으시네요. 세차인데 네. 여기 밀크티를 쏟았는데
4: 이거 괜찮아요.
2: 캄하네요. 네. 예.
4: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2: 따뜻한 분인 것 같고 네. 사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빨리 견적서 그 해줘.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
4: 진짜요?
2: 이거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말지.
4: 돈을 주세요 세탁비를. 그래, 뭘 어떻게 합니까?
2: 안나 씨는 일단 이 사연자분 남자친구랑은 안 맞네.
4: 저는 화가 났어요 남자친구한테.
2: 나도 좀 화나서 네. 말을 왜 이렇게 해?
4: 아니 사회생활을 본인이도 못 해보신 거 아니에요?
2: 너 지금 연애생활 못하고 있다.
4: 맞아.
2: 그건 확실하다. 사회생활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4: 맞아.
2: 연애생활은 망이다 지금.
4: 말을 그렇게 해.
2: 말을 왜 이렇게 해.
4: 왜 이렇게 세모나게 해.
2: 자 오늘 사연 사수가 흘린 밀크티가 좀 많았어. 근데 통풍 시트라서 차 시트에 싹 들어가 버렸고 견적을 맡겼더니 세척비가 22만 원 나왔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또 고민이에요. 남친구가 받지 마. 그 받으면 이제 하드코어 된다. 네. 했어요. 네. 어때요? 이런 때는 다 받으시겠죠?
4: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할 것 같아요.
2: 어떻게?
4: 여기 한 군데만 견적 냈잖아요. 그러니까 전 한 세 군데를 내서.
2: 제일 싼 데로.
4: 그러니까 선배님 제가 세 군데를 내봤는데요. 제일 싼 데가 여기가 얼마여서 여기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요거를 저 반반씩 내는 거 어떨까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2: 되게 좋다. 네. 사회생활 잘하네요.
4: 오빠 머리가 있어요. 오빠가 저 예뻐하시잖아요.
2: 그건 맞는데 네. 늘 고민 해결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회사 생활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4: 저도 사람입니다.
2: 그렇네.
4: 저도 지금 방송국에서 20년 동안 밥 먹고 살고 있어요.
2: 그렇네 진짜.
4: 네.
2: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아니야 내가 다닐게 이렇게 하겠다.
4: 아니야 지금 반반 부담스러워서 반반하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 아니 너 밥 사줄 바에 내가 다닐게.
4: 저희 싫어하세요?
2: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네,
4: 왜냐면 또 한 군데만 알아본 것보다 좀 세 군데 알아봤다는 나의 성의.
2: 네. 조금 더 아껴보려는 이 마음.
4: 네.
2: 다 예뻐. 네. 이미 고민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응 좀 보겠습니다.
4: 김교연님, 저 사회생활 20년 차인데요. 사수든 후배든 받을 건 받아야죠.
2: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4: 저도 그렇긴 해요.
2: 예, 그래야 마음이 서로가 깔끔해. 5582번님이 엥? 내가 선배라면 너무 불편한데요. 10원 한 장까지 제발 견적서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미안해서 더 줄 것 같아요. 22만 원이면 25만 원 보내는 식으로.
4: 그래
2: 이런 사람들 많아.
4: 맞아요.
2: 이거 괜히 맡겨가지고 또 못하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4: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냥 물도 아니고 밀크티면 진짜 우유 썩은 애 난다고요.
2: 세차인데. 세차를 내가 좀 흠집 낸 거 아니야. 어쨌든 마음 얼마나 쓰여 솔직히.
4: 9629님 22만 원이니까 사수한테 선배 22만 원 나왔는데 그냥 20만 원만 주세요라고 하세요. 2만 원은 사회생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수도 고마워할 거예요.
2: 아 이게 이제 안나 씨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번은 조금 그냥 애누리 느낌.

0: 액수가 조금 올라갔네요.
1: 예, 반올림으로 그냥 떼고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하여튼 이런 성이 좋죠.
0: 그렇죠.
1: 류선미님이 저는 영수증 청구를 바로 선배한테 해달라고 업체 측에다 말할 거예요. 얼마인지 알지만 모른 척. 크크크크크.
0: 선미님은 조금 혼나줘야 될 것 같아요.
1: 왜 또 선미님한테만 그래요?
0: 아니 뭐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행동을 예쁘게 하면은 조금 더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 네, 저도 선미님이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선미님 일로 와요. 한번 우리 안고 사랑을 좀 나눠요.
0: 저희 어떻게 좀 사랑을 나눠야 돼. 사는 걸로
1: 같이 사는 거예요.
0: 네. 네. 선미님은 지금 그 사수랑 안 친한 사수님한테 영수증 줄 생각에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1: 아, 이번은 심지어 친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근데 할 건 해야 되는 건 좋은데 그분도 자기의 그 잘못과 책임을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미님도 만약에 이게 피해자 입장이라도 이게 불편하더라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0: 그렇지.
1: 같이 그 마음을 나누면서. 너무 또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더 죄송하네요. 정도 인사를 하면 서로 좋잖아.
0: 맞아. 나도 만약에 내가 선배야. 근데 선배님이 나한테 청구서를 바로 보냈어.
1: 바로 보내고 모른 척하고 있어 저기서. 아 그거 어떻게 그게 왜 모른 척이야. 그건 이미 행동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선배님.
0: 나는 선배님이 날 싫어하나 막 이럴 것 같아.
1: 저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니까 일로 오세요. 한번 네. 우리 안아요.
0: 지금 안 돼요. 네. 지금.
1: 포옹 한번 합니다. 자 이거 뭐 아까 안나 씨처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0: 세 개를 해서 좀 그 중에 제일 저렴한 걸로 말씀드려라.
1: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감사할 것 같아요.
0: 제 친구가 그 지금 결혼한 남자랑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님이
1: 또 사주야?
0: 어머님이 사주를 보셨는데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세 군데를 돌면서 평균을 냈어.
1: 평균을 냈어.
0: 어머니 이 정도로 나쁘진 않다.
1: 아, 그 좋다.
0: 네,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1: 그래, 그래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함께한다라는 느낌으로 그 마음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행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너무 좋다.
0: 네.
1: 같이 노력하는 거 이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노력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고 때문에 터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
0: 안 해 없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생겼으니까
1: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이왕 터진 거 같이 노력하면서 난 이렇게 마음 쓰고 있어.
0: 그래.
1: 미안해하지 말아요.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0: 맞아.
1: 거야.
0: 맞아. 어머 쟤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구나.
1: 그래 이 얘기 이제 남들한테 가서 한다니까. 동료들한테 가서 야 우리 후배 걔 있지. 새 차에 내가 쏟았는데 걔 사람 괜찮더라.
0: 어머 걔 생각이 잘 바뀌었다.
1: 걔 괜찮더라. 이렇게 노력해서 내 마음 알아주더라. 내가 돈 더 주고 싶더라.
0: 팀장님이 또 좋게 본다니까.
1: 그래.
0: 근데 남자친구 왜 그랬냐고.
1: 근데 나는 연애 고민을 다시 보내줘요.
0: 이거 안 돼.
1: 남자친구 지금 내가 볼 때 좀 이상해.
0: 지금.
1: 미안합니다. 다른 고민 던져서 미안해요.
0: 네.
1: 자, 저희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경험담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0: 네, 바로 내가 가장 통이 컸던 순간. 방금 사연의 주인공 너무 통이 컸어요, 진짜. 세차 순환시대님이 통 크게 세척비를 내느냐 마느냐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은 살면서 나 참 통 크게 쐈다 큰맘 먹고 해냈다 싶었던 순간들이 언제였나요? 엄마 퇴직 선물로 명품 가방 시원하게 쌌어요. 남친한테 차인 친구 위로해주려고 5차까지 샀어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가장 통이 컸던 순간 언제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통 크게 질렀던 거 생생 한번 내십시오. 예. 소개된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 큰 거 생각해내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죠? 없어서?
1: 있어? 우리 청취자 있겠지. 여러분 있죠? 있잖아요.
0: 쪼잔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거 아니야?
1: 아니야. 통 큰 순간 있어. 오케이. 여러분. 없다라는 게 맞네요. 지금 심은정 씨가 없다고. 아니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주시고.
0: 생각해보세요.
1: 노래 듣는 동안 꼭 보내주세요. 이찬혁 1쪽.

0: 이찬혁 1조 듣고 왔습니다. 통크게 썼던 경험담. 와, 쉽지 않네요.
1: 이찬혁 씨가 1조씩이나 쏘고 통이 진짜 크시네요.
0: 노래로 썼는데 네. 여러분들 쉽지 않네요.
1: 다 없다 그러고 막 지금.
0: 있어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통이 컸던 순간 사연들 이제 보내주셨는데 좀 만나볼게요.
1: 네, 7601님. 첫 월급으로요. 엄마 아빠 건강검진비 200만 원 넘게 썼어요. 첫 월급 받은 것보다 더 나왔어요.
0: 이거는 생색낼 만해. 와. 너무 효자시다.
1: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사드린 게 아니라 건강검진이잖아. 이거 너무 기특하잖아. 이거 생각해낸 게.
0: 엄마 아빠 건강검진비 200만 넘게 썼으면 좋은 곳에 심지어 또 예약하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많이 검사하신 것 같은데.
1: 맞아.
0: 너무 잘하셨어.
1: 잘하셨어.
0: 어쩜 이런 기특해.
1: 효녀야.
0: 너무 기특해. 우리 칭찬 진짜 특급으로 드리고.
1: 나도 7601님을 낳고 싶어요.
0: 나도.
1: 네.
0: 최혜진님이 반도체 주식 270 고점에 통크게 3.
1: 아 뭐야 이거 270이면은 어딘지가 나오거든요.
0: 아 진짜로?
1: 응.
0: 270에서 샀어.
1: 270이면은 저기네. S 하이네 하이.
0: 네, S 쪽이죠. 네. 거기 통크게 샀는데.
1: 좀 위에 샀다.
0: 위에 샀는데 아이 멀리 봐요 멀리.
1: 멀리 봅시다.
0: 그래.
1: 장투 보자고 장투.
0: 또 하나 보죠.
1: 예, 우리 6638님 대학생활 때 족보 없이 혼자 아등바등한 게 생각나서 후배들한테 선수 만든 요양 노트와 교수님 시험 출제 성향 등등 저의 피땀 눈물이 담긴 자료들을 시원하게 나눠냈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야, 통 큰데? 통 커. 아,
1: 돈 주고 받은 거 아니고 그냥 공짜로?
0: 후회하죠 지금. 그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더
1: 좋은 걸 받았어.
0: 그랬나? 근데 이게 나눴던 거는 그래 이게 못 돌려받더라도 기분 좋아.
1: 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도움 받은 것보다 내가 도움 줄 때 기분 진짜 좋아요. 맞아요. 장은희님이 지금 기억나는 건 약 20년 전 고등학생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반 친구들한테 치킨 쐈어요.
1: 와 은혜님 진짜 통크다.
0: 이건 통커.
1: 왜냐면 저희 이제 뭐 개콘에서도 막 그 좀 이제 대박 나서 이제 막 CF 찍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막 피자 쏘고 그렇지, 막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기분 좋게. 그럼 이제 동료들도 엄청 축하를 해주잖아요. 근데 입을 또 싹 닦는 분들도 계십니다.
0: 아 뭔가 일이 있겠지 집에.

0: 돈 들어간 일이 있겠지.
1: 아니 전혀 그런 일이
0: 전혀 없어.
1: 네.
0: 있겠지.
1: 없는데 피자도 안 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괜히 잘 저기 해놓고
0: 그렇지.
1: 뒤에서 좀 저기야.
0: 그래. 저기인데 저기에.
1: 저기가 뭔지 알지?
0: 예. 9460번님이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으로 20만 원 보낸다는 걸 200만 원 보냈어요. 아! 자연스럽게 통 큰 사람이 됐어요. 크크크.
1: 안 돼!
0: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에 소문까지 쫙 났어요.
1: 와.
0: 친구들 부모님이 정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1: 와우.
0: 야, 이거 무서운 실수인데.
1: 아니 근데 그럼 다른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또 너무,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사실 이건 너무 큰 금액 차이라서 진짜 민망하더라도 네. 얘기할 법한데.
1: 아.
0: 내가 공 하나 더 붙였다.
1: 아.
0: 아, 그래서 돈을 보낼 때 원래 두세 번 확인하지 않나?
1: 아, 뭐 바쁜 일 있었나 봐.
0: 심지어 앱으로 보낼 때든 이렇게 몇 번이고 체크하잖아요.
1: 저도요.
0: 200만 원 맞으세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1: 아니면 보통이면 그 친구도 얘기했겠다. 야, 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0: 그래, 사실 친구가 먼저 얘기했어야지.
1: 보내줄게.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할 법도 한데.
0: 근데 그 친구는 반드시 200만 원 다시 돌려줄 거예요.
1: 아이고.
0: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있을 때.
1: 근데 20 보내.
0: 사연 소개된 분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아, 통 크시네. 여러분들 통 크시네요.
1: 대단하다 진짜.
0: 통 크긴 일이 잘 없는 것도 우리 다 같이 반성 한번 해보죠.
1: 아까 어떤 분은 본인한테 명품 가방을
0: 본인한테 명품백 샀다고 통 크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다 일로 다 모여요 지금.
1: 안 되겠다 지금.
0: 캠파이어로도 한번 하면서 저기 고백 좀 해야겠다. 아메리카노 다 보내드립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7: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굿모닝 FM태입니다. 고민 박사랑 안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8: 네.
6: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까지 왔는데.
8: 벌써요.
6: 벌써요. 하지원 님이, 저는 친구가 책을 냈는데 책 10권 사서 저희 팀 직원한테 싹 돌렸어요.
8: 어머.
6: 책값은 얼마 안 됐지만 내 친구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길 바라는 텅 큰 마음을 담아. 아, 이런 게 진짜 멋지다.
8: 어, 지원님.
6: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돼.
8: 그래. 아, 정말 너무 착하고 센스 있다.
6: 너무 좋다.
8: 어.
6: 예.
8: 내가 행복해진다. 갑자기 난 쓴 책도 없는데.
6: 좋아 좋아. 내일 굿모닝 FM 서울 상암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8: 오.
6: 그러니까 보러 오실 수 있어요. 오. 오시면 저희가 커튼

0: 쫙 블라인드에 올리겠습니다.
1: 아침 8시에 와야 되나요?
0: 7시.
1: 알 수 있어, 올 수 있어.
0: 아니, 7시나 8시나 오시면 돼요.
1: 그래.
0: 9시 전에만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1: 요즘에 뭐 낮에도 막 클럽 가고 막 그래요. 요즘에
0: 클럽 갔다가 아침에 집에 가기 싫으면 여기로 오세요.
1: 바로 오세요. 그 해장국 먹을 시간에 오시면 되겠다.
0: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안나 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씨도 내일 오실 거죠?
1: 클럽에 가면요. 오늘 밤에 클럽을 아, 클럽. 가면.
0: 클럽 안 받아줘 우리.
1: 아유 오빠 가서 안녕하세요 개구멍 허왔는데요 그럼 다 들어가요.
0: 아니야 아니 그 행사 온 줄 알지.
1: 뒤 아니야 다 뒤로 보내준다니까.
0: 아닐 거 우리 밤사 가야 될 걸요.
1: 밤사도 들어가면 땡큐지.
0: 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여러분. 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